0: 네. 오늘 첫 곡 Oops였습니다. 네. 그 X팩터라고 네, 벌써 시즌이 엄청 오래됐죠. 그 8회 우승자로 결성된 영국 걸그룹 리틀 믹스와 찰리 푸스가 함께한 노래였어요. 소개팅 주선 다 본인 남편 얘기라고 어떤 남자 좋아하냐고 키 큰 남자 좋다니까 우리 남편 키 큰데 8457님 그게요 자기 자랑입니다. 남편 자랑, 깨알 자랑.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는 정말 속으로 진짜로 자랑 안 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태어나서 자랑 같은 거 안 해. 제 옆자리 분이 지금 흥분해서 바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쵸. 그게 뭔가 이렇게 막 사리에 밟고 막 그런 관계를 그렇게 잘 들여다보고 그런 분들이라면 이럴 리가 없죠. 순수한 거지, 순수.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건지 모르고 어머, 그런 사람 우리 남편인데 이렇게 굉장히 그 키 크고 웃는 게 선한 사람 이주연님 저는 뭐 이제 큰 편이라고 못하죠. 180은 넘어야 요즘에 웃을 때 좀 망가지는 스타일이죠 저는. 박대성님은 이상형을 물었을 때 자연스럽게 남편을 떠올릴 만큼 현재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만족감이 엿보이네요. 그거죠? 예. 아이 참 순수하십니다. 네. 자 5175님 사연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셨다고. 네,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남편을 처분하고 싶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신 설마요 4920님. 네. 자 오늘 네 어떤 사람 A가 준비되어 있는 화요일인데요. 옥상 달빛의 윤주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같은 소속사에 있는 요조 씨가 자리를 대신해 줄 예정인데 어쩌 굉장히 인사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화요일 준호 씨도 지금 혹시 차에서 듣고 계시다면 조심히 두 분 다 조심히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1, 2부 백조싱크, 이카운트, 아크메르동탄, 샘표식품주식회사, IS동서, 경기도청, 롯데렌탈,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캡박시브,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군산시청과 꾸며드립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9: 잘 부탁드립니다.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네, 아주 드라마틱한 창법을 벤슨 분의 목소리로 들은 미스티컬 매지컬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스크림 하나 알아듣겠다고 하네요. 1354님. 그래도 전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데 들리는 거 아니에요. 임현진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버스 8정거장 거리에 있는 치과를 걸어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8정거장이면 1km가 충분히 넘어갈, 네, 한 2km 되지 않나요? 야, 아무튼 끝나고는 버스 타고 올게요 라고. 야, 치과 갈때그 굉장히 그, 그 마음, 되게 용감하시다. 네, 파이팅입니다. 치료 잘 하시고요. 손정현님은 우리 아기가 드디어 140일째 만에 통잠을 잤습니다. 와, 이제 저희 부부도 좀 잠 좀 잘 수 있겠죠? 라고. 어린 분들, 아니 이 시간에 라디오 듣는 분들 다 아시겠죠. 뭐. 자, 안 깨고 통잠을 잤다. 야, 아기니까 한 10시간 잤나요? 아유, 이쁘겠다. 그죠, 이때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조금, 근데 또 몰라요. 좀 환절기라.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병원 좀 들렸는데 그냥 애구 어른이고 그냥 감기 환자들이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8955님은, 아니, 어쩌다가 엔톤 출국 사진을 보게 됐는데요. 아니, 상디, 왜 아들 자랑 안 하고 사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라고. 자랑이요? 자랑 가끔 하는데? 더 하면, 에이, 더 하면 팔불출이죠. 예. 아무튼 뭐, 어제, 이제 저는 자랑보다 멀리 가니까, 예. 얘가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멀리 프랑스로 간다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예, 걱정 반, 뭐,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아무튼. 9139님은 오늘 쌍둥이 언니랑 저 49번째 생일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몇분 먼저 언니시게. 일단 언니한테 생일 축하한다 전하고 새벽에 같은 날 태어난 언니한테 또 축하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축하한다고. 야, 이게 참 쌍둥이 아닌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란성이세요, 일란성이세요. 아무튼 생일 축하드리고 저희가 케이크 꽃다발 우리 있어요 이런 게? 오, 드릴게요. 네. 자, 요즘에 우리 엄마가 푹 빠진 노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엄마 손빨래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신데 깜짝 놀래켜 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2060님이 신청하신, 아, 저도 아주 이분 목소리 묘하게 편안하죠. 올리비아 딘의 음성입니다. 다이브.

야,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지금 상암 하늘은 맑은데도 마음에 비가 오는 것 같으네요. 윤도현 그리고 옥상 달빛이 아무리 들어도 솔로 파트가 안 나와가지고 뒤에 이렇게 코러스로 잔잔하게 참여한 빗소리라는 노래였습니다. 박효정님이 지금 포항에 비가 엄청 온다고. 비와 모닝라면의 상관관계는 뭘까요, 근데? 모닝라면이 엄청 땡긴다고. 야, 젊으시죠, 효정님. 이게 40대 이상, 아니다, 더 써서 50대 이상들 물어보면 자연스레 그 라면이 그 진짜 젊을 땐 먹어도 안 질리잖아요, 일단. 근데 50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약간 뭐 하도들 뭐 몸에 나이 들어서 좋을 거 없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안 땡겨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7631님은 포항에 비가 억수같이 왔었어요. 어제 나무늘보처럼 하루 종일 늘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집안일 좀 해야겠네요라고.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혜정님, 울산에 비 엄청 온다고 또 하셨고. 다들 조심하세요, 또 갑자기. 고1 우리 아들 기말고사입니다. 아침에 마지막으로 한국사 외워야 한다고 새벽 4시에 깨워달라서 깨워주니까 밥 차려달라가지고 4시부터 강된장을 끓였습니다. 회사 왔더니 너무 졸려요. 아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마들이 더 고생하는 거죠. 아들들이 지금은 몰라도. 그래도 새벽 4시에 깨워서 한 번에 딱 일어났다는 거는 고1인데 대단한 겁니다. 1301님. 그래서 그런가? 라면 먹으면 좀 부대끼는 것 같은데 라고. 1419님. 아, 제가 나이가 들어서 라면이 멀어진 거였군요 라고. 3478님. 아니, 그런 자각을 안 하셨다면 뭐 괜히. 아, 50대 이상만 라면을 삶는다라고 표현한다고? 끓인다 안 하고? 내가 삶는다 그랬어요? 자, 8031님, 잠시 이따 뵐게요.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자, 명절이 끝나고 중고 거래 앱에 명절 선물 세트가 쏟아지고 있대요. 근데 모든 선물을 거기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식품 등은 거래가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미개봉이고 인증마크와 제품의 표시사항이 있다면 거래가 가능하고 햄이나 참치, 식용유 같은 가공식품도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우나 과일 같은 농축수산물은 플랫폼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요. 직접 재배한 농축수산물이나 수제청 같은 수제가공식품은 판매할 수 없고요. 특히 와인이나 양주, 전통주 같은 술은 아예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 뭐 원래 면허 없이 술 팔면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잖아요. 자, 나에겐 필요가 없어 판매를 하더라도 거래 전에 이게 판매 가능한 상품인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여기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스마트폰을 쥐어주잖아요, 아이들에게. 근데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세부터 5세 영유아 부모 4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영유아 2명 중 1명은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게 두 돌 되기 전이래요. 세상이 진짜 바뀌긴 했는데 우선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중에는 뭐 1시간 미만 사용이 가장 많았는데 주말에는 사용 기간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가 이제 같이 놀아주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하루에 2시간 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아동은 주의력이나 또 공격적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답니다. 진정시켜주려고 보여준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겠습니다. 요즘 목욕탕이나 사우나에 젊은 친구들이 부쩍 늘었대요. 중장년층의 공간으로 여겨진 이 대중 사우나, 목욕탕이 2030 세대의 휴식처가 된 건데 특히 1인 사우나, 프라이빗 세신숍 처음 들어보는데 여기 혼자 쉴 수 있는 곳이래요.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사람으로부터 잠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쇼츠 영상이나 SNS 또 업무 메시지처럼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된 청년들이 사우나에서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 하긴 뜨거운 물에 몸담그고 멍때리는 그 맛을 요즘 청년들도 어떻게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립니다. 사우나라는 말은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뭐 자유리털부터 휘바 이런 말로 친숙하죠. 집이나 공공시설에서도 사우나를 즐길 만큼 핀란드는 사우나 문화가 정말 발달돼 있는데 이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더라가 바로 오늘의 문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 핀란드의 수도 맞춰주신 분 중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 추첨해서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힌트곡, 아델의 음성으로 들어요. 헬로우.

아델의 힌트송 헬로우였습니다. 이태림님이 싱투게더 애니메이션에서 이 노래 딱 앞부분 부르면 땡 하고 탈락했던 장면 생각난다고. 그거 아세요? 제 세대는 헬로 그러면 라이오넬 리치가 생각나는데 그거 누가 또 쇼츠로 헬로 is it me you're looking for 하니까 갑자기 화면에 폴더폰이 하나 나오는데 툭 끊어버려요. 그리고 라이오넬 리치가 벙 찐 모습으로 안 웃기다. 봐야 하는데 보면 웃겨요. 자, 정답은 헬싱키였습니다. 어머, 제가 헬싱키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는데 6605님 거기가 Y가 T 발음, 아 Y가 우 발음이라 그 껌 광고 휘바는 사실 후바라고 읽어야 된다고. 현대를 훈다이라고 읽는 게 신기했다고. 가보신 분만 아는 거죠. 진짜 신기하다. 오, Y가 하긴 Y 보통 우리가 뭐 혜진 그래도 쓸 때 HYE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미국 가면 거의 100이면 99가 하이진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관계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6605님께는 저희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 내 평생 핀란드 한번 가볼래나? 한유나님. 본인이 마음 먹기 달렸죠. 요즘 같은 세상에. 북유럽 가보셨냐고 상디가. 못 가봤습니다. 북유럽. 네, 유럽 가본 지도 한 25년도 넘은 것 같고. 추운 거 싫어. 여름에 가면 되죠. 6984님. 산타 만나려고 핀란드까지 가셨대요. 산타가 오후에 출타를 하시는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슬록만 보고 왔어요. 아니 그 멀리 가는데 그렇게 시간을 빠듯하게 잡고 가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6984님. 자, 세 분 더 0730-1833 구예찬님께 소소하지만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디, 저 라이오넬 리치 헬로 그 영상 알아요. 너무 실망 마세요. 9629님 감사합니다. 좀 더 재밌게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뭔 방법이 있었을까. 자, 이번에는 박효신과 대한민국 1세대 재즈 보컬리스트로 알려져 있는 네, 박성현님 함께 노래한 바람이 부네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안정숙님의 신청곡으로 지금 준비했어요.

0: 특히 이 계절에 들으면 더 마음에 가깝게 와닿는 곡들이 아닐까. 박효신 그리고 박성현님의 바람이 부네요 들려드릴 때 2954님이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노래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다고. 그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마세요. 형편되시면 좀 흐르게 내비두는 것도. 박시연님도 휑하게 뚫린 마음에 가을바람이 사늘하게 들어왔다고. 울어도 될까요? 남수정님. 네, 최백호님의 길 위에서 이렇게 두 곡 바람이 부네요와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0: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6: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잔눈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자, 5077님 오늘 어떤 사람 A까지 듣고 11시에 운동 간다고 하셨는데 그냥 바쁘시면 지금 가셔도 되는데 오늘도 좀 난이도가 조금 상 정도 해당되는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준호 씨와 유주 씨 두 분 다 도착하셨다고 하고요. 준호 씨 지금 대본 분석 중, 흡사 그 드라마 대본 리딩하는 현장을 보고 계신 듯한 바깥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상당히들 진지하시고요. 그럼 잠시 후 아 진짜 자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지금 이렇게 멘트로 인사드리고 자, 여러분들의 보내주신 사연을 드라마로 꽁트로 엮어드리는 시간 어떤 사람에게 준비하고 잠시 후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7: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9: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0: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남쪽 지방에는 비가 꽤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상암 하늘은 그냥 청명한 가을 하늘이고요. 이런 날 떠오르는 곡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유명한 팀은 아니에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결성된 파일럿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밴드예요. 72년부터 활동을 했었고 사실 이렇다 할 큰 히트곡을 발표하지 못했는데 오늘 들려드릴 이 Lucky for Some이라고 하는 곡은 묘하게 저 개인적인 뭐 생각일지 모르지만 감상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는 좀 구현 억지로야 뭐 구현이 되겠지만 흑백 사진은 아닌데 컬러 사진인데 왠지 빛이 좀 많이 바랜 듯한 사운드 이게 말이 될까요? 듣고 있다 보면 항상 그래서 뭔가 청명한 가을날 뭐 특별히 감상에 젖지 않아도 그래도 왠지 듣고 있으면 사운드며 이런 것이 지금은 다시 구현할 필요도 없는 그냥 지나간 아름다운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묘한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A에 앞서서 먼저 오늘 생각나는 노래로 밴드 파일럿의 Lucky for Some 함께 들어요.

0: Lucky for some. 파일럿이었습니다. 양수정님이 갑자기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 장면이 떠오른다고. 흑백과 컬러가 교차하는. 그죠. 묘하게 사운드도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빛바랜 컬러 사진 같은. 자, 그러면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오늘 특별히 옥상 달빛의 윤주 씨가 자리를 비우신 대신 같은 회사의 대표 뮤지션 요조 씨가 함께 하십니다.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헤르즈 하보에 브람스 안마의자와 꾸며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0: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1: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2.

0: 관절 보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떠나보냈던 시간, 당신의 마음에 오래 머문 그 사람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운명이 그 사람에게 정해준 배역.
2: 어떤 사람 A.
0: 자, 오늘도 어떤 사람 A에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 모셔다가 험한 일 시키는 코너죠. 캐스커의 이준호 씨, 그리고 스케줄로 인해 자리를 비운 윤주 씨를 대신해 달려와 주신 우리 요조 씨.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0: 아, 요조 씨.
3: 네.
0: 너무 반갑습니다.
3: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0: 그러니까,
3: 같아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참 이렇게 가버립니다.
3: 그러게요.
0: 근데 여전하십니다.
3: 아니에요. 정말 예, 착실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0: 아니 별로 되게 건성건성 나이를 드시는 것 같고.
3: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니 근데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시는데
3: 네.
0: 이 부상을 알고도 윤주 씨가 오늘 대타로 보내주신 거예요?
3: 제가 인스타그램에 바로 이제 득달같이 나 아프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으로서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 문제 없으니까. 네, 아. 저는 진짜 그 원래 동료였던 우리 윤주 씨께서 이제 제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0: 그러니까요.
3: 아, 왜 사장 앞에 악덕이 따라가는지.
0: 갑 버튼 눌러야 될 것 같다.
3: 그러니까 그 악에 붙은 그 덕 있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아, 그 회사를 위한 덕을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악적으로 구는구나라는 아. 어떤 그 아이러니를 너무 실감하고 있고.
0: 예. 아이고 진짜 그나저나 요즘에는 어떻게 요조 씨의 근황이 음악보다는 책을 쓰는 작가이자 지금도 한겨레 신문에 막 기고도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 하세요?
3: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고인데
0: 네.
3: 일종의 고민 상담 칼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자분께서 그 고민을 보내주시면 그 고민에 적당할 것 같은 책을 제가 아~ 이렇게 같이 소개해드리는.
0: 저는 요조 씨는 걱정 없이 사나 보다. 같이
3: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 겪어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대신해서 책을 소개해 주신다.
3: 네, 그렇습니다.
0: 자, 캐스커의 신보가 바로 코앞입니다.
2: 네.
0: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나요?
2: 잘 아시죠?
0: 저만
2: 네.
0: 알죠.
2: 아, 네네. 네.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0: 하드커버는 아직 그러면 예상이요?
2: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사진 촬영이 있어서 어제 이발을 좀 했습니다. 네. 머리가 많이 짧아졌죠?
0: 네. 많이는 아닌데.
2: 아 그래요?
0: 네, 우리 둘째가 많이 잘랐다고 할 때가 그 정도입니다.
2: 아 그래요?
3: 네.
2: 아,
3: 네.
0: 끝에만 조금 다듬은. 듯한.
2: 아니 많이 잘랐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아무튼 10월 초에 이제 음감회를 비롯해서
2: 네 조금...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죠?
0: 예예예. 예, 예.
2: 네.
0: 가야죠.
2: 네 감사합니다.
0: 아무튼 네 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셔다가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망가뜨릴 수 있을지.
2: 아
0: 야, 오늘 아무튼 이 코너가 이제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3: 네.
0: 윤주 씨도 그동안 뭐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코너인지 요주 씨가 곧 7페이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0: 다양한 사랑 사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홈페이지 어떤 사람 A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1: 사연 소개되시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고가의 선물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보내드립니다.
2: 그렇죠. 본인이 운전 안 하셔도 이건 남을 드려도 대박입니다. 자, 아무튼 뭐 글재주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작가님들께서 다듬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그 과거 이야기들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처럼 이렇게 사연을 엮어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인가요?
0: 오늘은 서울에서 S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 네, 여기는 익명이 기본 디폴트입니다. 자, 그러면 BGM과 함께 사연 들려드리죠.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인천 문학구장으로 야구를 보러 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제가 응원하는 롯데 자이언츠가 원정 경기를 왔기 때문이죠. 야구 인기가 올라가면서 최근 몇년 동안 주말 야구표를 구하는 거는 서울 아파트 청약 수준. 자이언츠 광팬인 부산 출신 친구놈 하나가 있는데요. 막 준호야, 혜영님한테 인사 안 하나?
3: 상아, 설마 설마 설마?
2: 지금은 그 어딨어 내 생각 잊었는 야, 이 행님이
3: 여자야 받아들여야 돼.
2: 표를 구했다 아이가? 표 구했다고 안 하나 표?
3: 아니 토요일 그것도 원정 응원석?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2: 야, 다른 비법은 뭐가 있겠노? 막 세리 막 광클 어? 니술 한번 사야 된다.
4: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2: 빠라바라.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 되었느냐를 얘기할 타이밍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 태어나 보니 부모님 두분다 두산 베어스 팬이셨고 모태 베어스 팬. 그런데 제가 대구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대구에서 자취하는 그것도 복학생. 나를 향해 손만 흔들어줘도 사랑에 빠지는 심신이 몹시 미약한 상태에 저는 그때 한 여인을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되는데 그 여자가 부산의 찐베이, 롯데 자이언츠의 광팬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저는 기꺼이 자이언츠를 보러 야구장을 갔죠. 뭐 베어스랑 붙는 경기가 아니라면 자이언츠 응원하는 거 괜찮았어요.
0: 어기 어디
3: 여자.
0: 여자 어기 어디
3: 제가 솔직히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
0: 어기 어디 여자 오빠야 근데 이따이가 오빠 계속 베어스 응원할 기가
3: 아또그 얘기야? 에이, 아무리 그래도 팀을 갈아탈 순 없지.
0: 아, 자이언츠 응원 재밌다이가. 일 온나. 아까 보니까 마! 제일 신나게 하더만.
3: 그거? 마! 하면 솔직히 스트레스가 풀리긴 하잖아.
0: 오빠야, 내가 딱 알려줄게. 스트레스 푸는 데는 자이언츠가 딱이다이가.
3: 아이, 뭔 소리야. 너 맨날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하더만. 지금도 8등 아니야? 8등이면 잘한 거 아니야, 자이언츠?
0: 아, 뭐라카노, 굿.
3: 그렇구나.
0: 그래도 자이언츠는 정들면 못 떠난다. 자네가 꼭 맘 한번 간다 아이가? 그럼 그치다. 마 우리는 언제든 환영이니까 언제든 자이언츠 품으로 오이소.
2: 그렇게 여자친구의 회유와 협박으로 자이언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 저는

0: 네, 세입니다.
1: 마!
0: 그렇게 자이언츠의 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1주년

0: 앞두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1: 갑자기?
0: 저에게는 자연치만 남은 거죠. 아, 그 사이 저는 대학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서 취업도 하게 됐죠. 뭐 그 여자친구와 끝장을 보며 헤어진 건 아니라서 마팔도 되어 있었고요. 뭐 구여친이 가끔 저를 찾아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녀의 SNS에 들어가서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졸업을 했고 또 취업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자이언츠를 좋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지금 친구가 구한 그 표 때문에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친구놈이 톡이 옵니다. 마, 니 언제 오노?
1: 다 와가. 맥주는?
0: 뭐 햄버거하고 고추튀김은 사놨고 니 올 때 맥주 좀 더 사온나?
1: 오케이 오케이.
0: 야, 근데 우리 오늘 자리를 좀 잘못 잡았다.
1: 왜? 설마 옆자리에 랜더스 팬이 앉았어? 아, 그럼 노잼인데.
0: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옆에 지금 여자가 겁나게 시끄럽게 뭘 먹는데 벌써 하나 물회를 클리어하고 족발을 먹는데 자꾸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막 치는 거야. 그리고 발밑에서 막 박스에서 계속 뭘 꺼내서 먹는데 억수로 부산스럽게 오늘 우리 편안하게 응원하면서 보기는 글렀다.
1: 에, 경기 시작하면 안 그러겠지. 아무튼 빨리 갈게.
0: 친구의 톡에 발걸음을 재촉하면서도 뭔가 좀 쎄합니다.
1: 참 가만히 있어보자. 메뉴 구성이 물회의 족발이라? 에이 설마. 근데 경기 시작 전에 물회를 에피타이저로 먹고 족발 때리는 팔꿈치로 자꾸 치는 여자? 아, 아니야. 설마.
0: 구여친이 야구장에서 물회랑 족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에이 아닐 거야. 그런데도 이 쎄함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친구에게 다시 톡을 합니다.
1: 상아, 혹시 옆에 여자 뚱뚱하니?
0: 당연하지. 저렇게 먹는데 뚱뚱하지. 야, 모를 걸 모르라.
1: 상아, 혹시 그 여자 등판에 전민재 마킹돼 있어?
0: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긴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전민재? 야, 니 웃지 않았노? 전민재 딱 찍히있네.
1: 아, 알았다. 빨리 갈게.
0: 구 여친이 전민재 선수 이름을 마킹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설마 우리 업자일 리가 없잖아. 혹시나 싶어 구 여친의 인별에 들어가 봤죠. 그런데 그녀의 인별 계정 스토리에
2: 역시 경기 전에 먹는 물회가 짱이다. 다음은 족발로 목에 기름칠. 자이언츠 진짜 사랑한다.
0: 그녀였습니다. 친구 옆자리에서 겁나 시끄럽게 겁나 먹고 있으면서 뚱뚱하다고 하는 사람. 바로 저의 구 여친 그녀였어요. 아, 그때부터 나대기 시작하는 나의 심장. 아, 모르겠어요. 야구장 계단을 올라가서 그라운드를 봤을 때 그 뻐렁심 때문인지 멀리서 들리는 앰프 속 응원가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나의 찌질했던 대학 시절에 함께한 그녀와의 추억 때문인지 자꾸 심장이 뛰었습니다.
1: 아, 어쩌지? 아는 척을 해 말어. 아는 척을 하면 어떻게 해? 아, 너 이름이 뭐였더라?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 이름 모르는 게 말이 되나? 그럼 아, 오랜만. 서울로 올라왔다는 얘기 들었어. 이래야 되나? 어쩌지?
0: 생애 첫 그라운드에서는 선발 투수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로 향했고 친구 옆에 앉아 있는 친구보다 더 등치가 좋은 나의 구 여친. 이런 상황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친구 옆에 일단 앉았습니다. 마, 일찍도 왔다. 맥주는? 어? 오늘 마 롯데 자이언츠 다르지 않겠나? 어? 몸 푸는데 야, 너 심상치가 않더라.
1: 넌 뭐가 심상치가 않대. 자이언츠가 자이언츠지.
0: 친구가 혹시라도 제 이름을 부를까 조마조마하면서 구여친이 내 쪽을 또 볼까 조마조마하면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탔다 탔어. 아이고, 너가 프로가 어? 아, 왜 그래 못하노. 준호야,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0: 이름은 부르지 마.
1: 뭐라고? 이름 부르지 말라고. 와, 네가 준호 아니면 뭔데?
0: 아, 좀 부르지 말라고.
1: 준호야, 네 이름을 와 부르면 안 돼, 너 준호야.
0: 야, 빨리 화장실이나 가.
2: 어? 어? 저, 그 준호 오빠 아이가? 헐, 오빠, 네 왜 여기 있노?
3: 여조구나. 잘 지냈니? 그래, 너 어떻게 지냈어? 너 대구 있는 거 아니었나?
0: 너 대구 있는 거 아니었니?
2: 아, 뭐라고? 대구 뭐라고?
0: 야, 야구 보러 서울 온 거냐고?
2: 뭐라고? 아, 됐다 마. 고마워. 응원이나 하자.
1: 안부를 묻는 저의 뒷말은 부산 갈매기의 떼창에 묻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경기가 들어오는 둥 마는 둥 눈에 구여치는 저를 한 개도 의식 안 하고 응원을 열심히 하더군요. 나는 그렇게 얼굴 봐서 반갑고 너무 좋았는데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았나 봐요. 그리고 우리의 자이언츠는 아니나 다를까 졌어요.
2: 아이고, 체하라 체하. 내는 또 외식하러 야구장 옮기제.
1: 야, 만 니그들 다 싹 다 우리 그룹으로 사직 가라.
3: 저기 요조야, 기분도 그런데 맥주나 한잔 할래?
1: 먹고. 니 쟤 뚱뚱한 여자 아나?
2: 아,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뚱뚱한 여자 그쪽 친구의 구여친이거든요.
1: 예? 예? 아, 이게 들립니까? 아, 참말로 귀도 밝네. 예. 준호야, 우찌 댕기고?
3: 아, 그 예전에 그 사귄 사이.
1: 아, 니하고 저 이분이랑 이렇게?
3: 나를 자이언츠 팬으로 만든 그분.
1: 그렇게 구여친의 친구와 저희 둘 넷은 다소 어색한 분위기로 술을 마셨고, 심지어 제 친구가 자꾸 구여친에게 많이 먹어라, 뭐 푸지 마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둘이 한판 떴습니다. 망했죠. 헤어지고 인별에 들어가 봤는데 저하고 술 한잔 한 거는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스치는 인연이었나 봐요. 그 후로 정말 가끔 자이언츠가 죽을 쓴 날 아니면 대승을 한 날 간간이 톡을 주고받았고, 제가 얼굴 한번 보자고 해서 한두 번인가 만났는데 여전히 그녀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 하지만 저에게 더 이상 미련은 일도 없어 보이는 사람. 저는 다시 그녀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야구장에서 그녀와 물회와 족발을 같이 먹고 싶은데 저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신청곡은요, 전민재 선수의 응원과 블랙펄의 고고싱입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오늘은 그녀에게 아직 마음이 있는 사연자분이, 이것도 참 인연인데, 김홍윤님은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차에서 내려갖고 미니 키셨대요. 이어질까요? 우진홍님, 전민재 선수 급등절. 저도 전민재 선수 저 주제곡이 블랙펄의 고고싱인지는 몰랐습니다.
3: 물, 예. 네. 김지혜님이 물회 족발로 전 여친인 걸 알았다는 것도 짱이다. 얼마나 시켜 먹었으면 이렇게.
2: 그러니까.
3: 보여주셨어요.
2: 우리가 아까 준호 씨도 얘기했지만 네. 사실 야구 잘 몰라가지고 요조 씨는 지금 야구장에서 물회와 족발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아신 거예요.
3: 네, 맞아요.
2: 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4: 야구장에서 파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사가지고 들고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팔아요?
2: 거기 정식 메뉴입니다.
4: 물회가.
2: 네.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서울도 이제 한다고.
4: 물회 족발은 근데 무슨 조합일까요? 전 진짜 처음 들어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2: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물회 한 사발 하고 족발은 배고프니까 먹고.
4: 물회는 배가 안 불러요?
2: 물회는 그냥 간식이지. 네. 아, 요즘 비빔밥 재료를 가지고 오셔서 비벼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4: 우와. 야구장 내 비빔밥 취식 논란이라는 사진을 좀 저한테 주셨는데
2: 양푼에다가 저렇게 하시는구나.
4: 그러네.
2: 아, 우리 야구장이네. 번호
4: 좀 과하다.
2: 자리에 아예 야구장 안에서 저렇게 취식을. 야.
3: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경기도 경기인데 거의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4: 그러니까.
3: 그게 되게 크겠다.
4: 페스티벌인데 페스티벌. 에이.
2: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천만 관객 아니겠습니까.
4: 매력이 있네요.
2: 임예리님, 저 자이언츠 팬인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전생에 큰 죄를 지어야 자이언츠 팬이 되거든요. 사연자분 무슨 죄를 지으셔서 갈아타셨대요? 라고.
4: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산 출신 사람들의 출생의 업보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2: 아니, 준호 씨 부산 출신이잖아요.
4: 저 근데 태어난 곳이 부산이 아니라서.
2: 아. 네.
4: 근데 저도 어릴 때 그 자이언츠 경기를 딱 한 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야구장 경험이었는데 그 한 번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 롯데 자이언츠의 유니폼이 있어야 돼요.
3: 그게
4: 부모님이 사줘요. 왜 있어님? 그 무조건 한 번 있어야 돼요.
3: 그게 룰이 부산의 룰이군요.
4: 약간 출생의 업보 같은 거죠.
2: 요조 씨는 그러면 응원해본 야구 팬 야구 팀이 없어요?
3: 저 진짜 어릴 때 LG
2: 예, LG.
3: 그 친선 경기. 그거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2: 그랬구나.
3: 네.
2: 저는 뭣도 모르고 MC 청룡 네. 백인천 선수 계실 때 그때 유니폼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저도. 자, 아무튼 오늘 사연자뿐만 아니라 당첨되신 사연자께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가 선물로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일단 오늘의 이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다시 고백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의견들을 지금 주고 계신데 일단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금부터 4부부터 시작할 이야기는 사랑 때문에 내가 버려본 거, 바꾼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포기했던 거

0: 이런 거 생각나시는 분들 사연 좀 주시고 네. 오늘 사연자분이 다시 연락을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의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연락할까요?
1: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0: 근데 여자분이 너무 쿨해.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되게 쿨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연락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돼도 그렇게 막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고 그냥 친구 사이로 그냥 같이 경기 가끔 보고
0: 아, 오히려
1: 네 뭔가 도저히 이제 두 번 다시 얼굴도 못 볼 정도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편안한 친구 정도로 이렇게 잘 정리될 것 같은
0: 또 설득력이 있어요.
1: 네.
2: 사연자분이 좀 젊은 분인 것 같아서
0: 네, 20대라고 네,
2: 사연 네. 그 보통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계속 SNS를 보고 하나요? 저는 그게 좀 그랬어요.
0: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건이 준호야?
2: 여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보통 헤어지면 완전히
0: 차단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2: 네,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는 보면 누가 봤는지 기록이 남잖아요.
0: 난 몰랐어 그거.
2: 남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여자분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0: 스토리라
2: 자기 전 남친이 계속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
0: 인별의 스토리 기능이 있어요.
2: 네네.
1: 기록 안 남게 보는 법도 있어요.
2: 아 그래. 아 네. 그래요. 어. 네. 막내 작가님이 아시는 분이요.
0: 아 그렇구나. 자 아무튼 자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면서 사랑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다면 담배라도 끊겠다라는 가사가 나온대요. 이 노래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2: 스토리에 몰래 번호부터 좀 올려주세요.
0: 네.

0: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였습니다. 자, 사랑 때문에 내가 버린 거, 바꾼 거. 자,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제가 먼저 그러면 네. 소개해 볼까요? 3521님께서 20살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저보다 키가 작았는데요. 굽 있는 신발을 신어서 남자친구를 더 작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사귀는 3년 내내 플랫 슈즈만 신었어요.
0: 어머.
1: 남자친구가 그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왜 그랬나 몰라요. 하고.
0: 이거는 배려인가?
1: 근데 보통 이제 여자분이 좀 장신일 때 이런 경우가 좀
2: 흔하게
1: 있긴 자주 하죠. 일어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0: 오.
2: 아, 내가 자꾸 나쁜 생각 들라 그래가지고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0: 왜요?
2: 배려를 떠나서 자기가 창피해서 낮게 같이 다니.
0: 가만 있어봐. 저기 톰 홀랜드랑 젠데이아가 더 크죠.
1: 맞아요.
2: 훨씬 큰 것 같던데요. 그렇죠? 사진 보면. 네.
0: 근데 막 젠데이아 막 하이힐 신던데.
2: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다니는 게 나는 애초에 신경 쓰지 않아 내 남자의 키에 대해서. 약간 이런 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0: 그런가? 아 모르겠다. 아무튼.
2: 저는 왜 이거에 대해 예민하냐면 제가 이제 저희 노래하는 융진 씨가 키가 저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프로포션이 좀 다르잖아요. 저보다 사진으로 보면 훨씬 커 보여요. 그래서 제가 활동 초반에는 그게 그렇게 신경이 좀 많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높은 신발 이런 거 웬만하면 신지 마라. 사진 찍고 이럴 때 약간 이런 게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0: 오히려 준호 씨가 굽이 있는 걸 신으면 되지.
2: 신어도. 많이 노력했는데도 극복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0: 그랬군요. 네. 자, 아무튼 3521님께는 저희가 수제 쿠키와 커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14님.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작았는데 남친이 억지로 어깨동무 하려고 그래서 꾸부정하게 해줬어요.
2: 아, 이 키 사연이 많이 나오네요.
0: 그러니까. 2535님 사연, 준호 씨가.
2: 네. 저는 4년 동안 헤비 스모커였는데요. 남자친구가 싫다고 한 건 아니지만 입에도 안 대본 담배를 제가 피는 걸 볼 때면 본인도 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아, 이 사람만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바로 끊었대요. 이거 찐사랑.
1: 그러네. 보통은 나도 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러면 그래 그럼 같이 피자.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되게 쉬운데. 야.
2: 이건 진짜 찐사랑.
1: 엄청 어른스러우시다. 배려다.
0: 진짜 나 같으면 안 돼?
2: 나 안 잡아.
0: 해봐. 아, 못된 아저씨. 자, 0705님 요조씨.
1: 네. 저는 25년 전에 치아 교정을 했어요. 남친 집에 인사를 갔는데 며칠 후 남친의 어머니가 제 덧니가 없었으면 좋겠고 아랫니 치열이 고르지 않다고 하셨더라고요. 하셨다더라고요. 사회 초년생 월급이 60만 원이었고 3개월마다 나오는 보너스까지 털어서 그 당시 350만 원으로 발치와 교정까지 했어요.
0: 25년 전에.
1: 네. 그리고 1년 지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그 말을 전한 남친도 가만히 뒀는데 지금 같으면 그런 말을 전하냐며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릴 텐데요. 제 딸이 제 덧니를 닮았는데 얼마나 귀엽다고요?

0: 썩을
1: 어, 마지막에 생매가 네, 드러나는
0: 네, 이 썩을 X 이렇게.
2: 근데 이거는 멀리 보면은 그냥 본인을 위해서도 요즘에는 치아 교정 많이들 하시지.
3: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는 것과
0: 그렇죠.
3: 남자친구 어머니가
0: 그렇죠.
3: 이래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랑 완전 별개의 얘기라. 그쵸, 이게 조금 그쵸. 25년 전이니까 좀 옛날이기도
0: 맞아요,
3: 한데
0: 맞아요.
3: 솔직히 요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2: 그러네. 어. 시켜주던지.
3: 그러니까 시켜주던지.
2: 근데 따님이 있다고 하니까 따님이 또 엄마의 그 언니를 귀엽게 닮았다고 하니까
0: 또 좋은 분 만나서 예, 결혼을 잘
2: 그러니까.
0: 하셨던가 봅니다.
2: 그냥 잊어버리시죠. 아, 이연정님, 저는 신문기자 출신인 것을 신랑이 부담스러워해서 결혼 후 일부러 정치 시사를 모르는 척 하는데요. 애 낳고 퇴사하고 잘 모른다고 자기가 그거 뭐야 하면은 신나서 설명해 주는 게 너무 귀여워요. 신랑, 나 아직도 습관처럼 새벽 뉴스 다 챙겨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3: 아, 신랑분이 이제 막 그런 상식을 자기가 아내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구나. 뿌듯해 하나 보다. 아,
2: 그런 스타일.
3: 귀엽겠다, 진짜.
0: 네, 참, 귀엽네요.
2: 진짜. 이 정도는 뭐 진짜 어 그냥 평생 남편이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자, 노래 한 곡 더 듣습니다. 윤종신의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노래하는 환생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오늘 사랑을 위해 내가 버리거나 끊었던 것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있는데 아주 뭐 과격한 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얘기하신 그 SNS 스토리 몰래 보는 법.
4: 아, 요조 씨가 가르쳐줘서 이제 네. 알아냈습니다.
3: 남수정 씨께서 로그인이나 앱 설치 없이 보거나 스토리 누르기 전에 비행기 모드로 보고 하면 가능하다고.
4: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3: 부계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내 스토리를 뜬금없이 인도 남자, 스페인 남자가 봤다면 그 여친 그 남친일 수 있다. VPN으로
4: 야, 이건 진짜 생각 못했다.
3: VPN으로 우회해가지고 들어간 거죠.
4: 이야.
5: 올랄라.
4: 야, 이렇게까지 해서 볼 거면은 정말 아직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3: 아, 근데 이게 사랑인지 관심인지 그냥 그건 모르겠어.
5: 아, 제가 그 얍삽한 방법 하나 아는데 여기 그 방법도 나와 있네요.
3: 어, 뭔데요?
5: 다른 사람 스토리에 일단 들어가서. 화면을 잡고 이렇게 살짝 밀면
4: 이걸 아까 저한테 가르쳐줬거든요.
5: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의 스토리의 일부가 살짝 보이거든요.
3: 아.
5: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힘 조절 잘 못하면은
4: 그 좋아요 잘못 누르는 것 같은 거지.
5: 어, 그지 그지. 그런 상황이 또 나와서 되게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3: 아니, 좋아요 누르면 캔슬하면은 그 흔적이 남아요?
4: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저 심각해요 지금.
3: 아, 진짜.
4: 아, 이거 오늘 되게 유익하네요. 마지막.
3: 정말 커플이 헤어지는 게 참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4: 근데 어떻게든 완전히 끊어내는 게 옛날보다 어려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3: 맞아요.
4: 너무 많이 엮여 있어 사람들이.
5: 아, 맞아.
3: 아니, 오늘 요조 씨 특별히 함께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따로 설명은 못, 소개는 못 드렸지만 홍대 여신 요조님 맞냐고.
5: 아.
3: 예, 특별히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5: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3: 감사합니다.
5: 네.
3: 너무 반가웠고요. 또
5: 네.
3: 종종 그 사장님 바쁘실 때
5: 예, 예, 예. 예,
3: 아니면 함께도 좋고요.
5: 네. 네.
3: 준호 씨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4: 아, 네, 즐거웠습니다.
3: 자, 그러면 요조 씨의 좋아해라는 노래 2026년 올해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 인턴이 개봉했습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어쩌면 그런 어른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가 조금은 지쳐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린 살아가고
1: 라라라라라라라 그게 참 쉽지 않고. 아 이게 또 중독성 있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금방 따라하게 되는데요. 네, 방랑자로 시작했어요. 이적과 데프콘의

0: 노래로 시작한 9월 29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아, 상암동 방송국 있는 이곳의 하늘은 마치 그 세상에서 제일 실력 있는 전문가가 도배를 해놓은 것처럼 아주 어디 하나 이렇게 우는 데도 없고 아주 고르고 이쁘게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포항 쪽은 비가 많이 내렸었나 봐요. 지금은 그쳤고 공기도 달아요. 박효정 씨. 라라라라라라라 안녕하세요 문세님. 노래로 인사해 주신 효정 씨 반갑고요. 흐리고 비가 내릴 듯한 아침이에요.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안정숙 씨. 그곳은 어딘가요? 서울 하늘은 지금 아주 투명한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데 하늘도 보고 달력도 한번 보세요. 지금 9월 29일 내일이면은 이 좋은 9월이 끝이랍니다. 9월은 31일, 32일, 33일 이렇게 욕심 같아서는 한 35일까지 있어도 좋을 것 같은 계절 아니에요? 9월은 그렇죠? 아, 생각해 보니까 1년 중에 이 좋은 날이 며칠이나 될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끝나고 북한산 둘레길을 친구들과 걷기로 했습니다. 그냥 태양을 맞는 거죠. 비타민 D 막 그냥 흡족할 정도로 맞고 그리고 좀 오래간만에 땀 좀 흘리고 이 자연에서 이 좋은 계절을 좀 누려볼까 하는 생각인데 시간들 있으시면 북한산 둘레길 모이세요. 모여서 함께 각자 걷는 거죠. 아, 자, 여러분 9월의 끝을 잡고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MBC FM for yo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파트너 키움증권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베스트슬립 건강을 위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아우터 올데이 프레쉬 노무법인 폐 아크메르 동탄 음주 후엔 티맵 대리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이 나일론 줄이라고 하잖아요. 클래식 기타.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경쾌함 같은 게 있어요. 바르셀로나 나이츠, 예, 오트마 리버트.

그의 기타 연주. 연주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게 데뷔 앨범인데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어요. 예. 바르셀로나 나이츠. 그 감성. 예.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오트마 리버트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상숙 씨가 작년에 입었던 가을 재킷을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에서 잊고 있었던 5만 원짜리 지폐가 딱 나오는 거 있죠. 세상에. 이 뜻밖의 선물에 복권 당첨이라도 된듯 온종일 들뜹니다. 아유, 그 생각도 못했던 게 이렇게 돈이 나오는 거야. 와. 10만 원권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어쨌든 오늘 점심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 예쁜 카페에서 달콤한 디저트 사 먹으려고 합니다. 아주 신나하신 이상숙 씨. 살다 보면 이렇게 느닷없는 내가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이렇게 넣어놨던 비상금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솔솔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그큰 기쁨이지요. 얼마나 좋으실까. 4101님, 오늘 회사 안 가는 날이라 서울 대학로에 연극 3편 예매하고 아침 기차 타고 대구 출발 서울 가는 길이에요. 근데요, 대구에서 50년 살았으면서도 대구역에 가서는 제가 막 헤매는 거 있죠. 제 또래 여성분이 안내해 주셔서 다행히 기차 안 놓치고 잘 타고 갑니다. 와, 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서울 오시는 김에 연극 3편이나 보는 거예요? 하루 만에? 와, 대단하다. 예, 그 계획력, 그 기획력. 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보는 거죠. 아, 저 사람 지금 헤매고 있구나. 길못 찾는구나. 예, 그렇게 도와주고 도움받고 뭐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9월을 이제는 돌아보게 됐어요. 지나온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쓱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떤 추억을 남기시게 되셨어요? 지난 9월. 뭐 물론 추석 명절이 가장 큰 그런 이벤트이긴 하지만 소소한 9월에 이런저런 일들, 뭐 어디 여행을 다녀오셨던 분들, 무슨 전시회를 다녀오셨던 분들. 아, 저는 세계 불꽃 축제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봤던 그 기억도 9월에 있었네요. 그게 벌써 한달전 얘기예요. 그리고 소소한 그냥 운동과 방송을 했던 9월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9월은 어땠을까? 예, 소식 전해주세요. 샵 8000번으로 함께 예, 소식 주셔도 좋습니다.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요금 추가로 신청곡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조원선의 노래 도레미 파솔라시도.

계속해서 희망을 가져요. 언젠간 그녀가 당신을 알아봐 줄 거예요. Keep on hoping. 라울 미동과 제이슨 브라즈의 하모니였습니다. 11시 25분 26분이 되어가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힙합에서 출발해서 컨트리 락까지, 그러니까 아주 장점만 모아서 새로운 장르가 된 그 하이브리드 뮤지션인 젤리 롤의 노래 라이어라는 제목의 노래 들으면서 2부 만날 준비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텔레비전을 즐겨보거나 오래 보는 편은 아니지만 그 스포츠 중계 그건 참 좋아한다. 그래서 요즘 아시안게임 덕분에 TV 볼 맛이 좀 있는데 평소에도 좋아하던 야구나 축구, 배드민턴은 더 집중해서 보게 된다. 잠시 후 2시부터는 우리나라 배드민턴 그 안세영 선수 그러니까 결승전 치르게 되는데 얼른 점심 먹고 이제 응원할 생각이다. 얘기 나온 김에 뭐 자랑 좀 하자면 나도 배드민턴을 아주 꽤 치는 편이다. 그 가벼운 셔틀콕 하나에서 느껴지는 속도와 파워 그 매력에 푹 빠져서 정말 꽤 오랫동안 꽤 열심히 연습했고 땀 흘린 만큼 실력까지 쭉쭉 느는 게 보이니까 이게 정말 중독이 이런 게 중독이구나 싶었다. 안세영 선수가 2002년생인데 나는 그 이전부터 배드민턴을 쳤으니까 뭐 세월만 놓고 보면 내가 대선배지만 세계 랭킹 1위는 안세영 선수다. 뭐 내가 아무리 잘한들 나는 취미반에서 그냥 폼 잡는 거지 1cm, 1초, 1점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정교하게 갈고 닦고 다듬는 선수들의 마음가짐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다. 야 오늘 저녁 치킨 내기 어때? 어? 진 사람 치킨 사는 거 오케이? 나는 그냥 요 정도의 즐거움에 만족하는 아마추어일 뿐이다. 축구, 야구, 달리기, 뭐 스케이트 보드가 그런 것처럼 누구는 취미 삼아 하는 일을 누구는 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직업이 됐을 때에는 취미로 하는 거랑 뭐 그런 것처럼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 아직 은퇴한 게 아니라면 어제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는데 그게 어렵다 이 말씀이야. 매일매일 어떻게 열심히 하지? 금메달을 안 줘서 그런가? 우리는 자꾸 타성에 젖는다.

You're only lonely. JD Souther의 노래였습니다. 노래 나가는 사이에 엄인수 씨가 문세영님 평창에 배드민턴 치러 언제 오실 겁니까? 뭐 전국에서 제가 배드민턴을 친다는 거 이제 뭐 TV로도 제가 뭐 이제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선보이고 그래서 전국에서 저 오기를 바래요. 뭐 대전에 한번 와주이소 뭐 아 와주이소는 대전이 아니구나 부산 쪽이 그렇고 한번 와요. 충청도권에서도 전국에서도 제가 배드민턴을 굉장히 잘 추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 좀 쳤는데 요즘은 아니 진짜 동네 A조까지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네 A조. 근데 지금 뭐 이제 나이도 먹고 또 관절도 좀 아프고 그러니까 좀 조금 술렁술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C조 정도나 될까. 그나마 그게 좀 요즘 또 배드민턴이 좀 힘든 운동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살짝 지금 방향을 틀어서 그 피클볼 예, 피클볼로 방향을 틀었는데 아 그거 재밌어. 예. 운동도 그렇게 많이 안 되고 땀도 많이 안 흘리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어쨌든 재밌는 게임이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피클볼에 빠져있고 배드민턴은 약간 뒷전인 예, 이문세입니다. 아 그나저나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늘이 11일 차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게임, 큰 게임들은 16일 동안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이 폐막인데 한 5일 남았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3위를 마크하고 있고요. 오늘 2시부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 금메달 결정전이죠. 세계 랭킹 1위인 우리 대한민국의 안세.

이재성 선수와 세계 3위를 지금 마크하고 있는 일본의 야마구치 선수와의 한판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마구치는 세계 3위고 2위가 왕즈이, 중국의 왕즈이 선수인데, 그러니까 2위를 누르고 지금 결승에 올라간 야마구치. 지금 뭐 많이 이제 의기양양해 있을 거예요. 2위를 이기고 지금 올라갔으니까. 근데 뭐 야마구치 선수하고 안세영 선수는 뭐 수십 차례 결승에서도 만나고 준결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뭐 항상 우위에 있죠. 그 어떨 땐 그럴 것 같아요. 결승에 올라갔는데 아, 또 저 사람이야? 맨날 야마구치, 왕쯔이, 또 4위가 누구더라? 천위페이. 천위페이. 그 네 명이 계속 각축이니까 맨날 그 선수야 라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정말 세계적인 대단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르고 걸르고 걸러서 맨 마지막 왕좌까지 올라가기 직전에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니 본인들은 지겹기도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거기에 또 많은 또 정이 쌓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모처럼의 또 금메달 놓고 한판 승부하니까 기분 좋게 즐기면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를 바라겠습니다. 1위는 1위니까 잘해야 하고 3위는 또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가 보는 사람은 더 재밌고 기대되고, 예, 안세영 선수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금메달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 같아요.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11시 49분 향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9월을 돌아보니 9월 어떤 일이 있었나. 9월에 딸이랑 나고야 가서 아시안게임 보고 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선경 씨. 와.

0: 게 있구나. 교체하게 되면 여지없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10층이니까 그나마 다행인지 이게 49층 막 이랬으면 아이고 운동 꽤나 됐겠는데. 9월에 휴대폰 새로 바꾸고 적응 중이신 박효정 씨. 또 9월에 자동차 정비 자격증 필기 시험 합격해 놓은 박태준 씨. 예. 돌아봐야 돼요. 한 번은. 그래야 10월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에게 아주 건강에 좋은 그래놀라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달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분명히 뭐라도 있을 거예요. 예, 진짜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춤이라도 추실래요? 예, 이 노래 맞춰서 메간 트레이너입니다. Better When I'm Dancing.
1: 수입차 보증기간.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

0: 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2: 아, 9월 한 달 동안 진짜 난 뭐 했지? 떠오르는 일이 별로 없어도 그냥 무탈하게 잘 지낸 거 보니까 그것도 잘 지낸 게 아닌가 싶어요. 박순정 씨, 맞습니다. 그래, 뭐 특별한 일 없어도 지금 이렇게 지내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또 9월을 보내자고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독감 예방접종하러 오셨다는 문미영 씨, 잘하셨어요. 맞아, 맞아. 아, 요즘 독감 걸린 분들 너무 많이 계시니. 미영 씨, 주사도 잘 맞으시고, 회사 들어가시기 전에 점심도 잘 챙겨 드시고. 그래, 오늘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독감 예방접종 우리 단체로 가도 좋겠다 싶어요, 갑자기. 예. 미리미리 내 건강을 위해서. 어때요? 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입니다. 정의가족 5621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뭉디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만화 보노보노의 명대사 들고 왔어요.
1: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굉장하구나.
0: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그 순간에 충실하다는 뜻일 텐데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딴 데서 절대 안 하는 은지 나이트도 하고 또 신디 없는 곡감 저만큼 잘 털 사람 드물거든요. 자, 지금부터 2시간 정말 아무 계획 없이 계산 없이 느낌 가는 그대로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역시 시작부터 달립니다.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보아의 모토였습니다. 이 에너지가 처질 틈이 없어요. 정이 오면은 시작곡부터 잔잔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일단 달리고 보는 것 같아요. 아, 둘째 날인데 벌써 이 마이크가 막 내 거 같고 우리 선생님들이 나의 선생님들 같고 막 주인의식이 지금 팍팍 들고 있습니다.

0: 어제 제가 이렇게 진행을 또 오랜만에 또 해보면서 아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 뭐 뻗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뻗던데요? 아 뻗었더라고요. 역시 12시에 그 나이트에 쓰는 그 에너지와 이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그 즐기려고 텐션 올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부터 반겨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최민서님이요. 어머어머 아파서 출첵 못한 사이 은지씨가 오셨군요. 라디오 참 맛깔나게 하는 은지씨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또 언제 그렇게 맛깔나게 했다고 정말 감사드려요. 9272님이요. 가을은 패션의 계절이잖아요.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버건디색 가디건을 큰맘 먹고 구입해서 오늘 딱 입고 출근했는데 아 이거 너무 싫어. 옆자리 대리님이 똑같은 옷을 입고 오신 거 있죠? 완전 황당. 둘이 쌍둥이냐며 오전 내내 놀림당했어요. 아나 진짜. 자, 아, 제가 요요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또 매니저 언니랑 매일매일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언니랑 저랑 옷 입는 스타일은 다른데 취향이 좀 비슷해요. 색깔 이런 것도 좀 좋아하는 색깔이 비슷하고 이래서 아, 갑자기 제가 콘서트 당일에 아, 오늘은 여름 아이니까 나는 오늘 그 정열의 빨간색을 입어야지 하고 아, 콘서트 당일이 전날에 나왔는데 저 언니가 빨간색 입고 있고 저도 빨간 색깔 티셔츠 반팔 티셔츠를 둘다 똑같이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차에서 바로 갈아입었잖아요. 차에서 바로 얼터 반팔로 바로 갈아입어 버렸습니다. 아 정말 그런 순간은 너무 이렇게 유행 돌때 특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볼펜 룩 유행했을 때 근데 저도 그 볼펜 룩을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갔는데 흰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으면 아 반갑습니다. 또 다른 나 이런 느낌. 아 네. 민준기님이요. 운명이다. 운명이야. 그러니까요. 오늘도 제가 지금 밖에 회색 그 니트에 안에 나그 민소매를 검은색 민소매를 입고 왔는데 전이가 색깔을 반대 색깔로 입고 와가지고 제가 아 진짜 나 어제 밤부터 입으려고 생각한 건데 이러니까 언니는 연휴 때부터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졌어요. 네 아무튼 좀 속상한 부분입니다. 0531님이요. 오훗 시작부터 보이는 라디오 하길래 냅다 미니랑 유튜브 다 켰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이소. 네 오늘은요 1부부터 마지막 끝까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미니로도 놀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도 만끽해 주시고요. 3, 4부 선생님을 모십니다.에서는요. 일본에서 데뷔 앨범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행보에 나선 그룹 라이썸과 함께 하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노래 정말 신나고 에너지 있고 좋더라고요. 이따 또 이야기 나눠 보시고요.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기대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목좀 풀고 가장 중요한 시간 광고 소개. 박도리, 집순이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아,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음악 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도드람 한돈,
2: 분산시청,
3: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주식회사 워킷,
2: 경기도청,
3: 롯데렌탈,
0: 강원특별자치도청,
2: 당진시청,
3: 백조싱크,
0: 오뚜기카레,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음주후엔티맵대리,
0: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생유!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왕 대박 잔치 선물 쏴보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스페셜 DJ 요 자리가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정호의 희망곡 곡간 탈탈 털어왔습니다. 먼저 환절기 목 건강 중요합니다. 이건 저도 타고 싶어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그리고 환절기 피부도 챙기셔야죠. 보습크림. 아하, 마지막으로 왕 대박 선물 녹용 홍삼 세트. 우후. 불꽃놀이를 아직 끝내지 않았군요 우리는. 저 뭉디도 탐나는 선물 3종 세트 원초원초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푸시면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퀴즈 종목은 바로 동화 퀴즈입니다. 자, 어제 포노보노 성대모사에 이어서 제가 또 잘하는 분야가 나왔습니다. 나름 또 제가 또 어릴 때부터 구연동화 조기 교육을 좀 받은 케이스라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자, 그럼 선물 타가는 방법 알려드려야죠. 제가 내드리는 퀴즈를요. 오늘은 특별히 2분 안에 5개 이상 맞춰야만 선물 3종 세트를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패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나름 동화책 쪽 읽어봤다 하시는 독서왕 선생님들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려보면서 노래 클레오의 동화, 나스카의 보나세아 두 곡 듣고 올게요.

0: 왕 대박잔치 선물 써보르! 역시 선물이 3개나 걸려 있으니까 사연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나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9249님이요. 저 손 번쩍 들어요. 어떻게 들 건데 이렇게 들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동화고양 광자를 듣고 했는데 제가 목소리는 좋은데 재미나게 읽어주지를 못했어요. 웃음. 아 그러셨구나. 왜요? 목소리가 좋으신데 뭔가 표현하는 게 조금 부족하셨던 건가? 하하 알겠습니다. 5805님이요. 90년대생이라면 옥색 책장에 세계문학 전집, 몬테소리, 전래동화, 그리스 로마 신화, 디즈니 등 전권 꽂혀 있었잖아요. 자연! 아, 저 진짜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옛날 그 전래동화 책이랑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너무 좋아했는데 아 반갑네. 근데 옥색 책장에 옥색 책장? 옥색 책장은 저는 잘 모르겠네. 그죠? 아, 그 또 옥색 책장이 유명했나 보다. 5487님이요. 다음 주 독립영화를 촬영하는 제작부입니다. 연휴 참 좋았는데 10월은 공휴일도 많은데 다 촬영이네요. 유유유 우울합니다. 퀴즈라도 마치고 싶어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2108님이요. 전직 보육교사예요. 왕년에 아이들 책 많이 읽어줬습니다. 일을 오래 쉬었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표 4개 보내주셨는데 아, 이 중에 한 분. 아, 다들 지금 뭔가 동화책이랑 관련이 있는 분들인데 5487님만 뭔가 자기 본인의 이 마음을 조금 밝게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분께 한번 전화 연결해볼까요? 이분께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뭐 우울하다고 하니까 동화가 또 순수한 매력이 있잖아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전화 가고 있고요. 네, 굉장히 기본 연결입니다. 예예예예. 오, 노래 또 좋아하시나 봐. 이 노래 무슨 노래지? 이 노래 무슨 노래지? 오, 정이랑 또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노래? 안 받으시네? 자, 5, 4, 3, 2, 1, 탈락! 왜 전화를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옥색 책장 말씀 주신 5805님께 한번 예, 전화를 연결을 해볼게요. 저랑 비슷한 세대이실 것 같거든요. 뭐, 몬테소리, 그 다음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이요. 네,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고요. 아까 그 노래
1: 여보세요?
0: 되게. 안녕하세요. 정은지입니다.
1: 우와, 안녕하세요.
0: 네, 라디오 소리는 살짝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컸어요.
0: 아, 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익명으로 해도 될까요?
0: 아유, 그럼요.
1: 화성에 사는 크로스피터로 하겠습니다.
0: 크로스피터요?
1: 네네.
0: 반갑습니다. 화성에 사는 크로스피터님. 그 동화책 자신 있으시죠?
1: 네, 자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네,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어머, 벌써 12시가 다 됐잖아? 왕자님? 미안해요. 정답입니다. 아, 흥부아제비! 아,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하제비!
2: 거짓말을 했더니 코가 길어지죠?
3: 키노키오!
0: 네, 왜 나만 다른 오리들하고 다르게 생긴 거지?
3: 미운 오리 새끼!
0: 는 원래 무슨 새였죠? 원래 무슨 새였냐? 무슨 새였죠? 모르는 패스, 모르는 패스, 모르는 패스.
3: 패스.
0: 솔직하게 대답한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주마. 껄껄껄껄.
3: 아니야, 나무꾼.
0: 처음에 빠뜨린 도끼는? 처음으로 빠뜨린.
3: 나무도끼?
0: 땡. 그러면 저기 뭐야. 룰루랄라, 나는 여유 만점 배짱이라네.
3: 개미와 메땡이.
0: 속 곤충 이름은? 열심히 일하는
3: 개미.
0: 그렇죠, 정답. 두 다리를 얻고 싶다고 그러면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놓거라.
3: 이마동규.
0: 아, 정답입니다.
3: 와, 감사합니다.
0: 아, 함정이 많았죠.
3: 네, 너무 제목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 그러니까요. 기분 어땠어요?
3: 아, 너무 재밌는데요.
0: 그죠.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습니다. 네.
3: 아.
0: 네네네.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게,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무슨 새였죠? 였는데 이게 또 약간 좀 꼬고 꼰 거라, 그죠?
3: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0: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옥색 네. 책장은 어떤 옥색 책장인가요? 그때 그게 유행이었나요?
3: 저 때는
1: 그 책상이 우드톤이 네. 아니에요.

0: 아니라
1: 네.
0: 그 옥반지 식당 있잖아요.
1: 아, 알 것 같아.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
0: 약간 눈초색 같은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도서관이나 그런 게 진짜 많았어, 그죠?
0: 맞아요, 맞아요.
1: 아, 맞아요.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은 혹시 있으실까요?
0: 아, 저는 문제에도 나왔는데 신데렐라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1: 오, 왜요?
0: 그 디땡땡 있잖아요. 그
1: 네네네네네.
0: 회사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1: 오, 디즈땡에서 나오는 그, 그러면은 사과 먹으면서 막 연기도 해보고 그런 뭔가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막 해보고 그러셨어요?
0: 네네, 맞아요.
1: 아, 그러셨구나.
0: 네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0: 에이핑크 화이팅, 정은주 화이팅.
1: 감사합니다. 제가 홍삼 세트까지 다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이 노래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네, 서인영 신데렐라.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파리 피볼! 화가 많은 화요일, 흥이 많은 흥요일로 채채채채채 체인지! 내 안에 천불, 만불 다 날려버리고 이너 텐션, 마음의 흥 찾길 바라면서 한정판 은지 비트 타임! 은지 나이트 오픈합니다. 커커커 컴온! 자, 오늘 BGM은요, 백지영의 데스 대쉬입니다. Let's get it! 아, 정말 어렸을 때 요 리듬을 잊지 못해요. 1142이면 올라! 4574이면 세뇨르, 세뇨리타! 다들 아는 거 다 나왔다. 이제 나올 거 없겠다. 여러분, 네,

네가 무슨 이 의미를 안다고 부르냐? 네가 지금 나의 이 가사 의미는 알고 부르냐? 그런 얘기 듣던 노래. 하지만 다 몰라도 너무 신나는 노래.

쓰겠다. 차를 세워야지. 웃자겠노. 우리 은지띠마 최고다. 더더 멀리 줄서 빵빵 달리시네. 원계식 이정신 건들고 계시죠. 우리 엄마 아빠 이름입니다.

아유, 이거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톡이 와 있더라고요. 화이팅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도 혹시나 골반을 흔들고 계신가, 우리 엄마도 혹시나 이렇게 신나게 있는가 한번 중간에 한번 외쳐봤습니다. 당황스러워. 옹주 씨랑 미정 씨가 누구야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요. 자, 은진아이트 오늘도 목에서 피만 나도록 달려봤습니다. 김보람님이요. 지금 남해 와서 갈치 먹고 있는데 고개가 멈추지 않아요. 너무 신나. 크크크크. 아, 갈치 먹고 있는데 고개가 계속 멈추질 않아요? 너무 귀엽다. 박영희 님이요. 아, 뭉디 언니랑 노래방 온것 같아. 크크크크크. 아, 그니까요. 저는 뭔가 그 추임새나 이런 걸 신디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대낭비를 조금 하는 방향으로 제가 어제 결심을 살짝 했습니다. 오늘도 선곡을 하면서 그런 결심을 살짝 해봤습니다. 2108 님이요. 우와, 정은지 님 역시 저 가던 길 멈추고 차 안에 손 내려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안 멈춰요. 미쳐, 진짜 가자. 7588님도요. 날, 오, 뭐야? 깜짝이야. 아, 6학년 4반. 저 진짜 6학년 4반이었어가지고. 난 6학년 4반인데 오랜만에 왔는데 추석 스트레스 풀린다. 아싸, 정은지 화이팅! 반갑습니다. 저랑 동창생인 줄 알았어요. 5316님이요. 와우, 대박. 야, 프로가 나타났다. 이 코너를 이렇게 잘 살리는 DJ 처음이네. 감사해요. 아, 또 신디 없는 자리 제가 또 너무 허전하시지 않게. 근데 이 와중에 3205님이요. 어제 뭉디가 비트 합격시킨 노래 달샤벳의 수파두파 디바 100번 들으면서 비트 분석 연구했습니다. 오늘 비트 체크 가나요? 0101님도요. 은지님이 족집게 과외처럼 찝어준 비트 기준, 서정적인 인트로 땡, 일자목 플러스 골반 쉐킷 오케이, 발발 외워서 준비했습니다. 비트 시험 가시죠? 봐봐요. 지금 이 대시도 그래요. 이게 목 비트와 골반 비트와 이뭐 어딜 흔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요런 비트가 정말 이 비트이고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불타는 비트 학구열에 빠져가지고 도전장 내미는 지금 분들이 많으니까 이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도 비트 감별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통과되면요,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요, 부상으로 떡볶이 세트까지 드린다는 거. 자, 그러면 저희 정희 가족분들의 비트 도전 기다리면서 이 노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희에서 정말 사랑받고 비트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윤희의 두 번째 트릭!

유니의 두 번째 트릭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신나네요. 정말 신디가 좋아하는 노래는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정희 가족들의 한과 흥이 맺힌 비트 감별 타임 들어가 볼 텐데요. 비트 딩동댕 받으시면요. 명예의 전당의 등급과 동시에 떡볶이 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비트들이 도착했는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아, 시작부터. 아, 내가 어제 좀 쉬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5580님이요. 시크릿 마돈나요. 아, 이거 신나는데, 잠깐만. 아, 이거 신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대로. 아, 이건 뒤로 갈수록 더 신난단 말이에요. 아,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결정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540님이 쉬운 사람 아니라는 듯 골반이 자동으로 무빙 중인 뭉디. 아, 그러니까요. 지금 골반이 제가 아, 좀 솔직한 편이라서 이 흥을 숨길 수가 없어요. 0241님이요. 첫 판에 보류 떴다. 느낌표. 크크. 느낌표. 아, 이거 약간 안 되는데. 2454님이요. 비트 팔랑기 뭉디. 아, 비트가 거의 덤보예요, 지금. 자, 지금 다음 도전자님. 아, 정희호님이요.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제목부터 우리과. 이 노래 비트 어떨까요? 아, 잠깐만요. 이거는 좀 전에는 이렇게 흔들렸다면 왼 오 지금은 이제 왼 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땡. 탈락. 단호하죠? 그럼요. 4121님도 오, 단호해 보이려고 탈락하는 거 봐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는 이게 골반이 당연히 이렇게 움찔움찔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게 움찔움찔 이건지 이게 움찔움찔 요건지 다르단 말이에요. 1222님이요. 몸은 움직였는데? 5800님이요. 아, 조금 더 센 노래로 가야겠군. 움찔움찔 오케이. 아, 이게 움찔움찔이랑 둠칫둠칫이랑 다 다른 거 아시죠? 아, 아무튼 네, 다음 도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그래요, 김성희님. 비에 깡 전주만으로 비트가 흘러 넘치죠. 아, 목리를 여기서 자주 오니 너무 좋은데. 아, 1544님이요. 비 오빠는 무시 못하지. 바닥 쓸어. 이거 어떡해. 근데 BPM이 탈락. 예, BPM 너무 낮아요. 안 돼. 아, 1532님이요. 뭉디도 모자 썼으니까 댄스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요. 보라를 안 보셨나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0020님이 에이, 가사 나올 때까지 아, 좀 기다리면 신날 수 있는데. 신나는데 왜 기다려요? 신나는 거는 기다리는 거 아니면 바로 듣자마자 이거 기대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정순철님이 맞아 치고 나가는 맛이 좀 약하다. 그쵸? 맞아요. 지금 다음 또 도전자 뭐 안 계십니까? 빨리. 아,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7836님이요 은지씨나 저나 내공과 연륜이 있으니 슈퍼주니어 쏘리 갑시다. 같이 비벼요. 아, 잠깐만. 아, 이게 뭐야. 아, 사운드 좋다. 잠깐만 있어봐. 아, BPM 낮은데 소스가 너무 나를 울리는데. 1, 2, 3, 4. 뭔가 약한데. 뭔가 신나는데 뭔가 탈락. 아, 덜 신났어요. 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달샤벳의 수빠두빠 디바의 그 친구, 그 노래, 그걸 좀 이겨줘야 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4874님이. 에이, 센 척 하지 마요. 8787님도. 이건 골반과 손바닥이 같이 가는 노래지. 그쵸. 이게 일어서서 막상 하다 보면

되게 느려요. 이 BPM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예. 3378님이요. 저는 신곡으로 도전합니다. 과연 도가니 안 움직인다고? 코리티스 레드레드요. 아이고 신나겠지.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5544님이 전주 나오자마자 도가니 반응 1. 1540님이요. 뭉디 바디는 정확하다. 임명선님이 도가니 도가니. 5477님. 자, 그래서 합격인가요? 목걸이 주나요? 아, 1450님이요. 신디도 코르티스 거 라이즈 건 다 탈락시켰대요. 크크. 잠깐만 보류. 아, 잠깐 보류. 아. 0211님이 저기요, 보류 두 개인데 판정 내려주세요. 자, 지금 후보가 마돈나랑 이노라잖아요. 아, 자,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혹시 긴장감을 살짝 주시나요?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뭐 그냥 바로 얘기하고 해볼까요? 과연 최종 합격곡은 시크릿의 마돈나. 아하, 아, 명예 전당에 또 올라갑니다. 시크릿의 마돈나. 안 그래도 어젯밤에 또 한서아 씨가 저한테 요즘 노래 물이 올랐다고 톡이 왔는데 말입니다. 듣고 있나요? 자, 승리곡 띄워봅니다. 떡볶이 세트 챙겨드리겠습니다.

0: 가루살.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로살,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백조 싱크.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여기는 정오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정은지입니다. 광고까지 듣고 왔는데요. 357 하나님이요. 아, 은지 언니 흥부자. 친구랑 아점 과식해서 동네 산책 중인데 너무 흥나서 둘이 골반을 튕기며 걸었더니 지나가던 할머니. 크크. 젊음이 좋네. 이러시네요. 은지 언니 덕분에 소화 잘 시켰어요. 크크. 젊음이 좋아. 젊음이 좋네. 김광원님이요. 덕 많은 DJ 은지님. 저희 애가 뒤늦게 떡볶이 세트 욕심내고 있는데 내일 도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내일도 비트 감별의 문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도전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 보고 편파적이지 않게 정말 신나는 곡이라면 무조건 떡볶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끝곡 에이핑크의 5 요 노래 듣고, 아, 이 노래는 이 노래 요 비트 아니에요. 요거 참고하시면 안 돼요. 요 노래 듣고 3부에 라이썸과 함께 돌아올게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주식을 하고 내 멘탈이 이토록 허약한지 알았다.
2: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기처럼 가볍고 사소한 일이 질투하는 이에게는 성경 말씀처럼 강력한 확증이 된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감정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긴데요. 상승장에선 쳐다도 안 봤던 시시한 뉴스를 하락장에선 일일이 신경 쓰며 하나하나 악재로 반영하는 새가슴 현상.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생각해야 승자. 그래서 어려운 거랍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6: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7: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8: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7: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8: 경농이 만듭니다.
9: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희망곡 김신영입니다.
1: 정호의 희망곡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정은지고요. 잠시 후에는 일본까지 노리는 깜짝 발랄 그룹입니다. 라이썸과 함께하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광고 소개 한 번 더 가볼까요? 박도리 집순이 준비되셨죠?
2: 네.
1: 음악 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미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3: 조미료 무첨가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4: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올셀에서 비타민 D3 K2,
1: 매운 먹고 후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3: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4: 안 입은 듯 추악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1: 계속해서 3,4부 함께하는 분들도 만나볼게요. 키움증권,
3: 주식회사 해리즈아부의
4: IBK 기업은행,
1: 코끼리베이글닷컴,
3: 현대자동차,
4: 경기도청,
1: 와이즈플래닛컴퍼니,
3: 환인제약,
4: 음주후엔티맵대리,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4: 현대해상화재보험.
1: 생유!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뭐.

0: 가면 집으로 꿈길이
1: 베이글.com.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분들의 도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을 모십니다. 에서는요. 데뷔 5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그룹이죠. 라이썸과 함께합니다. 귀여워.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무즈 앤다,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까지 두 채널 모두 활짝 열어놨습니다. 곧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라이썸 어서오세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
0: 네, 이번에 한 분씩 또 카메라를 보면서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기 요 친구들 봐, 요 친구 봐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0: 각자 정면에 보이는.
3: 안녕하세요, 라이썸 상하입니다.
4: 안녕하세요, 라이썸 초안입니다.
0: 왜 환해져요?

0: 안녕하세요. 라이썸 희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라이썸 주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라이썸 유정입니다.
3: 미니언즈들 같아요. 아, 완전체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들었는데 얼마 만이에요?
4: 거의 2년 조금 넘게 만에 돌아왔습니다.
3: 아, 지금 라이썸을 향한 질문들이 그래서 정말 많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초원 씨가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대장 초초님께서 옷 잘 입는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낀다는 초원님, 오늘의 OOTD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에 계신 스페셜 DJ 정은지님의 패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오늘 패션 점수 당일 100점이에요.
2: 네, 감사해요.
1: 되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그 약간 네. 편안하면서도 네. 그 디테일이 다 들어간 멋진 패션.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좀 네. 잘생기고 싶어서 잘생긴 느낌으로 입고
3: 정말 잘생겼어요.
1: 감사합니다.
3: 정말 잘생겼어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00점을 받아서 네. 오늘 꿀잠 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멤버 중에 아 평소 사복 패션 내가 최고지 하는 멤버 또 혹시 있으신가요? 나 사복 패션 이런 거 좋아한다.
5: 이런 거 좋아해요.
3: 어떤? 아 왜요 왜요? 상아님이 또 아, 제, 옷을 좋아해요?
4: 네, 제가 옷을 좋아해가지고 좀 뭔가 다양하게 입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3: 그럼 요즘엔 어떤 스타일에 좀 꽂혀 있어요?
4: 아 요즘에는 네. 사실 좀 귀여워져 볼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오늘도 좀 땡땡이 귀여워. 이런 거 입고 사실 제 출구미가 귀여움이 아니어가지고 이런 옷이 없는데 이제 오늘은 좀 아무래도 저희 새로운 앨범을 홍보하러 나왔다 보니까 네네네. 그 컨셉에 맞게 좀 귀엽게 입고 와봤습니다.
3: 어, 귀엽게 입고 싶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뜨는 단어가 도우시대였어요.
2: 어째서
3: 그러하지? 네, 일본어로 도시대가 어째서 이런 아, 의미인데 또 우리 또 라이썸님들의 노래 제목이어가지고
4: 네,
3: 네 그러면 라이썸의 패션 피플 페피로 뽑힌 우리 상아님이 네. 보통 옷을 살 때 나 네. 온라인 쇼핑한다 아니면은 직접 가서 입어보고 산다 어느 쪽이세요?
4: 어 사실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근데 온라인 쇼핑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 아 그 요즘 온라인 쇼핑 너무 잘 돼 있어요.
4: 맞아요.
3: 근데 꼭 한 다섯 개 시키면은 무조건 하나는 실패해요. 무조건 하나는 실패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어때요? 성공률이 좀 높아요?
4: 어 네.
3: 아, 본인 사이즈 다 아시는구나.
4: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크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딱 핏하게 입는 것도 좋아해서 그냥 이제 시켜서 왔을 때 그 핏대로 그냥 막 입어가지고 딱히 환불 은 잘 안 하는 거
3: 원래 말라말라 인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0: 맞아 말라말라 인간들은
3: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정님한테 에, 성대모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 네, 이거 한번 분을 직접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6: 네. 포르리아 님께서 예전 유정씨 성대모사 개인기 중에 보노보노 있지 않았나요? 정은지 씨랑 오늘 보노보노 말투로 대화 가능할까요?
3: 어 살려주세요.
6: 아니
2: 제가 이 보노보노
6: 하나요?
2: 데뷔 첫 때 했던 것 같은데
6: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3: 어 포롤인데? 포롤이지 않아요?
2: 이게 포롤인가요?
6: 후더블이야
3: 이거랑
6: 귀여워 더블이야
3: 이렇게 어. 와, 포로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포로리요?
3: 한번 공부해보세요.
2: 아, 연구해보시죠.
3: 네, 공부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훨씬 더 귀여우셔가지고 박영희님이요. 크크크크크크 너무 귀여운 언니들이다. 언니들 어머. 그렇게 쉽게 귀여워하지 말아요. 언니 부끄러우니까. 네, 아 재밌다. 오늘 라이썸과의 토크 기대 많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에 정희 시그니처 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토 후 토크. 제가 한 분씩 이름을 부르면요. 헤드폰을 아 헤드셋폰 지금 안 쓰고 계시니까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네, 포즈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상아 씨 먼저 한번 해볼까요?
4: 네.
3: 네. 어 준비되셨을까요? 오 좋아요 네. 좋아요.
4: 아 귀엽게.
3: 자 먼저 상아 씨. 네. 아기 상아 뚜루루 뚜루. 아니 알고 보면 라이썸의 대장부 상아다. 하나 둘 셋. 네 이어서 초원 씨 바로 준비해 주세요.
7: 떨린다.
3: 초금 원해? 그래 내가 바로 라이썸의 고음 대장 초원이다. 하나 둘 셋 차가.

0: 나영씨 라이썸의 비타민 토끼 어딨나요? 내가 바로 상큼 레몬 나영이다. 하나 둘 셋. 와 상큼하다. 아, 상큼하다. 레몬을 왜 먹나. 이번엔 희나씨 라이썸의 삐약삐약 병아리 그게 바로 나 첫사랑 비주얼 희나다. 하나 둘 셋. 아 정말 애교가 많으시네 다들. 다음엔 주현님입니다. 춤 노래 다 잘하는 라이썸의 만능키 주현이 정의에 떴다. 하나 둘 셋. 와 만능이네. 표정이 만능이야. 마지막으로 유정씨.
1: 아이 눈부셔라. 그래 내가 바로 라이썸의 햇살 유정이다.
0: 하나 둘 셋 찰칵. 아 다들 애교가 많으시네.
2: 노력하는
3: 겁니다.
0: 요새 되게 익숙해졌어요.
3: 또 시대.
0: 아, 그러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박수 세 번 시작. 라이썸이 일본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듣기로는 현지 다큐멘터리 리 아이돌에서 일본 진출 준비 과정부터 전부 다 공개를 했다면서요. 어떤 다큐멘터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 저희가 이제 새롭게 좀 일본식 아이돌로 데뷔를 해보자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녹음하는 과정부터 저희가 이렇게 멤버 컬러도 정했거든요.
0: 어떤 컬러죠?
4: 예, 한 명씩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컬러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담은 다큐멘터리가 이제 공개됐어서
0: 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건?
5: 일본 아베마 TV에서
0: 아 그렇게 다 공개가 된 네. 거였구나. 네. 그럼 팬들이 엄청 좋아했겠어요.
2: 맞아요.
0: 내 멤버들의 디테일을 알 수 있다.
2: 맞아요.
0: 사실 의미 있거든요.
5: 그것도. 앨범 준비 과정을 보는 거는 처음이시다 보니까 그 방송을 보고 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셨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0: 맞아요. 가끔 그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까지 궁금해하실까 하는 순간들이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데 막상 하고 나면 아 좋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답을 받는 것 같아서 되게 보람찰 때가 많거든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차이점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아무래도 방금 말한 것처럼 멤버 컬러를 정하는 일이 한국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많지 않죠.
5: 근데 딱 그런 거나 의상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헤매도 뭔가 보여지는 것들의 차이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0: 컨셉이 엄청 귀여워졌잖아요.
5: 맞아요.
0: 어때요? 멤버들 서로의 귀여움을 보는 그 마음은 어때요? 나는 멤버들이 귀여운 의상을 입고 있으면 내가 정말 옆에서 많이 웃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계속 찍어대는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어때요? 이렇게 차이점 귀여운 걸 서로 보는 마음은 어때요?
6: 확실히 뭔가 처음 보는데 그 멤버의 처음 보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0: 그죠?
6: 그리고 아니 이 멤버가 이렇게 귀여웠어?
0: 맞아
6: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때가 많아요.
0: 맞아요.
6: 애교를 되게 잘 부린다
0: 그 중에 지금 또 유정님이 굉장히 지금 제일 목소리가 좀 하이톤인 것 같아요.
2: 진짜요?
0: 그 저기 아까 전에 그 보노보노 할 때.
7: 보노보노 할 때 좀 그런 애교스러운 목소리 좀 잘 내는 것 같긴 해요.
0: 근데 또 일본어가 말할 때 비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5: 맞아요.
0: 그래서 좀 애교스럽게 말하게 될 것 같아.
5: 맞아요.
0: 저희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일본인 멤버 또 희나 씨는 이번 대회가 또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네, 저도 뭔가 한국에 케이팝을 하려고 이렇게 와서 연습생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본식 아이돌을 한다고 회사한테 들으니까 네. 너무 당황스럽고 네. 또 뭔가 저희가 5년 넘게 케이팝만 해왔는데 제이팝을 하게 되는 게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네. 시작하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활동하는 게 너무 설레고 막 기대가 커지면서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 것 같아요.
0: 그 둘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에이핑크도 처음 데뷔하고 중간 또 컨셉이랑 또 요즘 또 컨셉이 다 다른데 그때는 걱정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끝까지 계속 이럴 것만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래서 그랬었는데 아무튼 걱정 많았는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네, 노래들을 다 쭉 들으면서 왔는데 이 에너지가 되게 포지티브한 바이브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멤버분들이 다 이런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럼 이 타이틀곡 소개해봐야지. 아까부터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도우시대 오늘의 곡 소개 담당 멤버 누굽니까?
2: 주현
0: 제가 하겠습니다. 오시죠. 들어오세요.
5: 네. 일단 도우시대는 아까 선배님 말씀해주셨다시피 어머
0: 맞아요.
5: 어떻게 어째서 이런

0: 뜻을 갖고 있는 제목인데요. 짝사랑하는 마음을 귀여운 가사로 빗대어서 저희 라이썸만의 귀여움을 가득 담아낸 곡입니다.
1: 맞아요. 딱 보는데 에이핑크 초반 그 노래 힐링하는 그런 노래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0: 좋다.
1: 네, 그리고 또 이번 활동에서는 포즈였나? 네, 그거 카와이 버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어때요? 그건 또 새로 녹음할 때도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2: 워낙 사실 적응이 되어 있던 곡이었어가지고 사실 이게 새롭게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다들 목소리도 훨씬 많이 변화를 주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편곡 자체가 되게 반짝반짝이는 효과음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약간 2년 전에 냈던 곡이다 보니까 네. 이미 그 곡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도 오히려 새로운 버전이 나온 거에 되게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목소리가 진짜 녹음돼 있는 목소리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뭐야 최적화돼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컨셉과 제일 잘 어울린다 싶은 멤버가 있어요? 혹시 지목해볼까요?
2: 자, 오 하나 둘 셋 하면
1: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하기 네. 자 하나 둘 셋
3: 아 희나님 아무래도
1: 아무래도
3: 아무래도
1: 아 도시 때 도시 때 희나 네 평소에도 희나 씨가 또 사랑이 넘치는 타입이에요 어때요?
3: 네 애교가 좀 많
0: 맞아요 평소에도
1: 그러니까 지금 말할 때 엄청 엄청 잠깐 이게 왁부불 왁부불 같은 느낌 아, 지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아 말랑이 왁부불 말고 말랑이 같은 느낌인데
3: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귀여워요 자 그리고 또 라이썸의 일본 무대를 보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나영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4: 네. 네 라이썸이랑 썸 타는 중 님께서 SNS에 올라온 대형 페스티벌에서
1: 괜찮아요. 아 정말 귀여워요.
4: 대형 페스티벌 무대에서 노래하는 라이썸 영상을 보는데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멤버들도 울컥했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 어떤 페스티벌 무대였는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4: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홋카이도 사포로에서 SBI 뮤직 서커스라는 이제 사포로 돔에서 하는 페스티벌을
1: 와 사람 진짜 많이 왔겠다.
4: 네. 이번 앨범 첫 무대로 감사하게 서고 왔어요.
1: 소름 돋았어. 그래서 어땠어요?
4: 그래서 전날 이제 도착해서 리허설 할 때부터 응. 많이들
1: 지금 또 울라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죠. 어땠어요? 제일 울컥했던 멤버가 있어요 혹시? 전부 다?
2: 전부 다 울컥하고
1: 어떡해
3: 빨리
1: 아 저희 다 왜 이렇게 잘 울려요? 뭐야 저 이거 입고 태어난 거죠?
2: 입고 왔어야 되나?
1: 아니요 아오 그러면 이번에 혹시 유정 씨만 안 울었어요 혹시?
3: 유정이가 제일 울었어요?
1: 아왜 오해를 만들려고 그래요? 밖에서 왜 그렇게 썼냔 말이에요? 아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첫 대면 쇼케이스 할 때 유정 씨만 안 울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그랬나?
5: 네, 그랬나요 제가?
4: 얼라이브 쇼케이스 때 말하는 것 같아요.
3: 그때 유정이가
6: 꽤나 많이 울었어.
2: 그러니까 눈물이 없는 멤버는 아니긴 해가지고
1: 유언미어 퍼뜨리지 말아요. 아 근데 그렇게 큰 무대에서 또 하고 맞아요. 이러면은 너무 벅찼을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저희가 2년 만에 신곡을 내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 과정들도 막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그 멤버들의 가족분들이 다 와주셨어요 일본으로.
1: 난 못해. 아 난 무대 못해.
2: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약간 방심하고 있었던 게 이제 워낙 돔이 크니까
1: 안 보일 줄 알았는데
2: 또 보인다니까? 하필
1: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2: 아, 보인다니까. 그리고 저희가 무대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도 사실 옆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모습이 저희가 무대 위에서 너무 잘 보이니까 또 이제 멤버들이 그 부분에 이제 울컥해가지고.
1: 자 그럼 일본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라이썸을 응원하면서 노래 듣고 와야 되는데 아 또 명곡들이 많거든요 2021년에 발매한 라이썸의 비바체 듣고 오겠습니다

0: 라이썸의 비바체 듣고 오셨고요. 오 하나하나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멜로디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여기 리액션들이 다 정말 귀여워요. 카와이 버전이야. 다 귀여운 미니 연주들이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자 제보가 하나 도착했네요. 상아 씨가 읽어줄까요?
1: 아 네. 네. 1727님께서 정이 기운이 좋은 걸까요? 라이썸 정이 출연 소식이 뜨고 일본 라디오 고정 자리를 꿰찼대요. 저희가 FM 오사카라는 라디오 채널에서 네. 이제 라이썸의 리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10월 5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반에 방송이 되는 이제 라디오 자리에 고정 자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0: 멋있다. 안 그래도 그 희나 씨가 자체 콘텐츠에서 이히라 쌤으로 변해서 일본어도 가르쳐 주던데 말이죠. 네. 일본어를 지금 제일 희나 씨 제외하고 잘 뭔가 유창하게 하는 멤버가 누구예요?
2: 지현.
0: 아하 당신 능력해였군요. 진짜 잘해요. 네. 얼마나 공부했어요?
3: 저 11살 때부터 쭉 배워가지고 네. 한 10년 정도 배웠다고 해야 될까요?
0: 아, 그럼 너무 유창하게
3: 꾸준히 배워서 그 덕에 좀 할 수 있고.
0: 아니 주현님이 보면 좀 야무진 구석이 꽤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다부진 느낌이라.
3: 감사합니다.
0: 오 그러면은 저기 7177님이 문자 보내주셨네. 희나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준 멤버는 누구인가요? 누구죠?
4: 아무래도 지현이.
0: 아, 잠깐만요. 서로 뭐 공유한 게 있나요?
3: 약속한
0: 뭔가 은밀한 거래가 오갔나요?
1: 은밀한 거래가.
0: 아, 뭐 어디 은행인가요?
4: 어디 은행?
0: 네, 기업은행. 네. 그리고 말이 아 두 분이 단장 멤버인가요? 하고 지금 또 작가님이
3: 아무래도 제가 이제 네. 일본어를 물어볼 때가 많았고.

0: 언니도 그 덕에 그 단어가 그럼 한국어로 뭐야? 하고 서로 배우는 기회가 많았던
1: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밖에 못했는데
2: 그거면 돼요.
1: 지연이 덕분에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2: 사실 그거면 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면은 마음 홀라당.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줬구나 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게 당연하게. 아 그리고 2049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연님?
3: 네 2049님께서 이번에 일본 현지 메이크업 스타일링까지 제대로 했다고 하던데 한국과 느낌이 많이 다르던가요?
2: 오 어땠어요? 어떻게 다른 느낌이 있었나요?
4: 확실히 달랐던 것 같아요.
5: 맞아요.
2: 도시대?
4: 네 도시대. 사실 스타일링도 워낙 보여지는 변화가 크다고 느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헤어 메이크업도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고양이 눈을 한국에서는 좋아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여기는 다 눈꼬리를 완전 밑으로
1: 강아지.
4: 내려서
2: 정말요?
4: 네,
2: 진짜 눈꼬리를 내린다고요.
3: 네. 이렇게 반달 눈.
2: 반달이 되게
4: 네. 좋아하고
2: 그래요?
4: 앞머리 있는 걸 그리고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1: 맞아.
2: 앞머리를
4: 네. 앞머리까지
2: 네. 앞머리까지. 그러면은 멤버들이 봤을 때 일본 스타일링 정말 잘 어울린다 하는 멤버도 한번 지목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5: 주연이?
2: 주연 씨가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뭔가
4: MVP
2: 오늘 날이다.
1: 오늘 날이에요, 다들.
2: 오늘 날이네. MVP로서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3: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이제 좀 평소에도 연한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또 이제 일본에 가서 살짝 그런 청순하고 귀여운 걸 하다 보니까 좀 덜어내다 보니 그런 평을 많이 들은 것 같고 그 깻잎 머리를 시도했거든요.
2: 아 그러셨군요. 되게 유연하다 선배.
3: 깻잎 머리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아마 그게 좀 되게 일본스러운 스타일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맞아. 지금 오늘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런 스타일링 어떤 스타일링이 안 어울릴 만한 멤버가 없어요.
3: 그렇죠. 네. 그렇긴 해요.
2: 다 잘 어울려요.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요 귀염둥이 라이썸 멤버들과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따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6: 오케이! 잘했네.

0: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요, 라이썸의 포즈였고요. 방금 나영님 이거 뭐예요? 이거 포즈 이거.
1: 포즈. 아, 상큼 발랄한 포즈.
0: 아, 상큼 발랄한 포즈를 해주셨구나. 네, 선생님을 모십니다. 저는 정오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고요. 제 옆에는요, 밝은 에너지로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사로잡은 그룹이죠. 라이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라이썸과 함께하는 스피드 질문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없을 거예요.
2: 그러니까!
0: 청취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걸려있는 질문들이에요. 제한시간 60초 안에 대답한 질문의 개수만큼 청취자분들에게 라이썸의 이름으로 텀블러 세트가 나갑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3: 네.
0: 자, 일단 뭐 상하님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서. 자,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다섯 개 성공해야 돼요.
3: 네.
0: 자, 준비 시작. 상하님, 하나만 고른다면 랜더스팀 우승 라이썸 응원 1위. 하나, 둘, 셋.
1: 응원 1위.
0: 자, 두 번째 초원님, 라이썸 노래 중에 나의 최애곡은 하나, 둘, 셋.
1: 도시대.
0: 네, 나영님, 계란 요리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 둘, 셋.
1: 계란말이.
0: 희나님, 하나만 고른다면 트와이스와 함께 무대하게 트와이스 콘서트 1년 가기. 하나, 둘, 셋.
1: 아, 트와이스와 함께 무대.
0: 야, 주현님,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멤버들과 다 같이 놀러 가기. 혼자만의 시간 갖기. 하나, 둘, 셋.
1: 다 같이 놀러 가기.
0: 유정님, 박보검 씨와 한 번 더 만난다면 찍고 싶은 CF는 하나, 둘, 셋.
1: 코카콜라.
0: 자, 상하님, 자, 오늘 저녁 메뉴 추천 점액추 해준다면 하나, 둘, 셋.
1: 찜닭.
0: 아, 초원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는 하나, 둘, 셋.
1: 아, 로즈.
0: 네, 나영님, 요즘 나의 취미는 하나, 둘, 셋.
1: 와, 비즈를 안 만들고요. 드라마, 일본 드라마.
0: 네, 희나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는 하나, 둘, 셋.
1: 도짱.
0: 짱. 네, 주현님, 만약 아이돌이 안 됐다면 지금 내 직업은?
1: 사서.
0: 뭐라서요? 도서관 사서. 유정님, 잠깐만, 근데
4: 래퍼진 거 아니에요?
0: 아, 잠깐만요. 잠깐, 나 오른쪽 승모 땡겨요.
4: 아니,
0: 아, 너무
4: 저희가 아니라 선배님 챌린지인 거 같은데.
0: 아, 나 진짜 빨리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1: 완전.
0: 11개 성공했어요. 11개 성공했어요. 아, 하나 더. 아, 하나만. 하나 더 빨리 얘기했어도.
5: 마지막 유정의 질문이 뭐였어요?
0: 아, 궁금해요. 마지막 질문은요, 솔직히 더 힘든 건 어린 시절 치어리딩 대 라이썸 안무 연습.
5: 아, 뭐가 더 힘들어?
0: 어린 시절에 또 했었나 봐요. 치어리딩을 하셨어요?
5: 아, 맞아요. 좀 너무 소심했어가지고 성격 좀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고 싶어.
0: 아, 정말요? 도움이 네. 좀 됐어요?
5: 도움 완전 됐어요.
0: 아,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상하 씨가 랜더스 찐팬 으스기라고요? 아, 제가 네.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이거 어디 팀이에요?
3: 아, 이제 제가 고향이 인천이어가지고.
0: 아.
3: 네,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SSG 랜더스 팬이고요.
0: 오, 네네네.
3: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이랑 그 문학경기장이 가까웠어가지고.
0: 네네네.
3: 가족들이랑 자주 갔었어요, 야구장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야구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0: 오호, 최애 선수는요? 아, 이거 좀.
3: 최애 선수는. 제가 이제 그 시구 갔을 때 한번 공개를 했었는데.
0: 아, 정말요? 아, 최초는 아니지만.
3: 아, 이게 제가 시구를 갔을 때.
0: 건강미 넘치는
3: 네,
0: 시구.
3: 제가 그 박성환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오. 제 최애 선수입니다.
0: 아, 또 저 시구는 또 우리 멤버 보미가.
3: 아, 맞아요.
0: 너무 무섭게 잘 맞아요, 던져가지고.
3: 맞아요.
0: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아, 그럼 그날 승리 요정이었나요?
3: 아,
0: 이제
3: 아, 근데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감사하게도 네네네네. 시구를 세 번 갔다 왔는데.
0: 네.
3: 이제 올해 한번 갔었거든요.
0: 네네네.
3: 이제 올해는 지고.
0: 아, 예.
3: 네. 이제 저번에 갔을 때 이제 두 번 다 이겨가지고.
0: 아, 그럼 이제 다음엔 이기겠네.
3: 네, 그걸로 이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0: 아, 다음엔 이기겠군요.
3: 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초원 씨가 정이랑 잘 어울리네요. 바로 최신곡을 최애곡으로 뽑아버린대요. 네. 최애곡이 도시대라고.
3: 네.
0: 그리고 그러면 도시대 말고 라이썸 노래 중에 추천하고 싶은 곡이 혹시 더 있다면?
6: 너무 많은데요.
0: 네네.
6: 원래 이제 라이썸 앨범 중에서 고르자면 비바체인데 이번 앨범에 또 수록곡 중에 저희가 유일한 발라드 곡이 있거든요.
0: 아, 네네네네네.
6: 네, 요로 아르크 키미에라고.
0: 맞아요. 그거 되게 좋던데요.
6: 네, 맞아요.
0: 네, 그 저는 이게 근데 그 해석이 바로 안 되니까 뭐 편지 나오고
6: 맞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6: 예, 예, 예. 근데 또 그 가사를 주현이가 써서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좋아하는 곡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세요.
0: 아, 가사 해석 좀 해주세요. 아,
2: 네. 아니 이 제목은 이제 밤을 걷는 너에게 라는 뜻이고 그 말씀하신 편지처럼
0: 약간 힘을 주는 맞아요. 내용이었어요.
2: 과거의 저희에게 그리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쓴 글입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그 쓰면서 좀 뭔가 마음이 MBTI가 어떻게 돼요?
2: 저 INTJ.
0: 아 TJ군요.
2: 낭만은 또 있으니까.
0: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잘 이해했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계획적으로 쓰셨겠군요. 아. 자, 세 번째는요. 계란 요리를 좋아해요?
1: 네, 엄청 좋아해요.
0: 아, 나랑 또 일맥상통하는 분이었어요. 제가 또 계란 요리에 그냥 또 진짜 진심이거든요. 계란말이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1: 네, 계란말이 제일 좋아요.
0: 하루에 계란 최대 몇 개까지 먹어요?
1: 최대 그냥 저는 꼭 식전에 두 개씩 먹어요.
0: 다 먹은 적도 있고
2: 한 판이 이 한 판이요?
0: 아 그쵸
3: 이게 맛있어서요?
0: 맛있어서 좋아해서
3: 대박
0: 네, 맞아요
1: 대박.
0: 진짜 너무 근데 이게 말이를 하다 보면 개수가 많이 들어가요
2: 맞아요
0: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의외로 좀 싫어하는 계란 요리도 있어요?
1: 없어요
0: 전 있어요
3: 뭐요?
0: 냉동 계란 냉동 후라이 냉동 후라이 진짜 너무 싫어요
3: 그런 게 있어요?
0: 아 냉동 후라이 너무 싫어요 그 배달 올 때 그 냉동 후라이가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얹어서. 네. 근데 그곳은 너무
3: 신난다.
1: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안 줘요. 그 계란말인데 당근이랑 파가 들어가는 계란말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0: 그건 야채를 안 좋아.
1: 왜냐면 저는 그 계란의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약간 채소가 들어가면
3: 약간 선긋기 바로 선긋이
1: 그게 들어가면
0: 알았어요 이제 거리 좀 더 보고요 네. 아 김재용님이 뭉디는 라면 하나에 계란 다섯 개 넣어 먹어요
3: 대박
0: 맞아요 저는 좀 그래요
1: 계란말이 할 때 몇 개 넣으세요?
0: 계란말이 할 때는 뭐 한 번 다 쓴다고
3: 진짜로요?
0: 나영 언니보다 진심이신데
3: 대박
0: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여러가지 토핑들을 넣어서 다양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2: 대박
3: 그래서 바로 선그으신 거구나
0: 아 그쵸
1: 그리고 저는 완전
0: 아직 견해가 좁군요
1: 계란 그 자체가 좋아요
0: 아 오케이 존중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또 희나님이 트와이스와 함께 무대하기를 골랐는데 말이죠 네. 트와이스의 팬인가봐요
7: 맞아요
0: 얼마나
7: 트와이스
0: 팬인가요?
7: 트와이스 선배님을 좋아해서 제가 K-POP 아이돌이 됐어요
0: 아 그러면은 뭔가 닮고 싶은 선배가 있나요?
7: 저는 사나 선배님의 팬이었습니다.
0: 정말 애교 많은 그 목소리.

0: 분은 일단 결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1: 밝으시고 귀여우시고 네. 그런 매력이 너무 좋아요.
0: 엄청 야무지시잖아요. 또 이미지가
1: 맞아요.
0: 그러면은 노래 중에 최애 노래는?
1: 저는 What is Love 나왔을 때쯤이 진짜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노래를 오디션에서도 많이 했고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오, 그러면은 혹시 멤버들을 만난 적도 있었어요?
1: 네.
0: 아 정말 언제 봤어요?
1: 제가 데뷔하고 대기실로 인사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갈 수 있게 돼서 심지어 거기 뭐 트 희나짱 이렇게 해서 앨범 주셔가지고 그,
0: 사나 씨가
1: 네.
0: 아우 축하해요. 너무 좋았겠다. 혹시 울었나요?
1: 네.
0: 아 그랬군요.
1: 참다가 대기실에 돌아와서 웅웅 울었어요.
0: 와중에 오이사구님이 트와이스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이다. 하이 희나짱 크크 하셨어요. 아 이런 거 그래 이런 애교. 아, 난 절대 못하는 애교. 멋있어요. 훌륭해 훌륭해. 자 그리고 주현님은요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다들 거짓말이라고 외쳤어요.
2: 거짓말인가요?
0: 혼자만 INTJ라서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죠?
3: 그러니까 네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지만 혹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4: 다들
0: 아 지금 푸블했어요.
4: 진짜 대답하기 전에 약간 다 같이 못하고 대답했어. 네,
3: 그러니까 다 같이 쉬는 날이 생긴다면 요새 저희가 또 이제 쉬는 날 없이 되게 바쁘게
2: 너가 생각해도 웃기지.
0: 아 뭐예요? 텀블러 세트 10개 보내요.
1: 아니에요.
3: 다 같이 놀러 가고 싶다. 왜냐면 저희가 진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전부터. 진짜로. 그래서 가면 좋겠다.
0: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로를 많이
2: 진짜로 말이 많아지
0: 아, 그러니까요.
1: 아니, 진짜로.
0: 말이 길다. 말이 길어. 그래요. 우리 눈 감아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평소에는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는 편이에요?
3: 아 저는 막 혼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 게임 하는 것도 좋아하고.
0: 오 게임 뭐예요?
3: 오 저 진짜 다 해요.
0: 총 게임?
3: 네.
0: 아 그걸 뭐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네. 아 뭐 이것저것 저도 좋아해가지고 슈팅 게임을. 아 그럼 또 아까 전에 또 게임 말고 뭐 하신다 그랬죠? 영화 보는 거.
3: 네.
0: 최애 영화는?
3: 아 요새 이거는. 요새 보고 싶은 건데 그 오디세이 너무 보고 싶고
0: 아 저도 아직 못 봤어요.
3: 아, 근데 또 IMAX에서 보고 싶어서 계속 되게 애타게 예매를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0: 아, 근데 꼭 IMAX에서 안 봐도
3: 괜찮다고
0: 충분하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볼까 하는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못 보고 있었어요. 꼭 보세요. 네. 꼭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유정님은 아까 전에 콜라 땡땡 콜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전에 박보검 씨랑 CF를 찍었어요. 아 뭐야?
5: 그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동생 역할로 나올 수 있게 돼가지고
0: 학생 정말 학생 같은 느낌이다.
5: 네 중학생 때 찍었던 것 같아요.
0: 아 어땠어요 그때는?
5: 아 너무 떨렸고
0: 네
5: 또 동생 역할 또 맡게 될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0: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5: 오디션도 엄청 열심히 봤거든요.
0: 아 오디션을 또 열심히 보신 네. 거였구나.
5: 콜라를 이렇게 계속 맛있게 먹는 오디션을 보여요.
0: 그러면 혹시나 다시 박보검 씨와 작품에서 만난다면 어떤 역할? 어떤 역할? 요즘 최근에 네, 웹드라마도 출연을 네, 했잖아요.
5: 네 맞아요.
0: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손을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지금 하고 계신데 말이에요. 어떤 역할로 만나고 싶어요?
5: 아
0: CF처럼 오빠 동생?
5: 아 너무 좋죠. 뭐든 너무 좋아요.
0: 오빠 동생이면 정말 마음 편하게 계속 네,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5: 축하합니다.
0: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살펴볼 질문은 말이죠. 아까 전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는 했는데 짱이라고 하셨어요.
1: 짱.
0: 너무 급하게 지원해신 거 아닌가요? 라는 강력한 의심을.
1: 근데 뭔가 짱이라는 게 뭔가 네. 짧고 뭔가 생김새도 귀엽고 네. 들었을 때도 뭔가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짱.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일본어로 그 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1: 메짜? 살고 메짜.
0: 아 너무 길어요. 너무 조금 짧게.
1: 야발!
0: 뭐가? 위험해?
1: 야바이!
0: 야바이가 정확히 어떤 의미죠?
1: 야바이가 좋은 뜻도 있고 안 좋은 뜻도 있고 그냥 네. 뭐든 너무너무 그렇다.
3: 엄청나다.
1: 엄청나다.
0: 써먹어 볼게요. 하나 배우면 되게 오래 길게 써먹는 거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은 뭐 또 찜닭 선택해 주셨고 말이죠.
2: 네.
0: 그리고 상은 씨가 라이썸의 미식가예요. 말라말라 사람인데 지금.
3: 말라말라 사람인데 맛집을 기가 막히게.
2: 그러니까 말라말라 사람이라 가능해요.
0: 김남주 같은 스타일이죠. 우리 멤버 중에 김남주 씨가 말라말라 인간인데 이미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근데 맛있는 걸 무조건 먹어야 돼.

0: 그 잠깐 먹는 그 기분이
1: 맞아요, 맞아요.
0: 맛있는 걸 먹어야 되더라고요.
2: 맞아요. 진짜 정확하세요.
1: 그러니까 왜냐면 입이 짧으니까 맛없는 걸로 배차는 게 이제 싫은 거죠.
0: 아, 나는 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유형이 우리 멤버로 나뉘어진다는 게 짜증이 나지. 소중하다.
1: 소중하다.
2: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을 가끔 해요. 뭔가 밥을 먹고 있는데 물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0: 물린다고요?
2: 배가 안, 아, 배가 안 찼는데 뭔가 음식이 물린다는 기분을 전 느껴본 적이 없는데.
0: 아, 정말요?
2: 네.
0: 어, 그럴 때 있어요.
2: 네, 근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봤나 봐. 저는 뭐 음식을 먹으면서 물린다라는 걸 잘 못 느껴보는 것 같아요.
0: 아, 정말. 곰국 한 달 동안 안 먹어봤죠.
1: 이렇게 해봐요.
0: 곰국 한 달 먹으면 물립니다.
2: 저 한 가지 메뉴를 한 달 동안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1: 아니, 한번 해봐요.
2: 이제 어, 할 수 있어. 나는 완전.
0: 아, 그러면 오늘부터 네. 데이 원으로 해가지고.
1: 오케이, 오케이.
0: 그러면은 제가 계란 물리게 드릴까요? 어, 계란찜을 한번 물리게 해볼까?
2: 그 이거 해가지고 뭔가 정이 그 공식 릴스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요. 공식 채널에다가 네. 아, 뭐 오늘 나영이의 데이 원 이래가지고 네. 계란 데이 원 데이 투 데이 트리 데이 포
2: 데이 포
0: 그리고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 좋다. 데이 원에 챕터 1, 2, 3 해서 맞아, 네. 아침 점심 저녁
1: 아, 너무
0: 물려.
1: 너무
0: 물려. 물려. 너무 물리잖아.
2: 진짜 하게 된다면 뭉디님까지 같이 퇴근해가지고
0: 아, 좋아요. 아. 그러다가 제가 한 2주쯤에 특별 출연할게요. 계란 같이 먹으러.
2: 네, 좋아요, 좋아요.
0: 7774님이요. 아니, 크크크크, 라이썸님들, 뭉디에게 밀리지 않네요. 오디오가 비지 않아요. 그럼요. 롱런 할 수 있는 그 좀 비결이라면 오디오가 비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너무 롱런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초원님이 로즈 제일 좋아하는 향기로 로즈를 골라주셨는데 아, 급했던 느낌이 좀 있었어요.
1: 로즈!
0: 로즈! 아, 코스를 지금 아, 코스를 지금
3: 아, 제가 네. 좋아하는 향기가 많은데 그 네. 중에 하나가 로즈고 요즘은 아, 원래는 이제 베리류?
2: 달달한 거
3: 좋아해요. 네, 달달하고 우디 향을 별로 안 좋아하고
1: 그런 또 다른 사람
0: 진짜 확 싫어하셔.
1: 저는 우디를 좋아해요.
0: 아, 네, 네, 향수를 네. 원래 좋아해요. 향수
3: 네,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약간 뭐 오늘 옷이나 어디 갈 때 기분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0: 어, 오늘은 멋쟁이 토마토니까 어떤 네. 향기를 뿌리고 오셨나요?
3: 오늘 멋쟁이 토마토는 네. 약간 아, 사실 이거랑 오늘 신경 안 써서 뿌리고
0: 아 그래요 그래요?
3: 요즘에 제가 꽂힌 향이 있어서 요즘에 또 그 시트러스 꽂혀가지고 네 오렌지 향수를
0: 우와 맞아요. 근데 그 시트러스는 제가 예전에도 뿌려봤지 뿌려 저도 향기를 좋아해가지고 뿌려봤는데 주변 사람들까지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3: 맞아요, 맞아요.
0: 뭔가 상쾌해진다라는 기분을 느껴서 저 뭔가 시트러스 계열도 많이 뿌리고 다니고 한동안 전 자몽이 엄청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2: 대박.
0: 자 그리고 또 우리 주연님께서 갑자기 사서 이래서 뭔 사서 했는데 뭘 사서 했는데 도서관 사서였어요. 아~ 책을 좋아하세요?
2: 아 책 좋아해요. 책 좋아하고 많이 읽고 싶은데
3: 사서 솔직히 말해봐요. 사서였을 것 같아요?
2: 사서 근데 진짜 고민은 해봤을 것 같다. 왜냐면 되게 저는 좋은 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어의 성격에 뭔가 딱 책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정리도 할 수 있고 좀 조용한 곳에서 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0: 어떤 장르를 좋아해요?
2: 저는 여행 에세이 좋아하고 그리고 소설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읽는 것 같아요.
0: 상상력?
2: 네. 그게 많이 이제 작업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0: 아, 가사를 평소에 많이 쓰시는구나.
2: 가사랑 그 작곡 작사를 다 많이 해보려고 하는 편이라 많이 좋아합니다.
0: 욕망캐.
2: 욕망캐.
0: 욕망캐. 저도 좀 욕망캐여가지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네, 그런 캐릭터여서 오, 이렇게 스피드 질문 다 해봤습니다. 라이썸의 이름으로요. 11분께
1: 와우.
0: 좀 애매했어요. 아까 전에 그 혼자 여행 가는 거보다 단체로 여행 간다 그래가지고 애매했는데 11분께 선물로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고 네 싸드리면서 라이썸의 허니오 스파이스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오이야, 오이, 오이야, 오이야. 올력새는 올로 가고 아른력새는 알로 가고 뚜름박딱딱 오이야, 오이, 오이, 오이야, 오이.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에 날아드는 참새떼를 쫓으면서 부르는 새 쫓는 소리입니다.
2: 우여 우여 운여짤랑 울러고 알랍짤랑 알라고 하고 돌막딱딱 우여.
3: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면 농부들은 날아드는 새를 쫓느라 쉴 새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2: 돌막딱딱 우여 우이.
4: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5: 선생님을 모십니다. 오늘은요 새롭게 도약하는 그룹 라이썸과 함께했는데요. 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주현 씨가 아 제대로 주인공이시네. 지금 방금 도착한 문자 직접 읽어주시죠.
6: 대박. 이
5: 되게 쑥스러워한다.
6: 이은숙님 안녕하세요. 주현이 이모예요. 우리 쭈 화이팅.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라이썸 사랑해. 화이팅.
5: 이모한테 한마디.
6: 아, 네. 아니 저희 이모가 아까 정오부터 네.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아. 저희 나오는 거를.
5: 아 정말요? 네.
6: 헐 대박. 이은숙님 너무 감사해요. 이은숙님 조만간 네. 얼른 뵈어요.
5: 아유 좋습니다. 이윤숙님께도 터블러 세트. 라이썸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끝곡 라이썸의 일본 활동곡을 응원하면서 라이썸의 도우시대 한 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인사할까요?
7: 네.
5: 지금까지 정오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
7: 라이썸이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아이가 시끄럽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다. SNS에 올라온 글에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는 얼마나 행복한 건지 감도 안 온다. 귀에서 피가 나지만 참아볼게요. 우리 애는 약간 덜 행복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장난치고 깔깔거리고 쉬지 않고 수다 떨 때는 고민도 슬쩍 멀어지고 슬픔도 낄 틈이 없을 겁니다. 제가 두댕이들을 하루 종일 행복하게는 못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2시간은 정신없이 깔깔깔깔 감히 불행이라는 녀석이 끼어들 틈 없이 철벽 방어

음악 너무 좋다. 이 집 음악 맛집이야. 9월 29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비욘세의 Love on Top 듣고 왔습니다. 유주혜님, 우와 영미 언니 오늘 뭐야? 아, 진짜 이뻐요. 아, 사람 같아요. 그럼 그동안 사람이 아니라 뭐, 뭘로 보였다는 거예요? 뭘로 보였어? 어? 지금 제가 약간 베이지색

자켓을 입고 왔더니 다들 예쁘다고. 아, 오늘 깔게 없는데요. 너무 무난한데요. 그러는데 지금 그 와중에도 조롱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쥐어 짜냈어. 김현정님께서 미영 언니 오늘 갈매기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는 아, 잣 같아요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너무 깔게 없었나 보다. 쥐어 짜냈다. 어? 이게 억지다, 억지. 어? 그 억까라고 하죠, 요즘에. 억까다, 억까. 아유, 강나영님. 와, 되게 칭찬 같다. 갈매기 같다고, 칭찬 같다고. 새 같다고 한게 칭찬인가요? 응? 어? 새 같다고 한게 칭찬이냐고. 김영현님께서 오늘따라 왜리 뽀샷이에요? 광 나는데요? 스튜디오 조명 바꿨어요? 아, 원래 광이 났어요. 예. 원래 이게 제 본얼굴이에요. 원래 그랬다고. 근데 그동안에는 모르겠어. 뭐 조명에 결함이 있었는지 카메라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얼굴이 너무 거무튀튀하게 나와가지고 기미도 너무 도드라지고 그 다들 아우 막 너무 조롱을 해주셨는데 오늘 비로소 이게 바로 안영미 원래 얼굴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입술색이랑 흰 피부가 흑톤이 하나도 없이 정말 조화롭다. 촉촉하죠. 피부도 촉촉해 보이죠. 예, 요게 제 원래 얼굴인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해가 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홈쇼핑 같다. 홈쇼핑 같아. 자,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참,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좀 아까 오프닝 이야기를 좀 하자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면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생각을 안 하면 뭐가 좋다? 고민거리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두대 들을 때만큼은 생각 없이 들어라. 뇌를 빼놓고 들어라. 예, 아시겠죠? 자, 9507번님. 2시간 동안 귀에서 피날 준비 돼 있으니까요. 오래오래 귀에 피나게 해주세요. 도망가기만 해봐. 아주 잡아다 그냥 앉혀놓을 테니까. 황현철님. 아니, 영미 누나 갑자기 커피 쿠폰 이거 뭐예요? 저 너무 감동받았잖아요. 아, 댓글로 헛소리한 기억밖에 없는데 잘 쓸게요, 쿠폰. 예, 이렇게 황현철님 이야기 드렸죠? 우리 두댕이들? 헛소리에도 드려요. 근데 이러면 또 버릇 나빠진다고, 우리 두댕이들. 진짜, 진짜로요? 이러면서 또 헛소리 한다, 또. 또 괜히 헛! 이런 거 쓴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쓰셔야 돼요. 자, 두댕이들. 오늘도 정신없이 시끄럽게 게시판 와글와글 부탁합니다. 2시에 데이트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또는 따뜻한 커피 드릴게요. 자, 광고 주민들 만나봐야 되는데, 박가연님께서 우리 단골손님이거든요. 뮤즈 오빠랑 같이 할 때부터 함께 했던 우리 식구인데, 아, 오늘 정말 그몇년 만에 팩트를 말씀해 주셨어. 오늘은 겨울 연가 최지우 씨 패션으로 오셨네요. 최지우 언니보다도 더 예뻐 보여요. 라고 써주셨어요. 준상아 해주세요. 준상아. 자, 최지우 언니. 저또 절친이죠. 지우 언니 버전으로 갈게요. 알레스 아우토. 아니야, 혼날 수도 있겠다. 정식으로 갈게요. 알레스 아우토. 갑자기 키스를. 아, 놀랐구나. 나 원래 눈 뜨고 키스해. 군산시청도 나랑 키스하고 싶다고? 이리 와. 아, 나 원래 딥키스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롯데렌탈 올품 이리 와.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나 최지호라니까. 경기도청 모빌코리아 윤활유 강원특별자치도청 음주우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너희들도 와. 눈 뜨고 키스해줄게. 한국 MSD 캡박시브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너희들도 와. 아, 이리 와봐. 눈 뜨고 키스해줄게, 이리 와봐.

영미님, 저 김기덕 아저씨부터 들은 두댕인데 아 최지호는 좀 거리가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박준성님, 최지우게요? 아 잘 지워지겠다. 이현경님, 아 귀고음은 또 시작됐네. 최슬아님, 방송 중에 좀 코 고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 시끌시끌하게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일로 와봐요.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아, 제가 또 광고에서 키스를 또 해드렸더니 다들 지금 반응이 엄청 뜨겁네. 9684번님. 언니 딥키스 소리 우리에게 방귀 낄 때 엉덩이에서 나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요? 정은성님 전기톱 아니냐며. 이선아님 저 마이크 다음 분을 위해 닫긴 하는 거죠? 아, 참고로 다음 분이 아 배철수 선배님이시구나. 배철수 선배님 왠지 어? 괜찮아?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어? 난 상관없어? 그러실 것 같은데요? 7569번님. 두 대 답지 않게 요즘 선곡 왜 이렇게 세련된 거죠? 이러다가 맛집이 앞집이 아니라 그냥 맛집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제가 맨날 맛집이 앞집이라고 광고를 해서 그렇지 저희 두 대 원래 세련됐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참. 그리고 원래 저희 두 대가 식자층 분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듣고 계시고요. 어, 다들 오해가 좀 있으셨네. 예, 거의 지금 2시에 음악 캠프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제 나온 신곡도 틀어드려 볼게요. 아 정말 좀 옛 표현법이긴 하지만 아 따끈따끈한 신곡 준비해왔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따끈따끈한 신곡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네, 월드 프로젝트의 크래쉬 듣고 왔고요. 김광원님, 여신님, 네, 오늘도 외모 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눈이 부시네요. 머리띠 손예진 같아요. 봐봐, 이런다니까. 예, 봐봐요. 다들 놀리려고 일부러 막 뭐라고 하는데, 봐봐, 김광원님이 어? 머리띠만 손예진 씨 같다고요? 전에 또 머리띠만 또 김희선 씨 같다고 하더니, 아, 머리띠 드릴까요? 공구하실래요? 예? 네? 다들 머리띠만 보네. 머리띠만 봐, 왜? 나 좀 봐줘요, 나 좀. 얼굴 오늘 괜찮잖아요, 솔직히. 예쁘잖아요. 왜 그래? 0911번님. 아, 원래 두 대가 선곡은 괜찮아요. DJ가 문제지. 왜 그래? 왜 그래요? 어? 나? 공고 나온 여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9442번님. 어젯밤부터 남편과 심하게 다투어서 눈물 흘리며 두 대 듣다가 나 빵 터졌어요. 울다 웃다를 반복하네요. 눈물 쏙 들어가게 더 웃겨주세요, 영미 씨. 아, 그래. 이게 남편이랑 또 심하게 다투고 나면은 그냥 그게 하루 종일을 가. 그냥 이 기분 나쁨과 이 불쾌함이 하루 종일 가게 돼 있어. 근데 그런 거 계속 갖고 가지 마세요. 나만 손해니까 두 대 듣는 동안 그냥 다 후를 털어버리시고 아무 생각 없이 웃기만 하셔. 응. 가만히 있어본데 울다가 웃으면 3848번님. 저 추석 연휴에 고향 가서 두 대는 커피 쿠폰 잘 나온다고 영업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아빠 친구들아 모두 잘 듣고 있나? 생각보다 커피 잘 주시니까 다들 문자 열심히 보내시길. 잘하셨어요. 박수 치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나만 이렇게 쉬쉬하면서 이렇게 웃고 즐기시지 마시고 이렇게 3848번님처럼 가족들한테도 홍보하고 아니면 그 직장 동료들한테도 좀 홍보 좀 하고 그래 보셔요. 들 아시겠죠? 아, 단톡방에 올리는 사람 아, 캡처해서 사진 주시면 저희가 쏘겠습니다. 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겠대요. 밖에서 우리 작가님들께서 냉철하게 생각해, thinking.

About thinking coffee 해보시겠대요. 그리고 인원수가 많으면 더 깊게 생각해보겠대요. 아시겠죠? 분발하세요. 자, 오늘의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키키키 웃으시라고 자, 요 노래 띄워보겠습니다. 키키의 팝 우 팝 우

0: 이상한 포즈스냅시.
1: 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키키의 팝업 팝업 듣고 오셨고요. 아, 저희가 요거 단톡방에 두 대 홍보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 김지영님께서 용기가 안 나요. 커피만으로는 욕 먹을까봐 용기 내기 쉽지 않아요. 아, 이게 그런가. 커피로 인생을 걸기엔 좀 그런가. 알았습니다. 보류해 볼게요. 아, 9060번님, 두 대는 버젓이 오후 2시에 듣는 라디오인데 몰래 듣는다는 사람이 많아서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두 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몰래 듣지? 왜 그럴까? 대놓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은 역시 두 대는 어디에서 몰래 들을 수 있을까? 아, 2346번님, 내용 없음 뭐예요? 내용 없음, 와우, 이건 뭐예요? 이거를 뭐 무슨 얘기예요? 이거 보내는 단체, 아, 단체 톡방에다가, 아, 240분이 계시는 그 단체 톡방에다가 저희 두 대를 홍보하려고 얘들아 이거 좀 들어봐 라고 올렸는데 다들 무반응. 이럴 거예요? 거기 어디에 무슨 모임이야? 아, 나 진짜 240 지금 99명이 지금 안 읽고 있거든요.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지금. 서산 테크노밸리방. 서산 테크노밸리방은 뭐야 또? 테크노 추는 방인가요? 밸리댄스를 추는 방이 하나만 하라고. 테크노도 하고 밸리댄스도 하고 다들 지금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네. 자,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네, 240분과 등을 지게 생기셨는데 저희가 그 등을 지게 생기셨으니까 아유, 고심 끝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웬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 그냥 아메리카노 두 잔을 드리겠대요. 아, 정말. 테크노랑 벨리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니까 짬짜면처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왜 이 상황이 한번 겪었던 일 같지? 데자비가 느껴지네요. 권은비의 데자비 들어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 의회, 목포 무안 신안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롬방 제과점, MC 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 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 농협, 하나은행, 신안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중훈의
0: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이분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두 대 괴담의 주인공 올드미들훈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오사.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올드미들훈 화요일 오후 2시 30분 58초에 인사드립니다.
0: 자 우리 네. 노 작가님 조금만 홀드해 주시고요.
1: 네네.
0: 지금 환영할 문자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 저를

0: 환영하는 거겠죠.
1: 아,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닙니까? 노 작가님보다 네, 더 중요한 지금 문자가 왔습니다. 네. 1271번님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셨어요. 이게 그 앵무새 키우기 단톡방에다가
0: 어허.
1: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인가 봐.
0: 근데
1: 이분이 이제 단톡방에다가 아 졸려서 듣는 2시의 데이트 하면서 제일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주셨어요.
0: 그러니까 이제 단톡방에 우리 두 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잖아요.
1: 네네네.
0: 아, 너무 감사한 일이죠.
1: 아, 너무 감사하죠. 진짜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0: 스무스하게.
1: 홍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커피 쏘겠습니다.
0: 1482님도 공유를 했답니다. 뭘 공유했다는 거예요?
1: 아, 우리 두 대를.
0: 아, 두 대를.
1: 네, 홍보를. 홍보해 주시려고.
0: 아우, 감사해라.
1: 여기는 두댕이 없으신가요? 2시에 데이트 재밌는데 영미 씨가 막 웃겨주는데 단톡방에 글 올리면 커피 준다고 글 올려봄이라고 했더니 네. 그 반하나님께서 아, 라디오인가 봐요. 하면서 알죠.
0: 예,
1: 별로
0: 그렇지.
1: 딱히 흥미는 안 가는데 아무도 리액션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답글은 다 달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0: 무풀 방지 차원에서
1: 라디오인가 봐요.
0: 라디오인가 봐요. 네. 라디오인가 봐요. 굉장히 건조한 거죠. 어떤 감흥도 느껴지지 않고
1: 아, 예.
0: 라디오인가 봐요. 그러니까
1: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셨어.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두 대를 홍보해 주신 우리 1271번님 커피 드릴 거고 14882번님은 아까 그 바나나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으니까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아, 그러면 또 그분이 그러겠죠. 바나나 네. 우유인가 봐요 라고 하시겠죠.
0: 그럼 굉장히 인생을 달관한 듯한 네. 담담하고들
1: 그렇죠.
0: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거죠.
1: 뭔가 좀 예. 철학적이네.
0: 그렇습니다.
1: 다 해탈한 듯한 느낌.
0: 제 생각에는 불혹이나 지천명을 넘겼다고 봅니다.
1: 아, 예.
0: 예, 예.
1: 뭔데 흔들리지 않는.
0: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1: 자, 우리 예. 노 작가님 환영 문자도
0: 네. 몇 개가 있어요.
1: 뜨문뜨문 오고 있어요.
0: 뜨문. 예. 4576 님. 난 노중훈 작가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아,
0: 너무 감사하고요.
1: 이상형 님.
0: 네.
1: 아니 또 노 작가님 나오시나요?
0: 네. 네.
1: 진짜 두 대 들을 때마다 나오시네. 반가워요 작가님. 힘겹게 인사해주세요.
0: 힘겹죠. 네. 하은영님. 영미씨 오늘은 왜 보라죠? 특별 게스트 나오시나요? 이번 주는 특별 게스트가 없습니다.
1: 네.
0: 고정 게스트들로만 꾸며지는 건 한 주가 되겠고요. 화요일은 저, 목요일은 나의 엑스 이야기.
1: 네네.
0: 제가 지난주 한번 해봤잖아요.
1: 아, 예.
0: 크게 반성했습니다.
1: 아 왜요?
0: 나는 아직 멀었다.
1: 왜요?
0: 안영미, 나비, 김인석으로 이어지는 네. 그 황금 트라이앵글
1: 아.
0: 견고한 삼각형 구두를 저는 뭐 깰 수가 없다.
1: 왜요? 나비 씨는 대만족하고 가셨는데 아니요, 너무 좋았다고. 호흡이 너무 좋았다고.
0: 라디오를 오래 했지만 또 새삼 네. 반성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고요. 여러분 내일이 9월 30
1: 네.
0: 마지막이에요.
1: 9월의 마지막 날이죠.
0: 3, 4분기가 다 끝납니다.
1: 네.
0: 이제 2026년도 석 달 남았습니다.
1: 이제 1분기 남았죠. 1분기.
0: 아, 가는 세월
1: 갑자기요?
0: 그 누구가 아니, 잡을 수가
1: 아니 지금 분위기 계속 좋았는데
0: 있나요?
1: 왜 갑자기 혼자
0: 옛날에 그
1: 그러세요?
0: 명 MC이자 가수셨던 우리 그 서유수 선배님의 가는 세월 가는 세월 그 아니, 누구가
1: 지금
0: 잡을 수가
1: 주댕이들이 예. 어렵게 단톡방에서 지인들과 척을 지면서까지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갑자기 지금 딱 틀었는데 가는 세월 하고 있으면 두 대를 듣고 싶겠어요 지금? 왜 그러세요?
0: 김현정님 훈화 말씀 감사하다고 박가연님 이러면 대기업 갈 거예요.
1: 아 큰일 났네 우리 박가연님 우리 식구인데. 네.
0: 박지연님께서는 오늘 영미 씨랑 저의 패션이 바둑돌 매치냐고.
1: 아,
0: 흰돌 검은돌.
1: 거의 지금.
0: 네네.
1: 그 커플룩입니다. 오늘 왜냐면 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 두 대가 거의 처음으로 지금 회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0: 아 그렇습니까?
1: 사실 회식룩입니다.
0: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1: 네, 오늘 회식하는 날.
0: 바둑은 둘 줄 아세요?
1: 아니요. 오목 정도는.
0: 오목은 둘 줄 알고.
1: 네, 둘 줄
0: 아니면 알까기.
1: 알까기도
0: 알까기
1: 예, 잘 못합니다.
0: 그래요?
1: 지금 모르시는 요즘 이게 MZ 세대들은 알까기도 잘 모르니까
0: 네네네.
1: 그냥 야불이나 깝시다. 후라이까지 마시고요.
0: 예, 예, 미안합니다. 옛날에 이제 곽규석 선생님 좀 후라이보이라고 그랬었죠. 예, 예.
1: 자, 5197번님 정말 네. 두 분은 서로 말을 정말 안 듣는군요.
0: 안 들어요.
1: 안 들어요.
0: 제 할 말만 합니다. 예.
1: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야.
0: 그렇습니다.
1: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야. 김강수님 좋은 분위기.

0: 노중 흩뿌리기. 그러니까요. 예. 아, 진짜 혼자 까만색 옷 입고 와가지고 아, 왜 저러는 거야.
1: 그 어쨌든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어? 오늘을 붙잡고.
0: 근데 이 와중에 예. 네. 우리 두댕이도 자기 말만 해. 네. 조화금님이 영민 씨 아시안 게임 배드민턴 복식 금메달 땄어요. 대한민국
1: 제가 좀 보다 갔는데 여자 복식이고 1세트를 졌어요 중국에. 근데 2세트 3세트를 이겼나 보다. 아 역전 우승. 아 멋있습니다.
0: 조화금님은 지금 네네. 라디오도 틀어놓고 TV도 틀어놓고 계십니까?
1: 이소희 백하나조였고요.
0: 아 예예예. 예, 예.
1: 우리 그 배드민턴 역사상 최고의 선수 안세영 선수가 아마 오늘 어. 결승전 있을걸요. 단식 결승전. 예, 예. 네, 그 경기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네. 아 지금. 네. 이제 막 라디오를 트신 분들은 도대체 이 코너가 어떤 코너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 코너는요. 아시안게임 중계 방송이고요.
0: 아, 오목방송 아니고요.
1: 아닙니다. 네. 노노노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를 캐듯 수다를 마구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중요한 오늘의 후보 지역 소개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제작진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렸던 전라남도 나주, 아, 네. 경상북도 안동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0: 아, 예, 예.
1: 그러니까 제작진도 내 말을 안 들어요.
0: 아, 그럼요.
1: 그러니까 너는 그냥 지져라.
0: 각계전투예요, 여기는.
1: 각계전투입니다. 예, 예. 자, 저의 애착 도시 중에 하나죠. 진해 콩과자의 도시. 창원이 스틸 얼라이브 살아남았고요.
0: 네.
1: 자, 두댕이들 추천 지역 모셨습니다. 먼저 5345님. 강원도 양양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다와 아. 서핑 맥주.
0: 아!
1: 여름이 완전히 가기 전에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0: 아 그리고 참고로 어제 저희 동기 안상태 오빠가
1: 네네네.
0: 문자를 보냈어요.
1: 왜요?
0: 영미야 지금 강원도 양양 여기 휴게소에서 2시 데이트 듣고 있다 이러면서
1: 아,
0: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네. 보내줬어요.
1: 증거 문자.
0: 아 예.
1: 아,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1: 네.
0: 자 1376번님 서울 청계천 추천합니다. 아, 요즘 청계천 야외 도서관이 인기라서 저도 다녀왔거든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물소리에 독서가 절로 되더라고요. 책 좀 읽다가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광화문 종로 을지로까지 하루가 순삭이었네요. 추억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청계천 뽑아주세요.
1: 아~
0: 청계천 너무 좋지.
1: 너무 좋죠. 많이 걸어보셨죠?
0: 아우 제가 또 뭐 혼자 걸었겠습니까?
1: 어.
0: 우리 또 썸남들과 또 맥주
1: 아,
0: 캔맥주 들고
1: 아~
0: 많이 걸었었죠.
1: 아, 책을 좀 읽어보는 건 어때요?
0: 그때는 이게 어. 없었어. 책 도서관 야외 도서관 이게 없었어요.
1: 그렇다고 책을 안 읽어요?
0: 자 박지혜님 거 예. 읽어주시죠.
1: 싱가포르 추천합니다. 많이들 가는 도시인데 두 분도 가보셨죠? 저는 뭐 당연히 가봤고
0: 한 번도 저는
1: 한 번도
0: 안 가봤어요.
1: 오,
0: 예, 예, 예.
1: 저는 뭐 여러 번 가봤죠.
0: 근데 보니까 요즘에 인별그램 보면은 제 주변의 지인들이 싱가포르 많이 가더라고요.
1: 근데 예전에 한때 그 싱가포르 약간 노잼 지역이다.
0: 어,
1: 노잼
0: 왜요?
1: 왜냐면 싱가포르는 뭐 필리핀, 태국보다 어. 좀 덜 다이내믹하고 덜 아. 관광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싱가포르도 맛있는 거 많고요.
0: 깨끗하고
1: 좋습니다.
0: 아 싱가포르 네네. 걸렸으면 좋겠다. 오늘 노 작가님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1: 아 저는 창원.
0: 창원?
1: 일편단심.
0: 아 저 양양. 아 청계천.
1: 네.
0: 청계천 가보겠습니다.
1: 네네.
0: 자,
1: 네 지역을 말씀드렸고요. 바로 바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돌림판. 라이브로
1: 자, 오늘은 분홍색 곡입니다.
0: 네네. 네. 과연
1: 양양이냐 창원이냐 청계천이냐 싱가포르냐.
0: 아 나 싱가포르 진짜 할 말이 없어.
1: 그죠? 저는 오!
0: 어? 왜? 뭐야?
1: 무슨 이상한 것 같아.
0: 아 뭔데?
1: 청계천.
0: 와 청계천 나왔습니다.
1: 아니, 어? 어지간하면 이제 영미 씨의 썸남 이야기,
0: 예.
1: 엑스 보이프렌드 이야기는 좀 피하고 싶었는데, 아 오늘 또 듣겠네요.
0: 블루 도그 1000.
1: 그게 뭐예요?
0: 청계천.
1: 아, 왜냐면
0: 외국인 분들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해드려야 돼요. 통역을 또 해드려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들으셨죠?
1: 네. 네.
0: Anybody there?
1: 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청계천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추억담, 뭐 관광지. 네. 뭐 맛있는 식당, 해당 지역 연예인, 뭐 여러분들이 겪었던 해프닝 다 좋고요. 아는 건 없는 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검색하시면 되고요.
0: 네.
1: N행시 환영하고 최고의 네.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를 챙겨드리는데 어디로 보내냐. 문자번호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0: 무려고요. 우린 노래 들어야죠.
1: 왜 혼자 이렇게 또 갑자기 달려가세요?
0: 아, 저는 나올 때마다 영미 씨의 부담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아직 그 산후 조리기간이 안 돼.
1: 알았어요. 다 괜찮으니까 예. 중간에 가는 세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2: 그 어느 구가.
1: 자, 그럼 베리베리의 Don't Panic 듣고 와서 우리 추억 털어볼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베리베리의 돈 패닉 들었고요. 노종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청계천 하면은 작가님이 왠지 추억이 많으실 것 같은데.
1: 저는 이게 이제 청계천이 종로 일대를 관통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로 3가, 2가, 1가, 종가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광화문 광장 나오고 광화문 있고 경복궁 있고 경복궁역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작업실이 경복궁역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 안방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0: 네.
1: 그 이제 특히 이제 그 뭐 광화문역 경복궁역 일대에 저의 단골집을 알려드릴게요. 종로구 내수동 자하 4층에 위치한 카페고요. 어머니의 떡과 아들의 커피를 파는 곳이에요.
0: 어머니의 떡과 아들의 커피.
1: 네, 다 두 개 다 너무너무 훌륭하고요.
0: 네.
1: 경복궁역 근처에 슬로우 핸드라고 하는 제가 자주 가는 바가 있어요. 제가 문천식 씨랑 김현철 형님도 전도한 곳인데 한옥이거든요. 근데 뭐 위스키도 드실 수 있지만 생맥주도 맛있는 그런 공간이고.
0: 네.
1: 그다음에 내수동에 피트라고 하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빵집이 있어요. 그 시나몬 알죠? 시나몬. 네네네. 번. 그다음에 카다몬 번. 네. 그다음에 민트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는 곳이 있고 더 위쪽 쪽 올라가면은 39도 스콘이라고 제가 전 지구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가장 맛있는 스콘을 파는 또 거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제 단골집이 한 100개가 넘어요.
0: 저는 네네네. 스콘이 왜 맛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 뭣도 맛이 없잖아요. 음식 자체에 관심이 없잖아. 뭘 먹여도.
0: 아니 왜 뻑뻑하잖아요.
1: 근데 어떻게 영미 씨 어머님처럼 손맛 좋은 엄마 태어났는데 이렇게 음식에 관심이 없을까? 저 이번 추석이 유난히 풍성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0: 아, 왜?
1: 어머님이 저에게 보내준 닭발 편육.
0: 아, 닭발
1: 300조각 먹었어요. 아직 1000조각이 남아있어. 나는 이번 해는 그냥 닭발 편육과 그냥 나는 사는 거야.

0: 기가 너무 맛있어. 진짜로.
1: 너무 맛있죠.
0: 닭발 이렇게 맛있는 편육을 처음 먹었어. 매일 먹어 매일.
1: 아니 그 정도로 양이 많으면 주변에 나눔을 할 법도 한데
0: 왜?
1: 나눔도 안 하고 지금 혼자
0: 천 개 다 먹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자.
1: 아, 저는 청계천하면 썸남들이랑 그렇게
0: 건일었던.
1: 예, 같이 맥주캔 마시면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0: 그때는 지금처럼 경관 조성이 잘 됐을 시절이 아니잖아요.
1: 조성이 잘 돼 있긴 했는데 이렇게 막 야외 도서관은 없었고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약간 뭐라고 되지? 진짜 해외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
0: 맞아 맞아.
1: 그래서 그때는 참 거기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0: 그 언제가 마지막이었죠?
1: 네?
0: 썸남과의 썸이 종지부를 찍은 게 한 7년 전, 8년 전?
1: 7년 전, 8년 전이면 제가 남편이랑 있을 때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기
0: 죄송합니다.
1: 불륜 쪽으로 가는 거지.
0: 죄송합니다.
1: 큰일 나지.
0: 자, 우리 두댕이들 사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N행시인데요. 박현진님 제가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
1: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 같지만
0: 개!
1: 계속 듣다 보면 재밌는
0: 천!
1: 천재만재 안영미의 두세 데이트! 네, 감사합니다. 아,
0: 실제
1: 좋았어.
0: 저는 영미 씨의 최전성기가 요즘이라고 봐요. 많은 분들이 그런 문자를 주시기도 하는데
1: 네.
0: 둘째 낳고 돌아오셔가지고 더 재밌어졌고
1: 네.
0: 이 진행 실력은 뭐라고 할까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의 1황 최고의
1: 죄송한데 실력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0: 왜요?
1: 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0: 뭘 기다려?
1: 아니, 둘째 낳고 나서 그 진행 실력이 좋아졌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0: 예.
1: 또 그 리즈 하면은 또 어떤 게 또
0: 저는 어쨌든 올해 MBC 방송연예 대상 라디오 부분 대상은 나는 영미 씨가 탄다고 봅니다.
1: 아유,
0: 진짜로.
1: 진짜. 아유 됐어요.
0: 만약 진짜. 영미 씨 수상이 불발될 경우 나는 하차합니다.
1: 아 누가 뭐 상 받으려고 DJ 하나?
0: 예.
1: 뭐 상 받으려고 방송을 해?
0: 그래야죠.
1: 아유 아니 아니.
0: 정당한 보상입니다. 자,
1: 나는 라디오. 그냥 올해만 해줬으면 좋겠어. 올해 올해만 시켜줬으면 좋겠어.
0: 아 이 와중에 우리 그 작가 전에 아주 그 까칠한. 그 검증 문자 라디오 대상이 없대요. 최우 수상까지가 있대요.
1: 아, 그럼 대상이 없을까? 그것도
0: 알았어요.
1: 좀 그렇네.
0: 그 관례를 깰 수 있잖아. 응미라면.
1: 예.
0: 예.
1: 자, 1454번님.
0: 청.
1: 청초한 그녀.
0: 개.
1: 계란상의 얼굴.
0: 천.
1: 천상의 마성녀 안영미. 마성녀는 뭐야 또? 약간 어감이 좀 그러네.
0: 야, 마성의 매력 이런 거지. 마성의 매력을 갖춘 여자.
1: 근데 마성녀라고 하는 게 좀 그렇다.
0: 자. 청세미님 청
1: 마자가 말 마자인가?
0: 네. 청
1: 청어는 가시가
0: 개
1: 많아요.
0: 천
1: 천 개가 넘을 듯.
0: 네, 실제 청어는 가시가 좀 많긴 한데요. 천 개가 넘지는 않고요. 예.
1: 자 박지연님.
0: 네 청
1: 청량한 목소리
0: 개
1: 계산할 수 없는 동안 천상의 미모
0: 안유진
1: 일로 와 차라리 안문숙이라고 했었어야지.
0: 아, 안문숙 씨 미스코리아 출신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미스 롯데인가?
1: 아니 꺾을 거면
0: 네,
1: 차라리
0: 네.
1: 이렇게 꺾어줬어야지.
0: 네. 1861님 저희 엄마가요 청계천 근처에 세운상가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1: 네.
0: 10번 출구 쪽에 해물칼국수 가게가 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어머니랑 아들분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식당 정보도 하나 슬쩍 얹어주셨습니다.
1: 네네. 네. 자 이렇게 청계천과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세요.
0: 맞아요.
1: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1: 잘 부탁드립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네. 바로 그 불 들어오기 직전에 과메기 세 글자를 장렬하게 외치셨는데요. 머릿속에 지금 과메기밖에 없습니까? 과메기 먹고 싶어요? 먹어요.
6: 네, 저희끼리 방금 예, 가족을 아까나고 있었어요. 예. 그게 뭐지 뭐지. 과메기 정답 과메기. 자, 두시의 데이트 안영민입니다. 노조은의 노계획 노다진 노
5: 과메기
6: 하고 계시고요. 예. 오늘의 지역 청계천이죠.
5: 애냉시입니다. 1510님 청.
6: 청양고추.
5: 개.
6: 계속 먹으면
5: 천.
6: 천번의 설상.
5: 그만하시고요. 유남수님 청.
6: 청취조사 전화를 받으면 두 대 얘기하려고
5: 개.
6: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5: 천.
6: 천년만년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도 매일매일 해도 돼.
5: 아유, 이게 기다리면 또 잘 안 와요.
6: 약간 듣는 사람한테 또 희한하게
5: 희한하게 안 오지.
6: 왜 그러는 겁니까 정말.
5: 청취율 조사 기간이 또 다다음 주인가?
6: 아, 네. 저는 이 관계자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
5: 네. 전화 돌리시는 분들?
6: 네. 저는 도대체 그
5: 그분들은 죄가 없죠. 그분들은 그 랜덤으로 뭔지, 돌리는 거라서.
6: 그 기준이 뭔지 너무나 네. 궁금합니다.
5: 랜덤입니다. 네.
6: 김영순이.
5: 청계천에서 열리는 풍등 축제가 매년 연말 열립니다. 가족 혹은 연인과 저녁에 풍등 보러 가시면 좋아요. 저희 가족은 매년 즐기고 옵니다. 저는 청계천에서 풍등 축제 한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6: 저도 처음 알았어요.
5: 풍등이 뭔지는 알죠?
6: 알죠.
5: 날리는 거.
6: 네네네.
5: 이게 사실 대만, 타이완 가시는 분들이 되게 이런 거 체험 많이 한단 말이에요.
6: 네네네.
5: 근데 이게 청계천에서도 하는구나. 몰랐네.
6: 저도 몰랐던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청계천 사연 계속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볼빨간 사춘기 서울
5: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들어요.
6: 와, 왜 저래? 그러면 SEOU의 걸로 갈까?
5: 해질 무렵 거리에 나가
6: 자, 서울 듣고 올게요. 서울.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죠.
1: 네. 여러분 오늘의 지역은 낮도 아름답고 밤도 아름다운 청계천입니다.
0: 네. 근데 오늘따라 삼행시가 엄청 쏟아지네요.
1: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뭔가 딱 아귀가 잘 맞는 느낌인가 보죠. 보겠습니다. 1261님 청.
0: 청계천에서 한참 걷다 보면
1: 개.
0: 계단에 앉아서 연애하는 커플 많이 보이네.
1: 천.
0: 천국은 니들만 사는구나.
1: 1261님 몰라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네,
1: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고요.
0: 그 커플이 뭐 오래 간다는 법도 없고.
1: 그게 할 소리예요?
0: 아니. 아니 이게 부정적인 기운도 네. 없네. 아, 나 원래 안 그랬거든. 근데 노 작가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내가 어머 세상에 아니 그 행복한 커플들한테 맞아요. 내가 지금 이런 네. 몹쓸 소리를 하다니
1: 저는 진짜 반성 많이 해요. 굉장히 세상에. 사람이 네거티브 해가지고
0: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0: 이호님 청.
1: 청춘아.
0: 개.
1: 계속 거라.
0: 천.
1: 천천히 가다오.
0: 청춘아.
1: 아, 노 작가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불고 있는 것 같아요.
2: 오늘 왜 이렇게 노래가 하고 네. 싶죠? 너무 노래 당겨.
1: 노래가 당겨요? 노래 갑자기 노래가 너무 부르고 싶어요?
2: 해질 무렵 거리 죄송합니다. 김현정님의 네. 삼행시 보겠습니다. 청
1: 청초한
2: 개
1: 개기름
2: 천
1: 천여얼굴 영면이 일로와 김현정 일로와 한 대만 맞자 그만해 그만해 오늘 상태 좋다고
2: 근데 영미 씨는 건조한 쪽이지
1: 완전 극건성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건
2: 개기름 없어요
1: 네
2: 없어요 개기름 내, 제가 많죠 제가 많고
1: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일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무슨 증인으로 앉아가지고 이거를 증언을 해줄 일이에요?
2: 저 라디오 하면서 진짜 많이 가벼우신 거예요. 거의 지하 밑에서 사는 사람인데 진짜. 네. 자 진짜 배기 진또배기 사연 보겠습니다. 김수현님인데요. 청계천에 터줏대감 왜가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산책로 따라서 걸어다니고 물고기 사냥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구경하느라 주위를 둘러싸도 전혀 개의치 않고 유유히 다녀요. 검색해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맨날 보는 그 친구도 얘인가? 이 사람인가? 이 왜가리인가?
1: 그럴 수 있어요.
2: 네, 진짜 거기 항상 있어요. 항상.
1: 진짜 터줏대감 많네.
2: 동일.
1: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집인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 인 거지.
2: 아하.
1: 그러니까 날아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2: 아, 그렇지. 너무 익숙한 거지. 안방인 거죠.
1: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집에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2: 다음 이것이. 문자는 그 영미 씨가 제가 뭘 하나 찾아봐야 돼가지고 예. 소개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최현님께서 청계천 광화문에서 5년 동안 근무했는데 점심 먹고 자주 청계천 가서 산책했죠. 겨울이면 트리 축제, 봄에는 등 축제 행사를 엄청 많이 해요. 그 근처에 속초 생태집 있는 거 아시나요? 제가 원래 생선찌개를 안 먹는데 여기는 정말 진짜 완전 노포 맛집. 가자미 식혜를 반찬으로 주는데 그것 짱맛 대박. 생태탕은 찾기 힘든데 골목에 있어서 아는 사람들은 잘 찾아가지요. 최고.
2: 그 북창동에 있는 매우 유명한 집이고요.
1: 네.
2: 근데 이제 그 맞춤법은 틀리셨어요. 가자미 식혜 할 때 식혜는 그 가자미 삭힌 거거든요.
1: 네.
2: 그건 아이로 쓰셔야 되고 여기 쓰신 식혜 네. 히읗의 여인은 단술 감주 있잖아 그걸 시켜라고 하는 거고
1: 네네네 네네,
2: 이렇게 지적질 해드립니다
1: 네 어쨌든 예. 찾으셨어요 어딘지 뭘
2: 아 다음 사연 때문에 사실 이 다음 사연 때문에 찾은
1: 그랬던
2: 건데
1: 그랬던 거예요
2: 예 이거 읽어주세요
1: 아, 왜 자꾸 오다를 때리시지
2: 아니 왜냐면 예. 제가 뭘 좀 찾고 있어가지고
1: 아 예 아 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하네 지금 예. 아 1454번님 청계천 옆 세운상가에 오랫동안 계시던 정겨운 할머니의 순대 리어카가 기억에 남네요 늘 같은 시간 세운상가 아래 도로 곁에서 무심히 순대와 볼대살을 툭툭 썰어주셨는데 모자라면 쓱 몇 점 더 주시던 그 손길이 참 좋았습니다 아 올 초 몇 번 갔을 때 보이지 않으셔서 추워서 쉬시나 했는데 유명을 달리하셨더라고요.
2: 아이고.
1: 그 맛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2: 제가 왜냐면 예전 제 그 메모를 찾은 거예요. 이 집이 사실은 굉장히 저처럼 순대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전설 같은 어머님이세요. 이게 제가 지금 막 찾았는데 제가 이 집을 6년 전 그러니까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15분에 처음 갔었어요.
1: 아.
2: 그때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어머님이 81살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87이셨겠죠.
1: 네.
2: 근데 이미 그 당시에 33살부터 당시 81살까지 48년 동안 여기 한 장소에서 리어카로 순대를 파신 거예요.
1: 어머나 어머나.
2: 그 너무 믿기지가 않는 세월인 거죠.
1: 우와.
2: 근데 진짜 맛있었고 제가 기억나는데 예전에는 어머님이 직접 순대를 이제 만드셨는데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만드는 방법만 누구에게 주고 그 친구에게 만들라고 하고 이제 받아가지고 매일 나오셨는데 아까 얘기한 순대 맛있고요. 특히 돼지 볼살
1: 네.
2: 이게 진짜 맛있었고
1: 아.
2: 그 순대 찍어 먹는 양념 소금을 어머님 배합하는 방식이 있나 봐요.
1: 네네네.
2: 그게 또 엄청 감칠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갔고 갈 때마다 이제 인사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1: 네.
2: 제가 왜 마음이 좀 울컥하냐면 제가 할매 그 밥 됩니까라는 책도 냈지만 네네. 저는 이제 전국에 막 수없이 많은 할미 식당들 매일같이 다니잖아요. 그 어머님들의 그 죽음을 너무 자주 제가 목격하는 거예요.

0: 너무 오래 장사하셨고 네, 자기 네, 책에 쓴 것들의 어머님도 이미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고
1: 네.
0: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아.
1: 예, 네, 그렇죠.
0: 고생 고생하고 네. 빚 못 보고 병만 없고 돈은 못 벌고 맨날 싸게 하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아까 그 문자를 미리 좀 보셨을 때 좀 예 놀라시더라고. 많이 놀라시더라고.
0: 많이 놀랐어.
1: 예예.
0: 아 이거 돌아가셨구나.
1: 자 이렇게 청계천과 네. 관련된 얘기라면 어떤 얘기든지 다 좋습니다.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세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청계천입니다.
5: 4548님. 20년 전에 회사 교육이 있어서 처음으로 KTX도 타보고 청계천을 처음 가봤는데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는 에이 뭐 이게 뭐야. 우리 동네 고락만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볼 것도 없고 이게 뭐라고 했는데 48살이 된 올해 아들들과 저희 네 식구 밤에 밤산책을 갔었는데요. 볼거리도 많고 너무 좋았답니다.
4: 그럴 수 있죠.
5: 불 켜지면 더 예쁘죠. 그리고 계속 뭔가 소소한 게 계속 생겨요. 거기.
4: 맞아. 네, 근데 좋죠. 이제 시골에서 오셨으면은 그러실 수도 있어.
5: 그럼요, 그럼요.
4: 청계천 보고 에이 이게 뭐야
5: 그럼요.
4: 이럴 수도 있어요.
5: 왜냐 사실은 이게 복귀한 하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공미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4: 네,
5: 그러니까
4: 네.
5: 시골에서 자연 하천을 보시던 분에게는
4: 맞아요.
5: 성에 안 찰 수도 있지.
4: 그렇죠. 네네. 9709번님 조선시대에는 안악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던 빨래터가 청계천이더라고요.
5: 음흠.
4: 단순 빨래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한양 도성 안에 온갖 소문 스캔들이 가장 먼저 퍼지는 핫스팟이었나 봐요. 남정네들이 안악네들 빨래하는 거 훔쳐보다가 네네. 나무 방망이로 겁나 맞았다고.
5: 네, 그럼요.
4: 그러니까 이래서 그 사극 보면은 빨래하는 장면 꼭 나오잖아요.
5: 꼭 나오죠.
4: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아 뭐? 아니 글쎄. 그 노작가 말여 밤이슬을 밟고 다닌디야.
5: 간밤에 물레방앗간에서 봤어.
4: 그래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5: 이렇게 서풀 막 이렇게 허해치고 봤어.
4: 봤어. 아 봤어. 내가 봤다니까.
5: 봤다니까.
4: 아이고 아이고 오네.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 이 장면이 꼭 나오잖아.
5: 꼭 나오죠.
4: 그렇지 그렇지.
5: 아유 정 교수입니다.
4: 네.
5: 1880님 저는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요. 신랑이 서울에 시험이 있어서 시험 보러 갔다가 붙었을 것 같다며 기분 좋게 청계천 산책하며 야경 보고 맥주 먹고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시험 똑 떨어졌어요.
4: 아유, 그러니까 기분을 너무 일찍 누리셨어.
5: 그러니까 우리 흔한 그냥 관용어구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4: 아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5: 재도전할 수 없는 시험일까요? 재도전을 할 수 없는 시험일까? 모르지만
4: 글쎄, 좀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5: 아 그렇구나.
4: 네.
5: 지금은 뭐 그런 상관없이 잘 살고 계시겠죠.
4: 네,
5: 맞습니다.
4: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주신 거죠. 이게 맞아. 진짜 막 뼛속 깊이 아픈 그렇지. 이야기였으면 못 보냈지.
5: 그렇지, 그렇지.
4: 2763번님 네. 청계광장.

0: 직장에서 첫사랑 남친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 저는 세상이 무너졌는데 청계천 물은 눈치도 없이 졸졸 잘만 흐르고 분수는 축하라도 하듯 신나게 쇼를 하더군요. 커플들은 손잡고 웃고 비둘기까지 제 앞에서 연애질을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혼자 앉아서 코를 훌쩍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세상아, 나 방금 차였거든. 물이라도 잠깐 멈춰주면 안 되겠니?
1: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공무원도 출동합니다. 청계천 물이 멈추면 사고예요. 사고.
0: 아, 그런
1: 큰일
0: 거구나.
1: 납니다.
0: 민원 들어가겠다.
1: 민원 들어가죠. 민원이 아니라 비상 걸립니다.
0: 비상이구나.
1: 안 되죠. 안 됩니다. 예, 멈출 수 없습니다.
0: 그래도 이 낭만을 좀 같이 좀 느껴보려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정색하시면서 아,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0: 이럴 일입니까?
1: 예. 아, 그리고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흘러가는 물처럼 예전의 인연은 그 물 위에 얹어서 멀리 멀리 흘러가게 놔두십시오.
0: 그 옛날 일이니까 지금 첫사랑 얘기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나 참.
1: 아, 지금 제 머릿속에 다음 노래는 뭐 부르지?
0: 아우, 세상에. 아우, 나 환장해. 정말 노래방 책이라도 좀 갖다 드려. 책이라도 보게 그냥. 아우, 나 혼자 해야겠네 오늘. 외로운 싸움이다 지금. 외로운 싸움이야.
1: 이호성님. 세운산 가니까 중학교 때 야한 비디오를 사러 매주 갔었는데 와, 매주 가셨구나.
0: 매번 그래서 실패. 세운산 간가?
1: 그렇죠. 매번 실패하다 매번 보던 아저씨가 안쓰러웠는지 따라오라고 하며 특별히 너희한테만 주는 거라며
0: 아이고, 아이고.
1: 창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보물 같은 테이프를 주셨는데요. 몇날 며칠을 고이 간직하다 드디어 친구네 집이 비었다는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가서 틀었습니다. 한데 전국 노래자랑이 나왔어요.
0: 야.
1: 그때 인생 첫 배신감이라는 걸 느꼈네요. 그때 그 아저씨 얼굴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막 들뜬 마음으로 상기된 얼굴로 기대하며 틀었는데 전국 노래자랑.
0: 끝까지 봤을 거야 분명히. 상 타는 것까지 다 봤을 거야. 아차상 다 받는 것까지 다 봤을 거야.
1: 중간 부분부터 나올
0: 거야. 혹여나 모를 일이니까 다 봤을 거야. 그러면 전국 노래자랑 나왔으니까 전국에 세운상가 나왔으니까 Standing Next to You 한번.
1: 뭐요?
0: 의식에 그런데 Standing 세운상가 나왔으니까 Standing Next to You 가볼까요?
1: 따따따따다.
0: 이거 봐, 요즘 노래 또 모른다고. 아, 갑시다. 자, 전국에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올게요.

0: 네, 전국의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왔고요. 아, 조미화님께서 와 이게 이렇게 연결한다고 안영미 최고다라고 하셨습니다.
1: 이런 흐름의 연결은 화의 추종을 불허하고 전무후무하며 예. 역사상 유일한 존재입니다. 받들어 보시겠습니다.
0: 아, 근데 저는 예. 아유, 상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전 정말 그냥 오랫동안 노 작가님이랑 예. 이렇게 서로 실없는 농담이나 하면서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네요.
1: 농담이라는 책도 있고 네. 나는 실업자라는 단어도 되게 좋아합니다.
0: 예, 자, 실업자 되기 전에 빨리 그냥 사연이나 읽어주세요.
1: 8411님 빨간 비디오 친구들 포기를 못하고 전국 노래자랑 아마 빨리 감기를 했을걸요. 짜식들 다 안다.
0: 본인 아, 빨리 감기가 있었구나.
1: 패스트포워드.
0: 아, 나 같은 사람은 끝까지 천천히 다 본다고.
1: 아, 그렇지, 그렇지.
0: 응, 끝까지 다 본다고.
1: 근데 이제 8411님이 저렇게 지적하는 건 다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 본인이 우리, 해봤다는 거지.
0: 우리 애들 다 경험 있죠.
1: 예, 예. 네. 단골 손님 김범수님. 네. 어, 저도요. 전 전원일기였어.
0: 그렇게 전원일기로 페이크를 많이 하더라고.
1: 저도 끝까지 다 봤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였나?
0: 그 이런 걸로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안 진짜. 네네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그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어요.
1: 동일범의 소행일 수도 있고.
0: 그래.
1: 이것도 웃긴다. 그러면 저기 최불암 선생님이 양촌리 김회장님이 나셨다는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렇죠.
0: 예예예. 예, 예, 예. 아. 아, 2129번님 거는 읽지 맙시다. 요거는 정말
1: 안 돼 안 돼.
0: 안 돼요. 안 정말 안 돼. 나쁜 거기 때문에
1: 안 돼, 안 돼, 안 돼.
0: 지금 작가님이 네네. 너무 어린 친구라 이거 모르고 이건 넘어갔어. 어. 이거 방송 사고야. 어떡하려고 그래.
1: 막내 작가는 아, 오늘 아주 교육을 받아야겠습니다.
0: 아, 안 됩니다. 하마터면 상이고 뭐고 간에 나 오늘 그대로 잘릴 뻔했어요.
1: 바로 심의위원회 바로 예, 예. 우리 김민나 PD 양장 입고 예, 심사하더라고 그랬습니다.
0: 아찔하다. 아, 오늘 회식이고 뭐고 간에 끝날 뻔했네.
1: 그랬습니다. 자, 착한 마음 착한 생각
0: 예, 예, 예,
1: 6804님 어. 깨끗한 방송 2대
0: 예.
1: 예전에 80년대 청계천의 헌책들 책 상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백과사전을 사러 갔는데요. 그때 돈으로 중고 백과사전이 13만 원이라는 거예요.
0: 너무 비싸다.
1: 가격에 깜짝 놀랐는데 글쎄 어머니가 3만 원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0: 거기 와,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 거기, 우리 엄마야.
1: 거기에 더 깜놀하고 너무 창피해서 기가 막혀 하고 있었는데 글쎄 그걸 4만 원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놀라며 신나했는데 그걸 들고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네 번째 놀라며 들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1: 사실은 그분들도 이걸 13만 원에 실제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닌 거지.
0: 어, 그렇지.
1: 그냥 정해놓은 가격이야. 내고가 들어올 걸 당연히 예상을 하고.
0: 그러니까 저 같은 고객이 걸리면 저는 13만 원을 다 드려요. 깎을 줄도 모르고.
1: 똑같이.
0: 어, 애누리 할 줄도 몰라.
1: 태어나서 흥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0: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가격인 거죠.
1: 그런 거지.
0: 어, 근데 네. 엄마들한테 걸린다? 네. 그럼 끝장나는 거야. 아, 그냥 500원 해줘. 내가 이 바닥 다 아는데.
1: 요즘도 그런가? 예전에는 집집마다 그 자녀들을 위한 백과사전.
0: 네.
1: 무슨 문학 전집.
0: 다 있었어. 집집마다.
1: 60권, 뭐 50권. 다 있었어.
0: 당문 판매도 했잖아요.
1: 당판했었죠.
0: 그래서 오셔가지고 막 그거를 재미나게 읽어준다고 동화책.
1: 그러니까.
0: 안데르센 동화나 이런 거.
1: 네.
0: 재미나게 읽어주면 애들이 재밌어 하잖아. 그러면
1: 맞아요.
0: 어머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사시면 저희가 원래 이만 한 권당 이만 이렇게 받는데 요거 20권 사시잖아?
1: 정확해.
0: 이만큼 깎아드려.
1: 정확해.
0: 예. 그러면 애들이 옆에서 엄마 사줘!
1: 맞지.
0: 막 운단 말이야.
1: 맞지, 맞지.
0: 어, 그러면은 또 이제 맞지. 사줘. 어.
1: 근데 그 대백과 전집은
0: 네.
1: 굉장히 두껍고 종이가 빳빳하고 무겁잖아요.
0: 네.
1: 심지어 그걸 책장에 우겨놓으면 정말 종이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0: 아,
1: 나중에 그걸 손가락 껴가지고 빼낼 때 안 나와.
0: 안 나와.
1: 손가락 힘만 들고 아프기만 하고.
0: 붙박이장이에요. 붙박이장. 그리고 간신히 꺼내가지고 보잖아.
1: 어.
0: 그러면 거기 안에 꼭 아빠들이 비상금을 거기다 어떻게든 꼭 만 원씩
1: 그렇지.
0: 2만 원씩 껴넣어.
1: 아,
0: 그렇게 하는 거죠. 뭐.
1: 너무 웃긴다. 이 와중에 귀중한 청계천 토박이 등장하셨습니다. 네. 555 하나님. 1969년도에 청계천에서 태어난 토박이입니다. 지금도 명동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청계천 맛집은 단연코 강산옥이라고 하는 60년 전통의 콩비지집이
0: 어,
1: 유명합니다.
0: 콩비지집 좋아하는데.
1: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콩비지와 함께 반주로 소주를 드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왜 오래된 식당 찾아가는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0: 네.

0: 저 강산호가 진짜 오래돼가지고 지금보다 한 훨씬 전에 이게 화제가 됐어서 이런 집이 있다고. 제 기억으로는 콩비지 하면 하나만 팔걸요. 그 영업도 되게 짧게 하시고 요즘은 그게, 모르겠지만
1: 그게 정말 스웩입니다. 스웩.
0: 그럼
1: 메뉴 어른하고. 많은 것보다 우린 하나로 승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0: 맞네. 지금도 스웩이야. 점심 장사만 하시고 콩비지랑 콩국수 팔고 두 가지 정도만 팔 거야 아마.
1: 그럼 강산옥 얘기 들은 강산의 씨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0: 그러면 조용필의 서울서울을 먼저 틀어줘야죠.
1: 알겠습니다.
0: 나는 네. 오늘 저기네.
1: 조금 뭐, 되게 어르신들 같다. 저기네. 저기네는 귀신도 못 알아들어. 아, 좀 저기하네. 못 알아들어. 괜히 어감 때문에 기분은 나쁜데 아무도 알아듣진 못했어.
0: 순간적으로 목이 막히고 순간적으로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고요. 순간적으로 재채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1: 네, 4802번님. 네.
0: 어릴 때 엄마는 청평화, 그러니까 청평화라는 건 이제 시장 말하는 건데 아빠는 신평화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복귀 전엔 청계천가에 리어카 토스트 장사들이 있어서
1: 또 맛있죠.
0: 어린 토스트. 제가 지루해하면 우유와 토스트를 사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토스트 메이트였던 2층 뭐야 이게?
1: 지나미.
0: 아, 지나미 잠옷 가게.
1: 여미야.
0: 이게 뭐예요?
1: 사람 이름인가 봐.
0: 아, 지나미라는 이름의 잠옷 가게를 운영했던 집에 뭐 아마 그 딸이나 뭐 아들쯤 되겠죠? 여미라는 네. 사람이 있었나 봐. 여미야. 네네네. 너희도 잘 지내고 있겠지?
1: 진짜 뭔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요즘도
1: 토스트.
0: 토스트 그 쇼폼으로 올리는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 가격에 양 많이 주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막 한 자리에서 20년 40년 하신 어머니도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그 영상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도. 토스트 하나 먹고 싶다 지금. 설탕 케첩.
1: 어쩜 이렇게.
0: 어느 쪽이에요? 나는 케첩.
1: 저는 설탕.
0: 설탕.
1: 예, 네, 설탕 쪽입니다.
0: 컵 토스트 알죠?
1: 알죠.
0: 그 종이컵에다 넣어가지고 똘똘 그래. 말아가지고.
1: 근데 저는 아침에 공복에 그 토스트에다가 우유 먹고 잘못 갔다가 출근했다가 배 뒤틀려가지고
0: 왜?
1: 죽을 뻔했었어요.
0: 왜?
1: 시옷 시옷. 그 뭐라 했지? 눈뱀이라고 표현하나?
0: 예.
1: 아, 정말 기분이 좀 저기하네. 이적 씨 노래 하나 들을까?
0: 기분이 저기해서?
1: 이 기분이
0: 아, 지금 어제 코너의 연장선상입니까? 의지가 흐름대로 선곡하자고 그런 거예요? 오늘은 노노노예요.
1: 지금 본인이 제일 의식의 흐름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0: 3929님 사연은 뺐고요. 6628님. 15-16년 전쯤에 제일 친한 친구가 노량진 고시원에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친구랑 맛있는 건 먹고 청계천에 나란히 앉아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아기 키우고 하다 보니까 서로 좀 멀어져서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됐어요. 참 그립고 보고 싶다 친구야.
1: 그래.
0: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스페셜 DJ 했던 이성경 씨.
1: 네.
0: 그다음에 또 누구였지? 여기 하면서 오래 연락이 끊긴 친구랑 좀 동창회 연결됐어요.
1: 그랬었어요?
0: 실제 만났단 말이에요. 6628님도 사연 보내신 용기로 연락해보시면 네. 굉장히 반가워할 겁니다.
1: 네네네. 이 와중에 7647번 영민씨 미안한데 잠시 멀티 좀 할게요. 안세영 선수 금메달 도전 시작이라서요. 알겠습니다.
0: 미비한 도전이죠.
1: 예. 소식 좀 전해주세요.
0: 네네.
1: 자, 청계천 얘기 중에 정말 저기하네. 그래서 빨래. 예, 네, 이쪽에 빨래. 청계천은 빨래 아니겠습니까?
0: 빨래터
1: 얘기 나왔으니까 아주 흐름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요. 빨래 듣고 올게요.
0: 기분 저기하네. 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4: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은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 청계천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봤는데요. 아까 소개 못했던 3929번님 사연 하나만 더 읽어드리죠.
5: 맞아요. 아까 우리 이재 작가 실수로 지워졌었는데요. 비난을 좀 해야겠죠.
4: 아유, 제가 이렇게 실명을 또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5: 하도 내가 다한 게 많아서 그래. 억하심정 있어.
4: 예, 예, 알겠습니다.
5: 3929님. 청계천 바로 근처 황학동에 살고 있습니다. 청계천 라인을 따라가면 창신동 장난감 거리 있죠. 근처에 낙산냉면 있죠. 여기는 뭐 오이 냉면, 오이가 듬뿍 들어간 매운 냉면도 되게 유명한 집이고 동대문 시장 가깝죠. 영미 씨도 창신동 장난감 거리 한번 오셔야죠.
4: 아, 너무 좋다.
5: 여긴 요즘도 난리예요. 그 학부 형들이 아이들 데리고 뭐 문구류 장난감 사러 엄청들 많이 오는 그런 거예요.
4: 따콩이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
5: 좋지 좋지 좋지.
4: 아니야, 가면 또 난리 날 것 같아.
5: 왜요?
4: 집에 안 오겠다고 또 난리 칠 것 같아 또.
5: 나는
4: 장난감.
5: 나는 또 혹시 영미 씨 거기 떴다고 막 사람들 막 인산인해로 모일까봐 그거 걱정하신다는 얘긴 줄 알았어.
4: 아이, 뭘 걱정합니까? 아, 진짜 저기하네 진짜. 오늘 노 작가님 많이 저기하시네. 빨리 빨리 빡빡이 올려야죠.
5: 자, 오늘의 아주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나 힘들어.

0: 자,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보겠습니다. 백과사전을 사러 갔다가 무려 네 번이나 놀라셨다는 6804, 6804님 축하드립니다.
1: 오늘 다섯 번째 놀라시네요.
0: 그러네 그러네.
1: 자,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0: 빠르게 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전에 80년대에 청계천에 헌책상가가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백과사전을 사러 갔는데 중고 백과사전이 13만 원이라서 한번 깜놀. 어머니가 3만 원에 달라고 해서 두 번 깜놀. 근데 4만 원에 주셔서 세 번 깜놀. 시내 버스 타고 집에 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네 번 깜놀.
1: 이만한 사연이 없어. 이만한 사연이 없어.
0: 아,
1: 나 진짜 옛날 생각 나. 우리 엄마 생각 나가지고 진짜. 자, 귀중한 토박이 사연 또 보내셨던 5551번님까지 네. 두 분께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요렇게 우리 청계천 얘기해봤고. 자, 아, 101번님께서 그 와중에 저 제가 한 토스트 구경해보세요 하면서 토스트 사진을 또 뜬금없이 올려주셨어요.
0: 근데 미치게 너무 먹고 싶어요. 왜 이러, 갑자기 왜 이러지? 뭐 지금 왜 그러지 나?
1: 자, 본인의 욕구대로 하는 방송이네 진짜.
0: 그러니까 이게 달걀 부침이 있어야 돼. 채소 쫑쫑 썰어 놓고 그죠? 흥건하게 기름 두르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1: 그러면은
0: 토스트 그 마가린
1: 지금
0: 부어가지고.
1: 빨리 코인 노래방 가셔서 토스트 먹으면서 노래라 부르셔. 서울 서울 서울 노래하고
0: 있어요.
1: 오늘 더할 나위가 없겠네.
0: 예예예. 예, 예.
1: 아, 김광원님께서 그 와중에 노세로이 가지 마세요 지금.
0: 노세로이는 뭐예요?
1: 어? 지금 이태원 아, 클래스에 나오는
0: 박세로이?
1: 박세로이 머리 같은 느낌인가 보다.
0: 아유, 빨리 삭제하세요. 문자 빨리 지우세요. 큰일 나요. 큰일
1: 저희도
0: 나요.
1: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0: 예, 못 들은 걸로.
1: 자, 노작근이 말고 아이고 자 필름 다 빼내. 없던 걸로 해.
0: 없던 걸로.
1: 유포되면 안 되니까.
0: 네.
1: 네, 조용필 씨 버전의 서울 서울 서울 들으면서
0: 명곡입니다.
1: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보내드릴게요. 안녕.
0: 내가 보게 서울.

네, 조용필 선생님 버전의 서울 서울 서울 듣고 오셨고요. 황정학님께서 아 결국은 이 노래 듣는구나. 예, 왜냐면 들려드려야 가셔. 들려드려야 끝나. 안 그러면 이따가 회식하는 내내 서울 서울 얘기하실 거예요. 그 또 여차하면 노래방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틀어드리고 빨리 털어버려야지. 자, 응급하면 언젠간 다 들려드립니다. 또 좋은 노래들이 대기 중인 코너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음악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은 대체 뭘까요? 이 노래만큼은 내가 오늘 꼭 듣고 말겠다. 이런 강인한 정신을 갖고 두 댕이들의 추천음악 한 곡씩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먼저 준비해둔 곡은 두 댕이들이 노 작가님만큼이나 참 많이 신청한 노래예요. 최유리의 막사랑 들어볼게요.

네, 최유리의 막사랑 들으셨고요. 저는 막사랑이 나가는 동안에 소변을 막 싸고 왔습니다. 김정원님께서는 막사라라고 하시는 줄. 박효정님, 최유리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두대 참 저기하네요. 고급지다고요. 네. 아, 7874번님, 아, 배미양님 매번 이 코너를 위해 와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저희 두 대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김소영님, 근데 저는 코너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앞집의 옆집, 옆집의 뒷집, 맛집의 앞집인 줄, 맛집의 앞집인 줄 오늘 알았음. 뭐 어디면 어떻습니까? 예, 그냥 맛만 있으면 됐지. 그냥 오세요. 이름 몰라도 되니까 오세요. 예, 안연시님께서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바로 듣고 올게요.

안현시님의 추천곡 최우섭의 세월이 가면 듣고 오셨고요. 김정아님께서 나의 노래방 애창곡 두 대에서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김현정님, 아 미사리 카페 온 것 같아요. 이모 여기 골뱅이 무침에 해물파전에 소주 한 병이요. 미사리 카페를 안 가보셨군요. 거기에는 골뱅이 무침을 팔지 않습니다. 아, 해물파전도 없어요. 502번님, 딱 제 마음과 통했네요.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지금 밖에서 여유롭게 음악 감상 중입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이 노래 듣고 싶었군요. 502번님, 찌찌뽕. 나중에 뽕찌찌 해주세요. 4755번님, 오늘 옆집서 놀러왔는데 오 고급진 음악방송이군요. 네 그러면 입죠. 항상 고급지고 있었습니다. 아, 2549번님, 이 노래 들으면서 가다가 교복 입은 애들을 보니 그 시절 좋아했던 영어 선생님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양삼룡 선생님 잘 계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 양삼룡 영어 선생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왠지 학교 다닐 때 이름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Ship 3 Dragon. 자,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듣고 올게요.

0: 자산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꾸자꾸이비가이비가짬뽕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IS 동선은봅니다쓸모없던땅에서친환경건설의내일을세우고폐기물에서전기차의새로운미래를만들고아이들에게희망의세상을열어주는 ESG 경영으로더큰내일을봅니다 IS 동서
3: 두시에데이트에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뉴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입은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잡는지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두시데이트안영미입니다이제3、4부도움주신광고주님들소개를해야되는데4703번님아진짜시간가는줄모르고들었어요오늘회식어떤메뉴로결정하셨는지알려주세요아오늘기가막힙니다삼합에다가막걸리가기로했습니다그야이게얼마만이냐이게얼마만이야1년도더됐어술먹은지1년도됐어근데저희엄마술먹기만해봐아주그냥 가서맛있는것만먹고와근데자오늘자우리두댕이분들도그동안고생하셨으니까오늘한잔하자고한잔에한잔에한잔에하십시다우리광고주님들도한잔합시다자환인제약아크메르동탄오뚜기카레한잔에브람스안마의자한잔에한잔에한잔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카운트주식회사본컴퍼니현대오피스유한책임회사음주엔팀앱대리주식회사해리즈아보에주식회사이비가푸드 IS 동서다같이한잔에한잔에한잔에그리고지금이와중에배드민턴여자단식금메달전1세트우리안세영선수가이겼다는기쁜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파이팅저도여기서인사드리겠습니다끝까지파이팅해주시고요우린내일또해도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0: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의 한강공원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전 이천한강공원을 자주 가는데요. 해드미랑 강변을 따라 산책하기도 좋고 이맘때는 바람도 신선해서 소풍삼아 나오기에도 좋더라고요. 이천한강공원에 들어서면 시원한 한강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나무가 늘어선 강변을 따라 걷다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으면 햇살은 따뜻하고 강바람은 기분 좋게 불어옵니다. 해질 무렵엔 노을빛이 강물위로 번지는데 그때 반짝이는 윤슬이 참 예쁘더라고요. 해드미랑 산책도 하고 바람 쐬며 한참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걸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정재영입니다. 첫 곡은 랑페아트리스의 아지타시온 트로피칼이란 곡이었습니다. 뭐 열 트로피칼이 열 열대죠, 맞죠? 열대의 뭐 소란, 들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랑페아트리스의 아지타시온 트로피칼. 약간 저는 제3세계 음악도 좀 많이 듣는데 다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아마 윤상형님, 상형 때문에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듣고 그런 다른 말에 대한 그 어색함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참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우리가 늘 듣지 않던 말을 들으면 좀 여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 나라의 이야기들을 좀 듣는 것 같아서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오늘 첫 곡이 다 반갑네요. 이게 제가 신청한 거죠? 아니에요? 아니네. 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코 안 먹을게요. 자, 왜 정재영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틀째고요. 내일까지네요.

0: 근데 MBC 스튜디오가 편해졌어. 큰일 났네요. 예. 그 다음에 음악이 많이 나가거든요. 좋아. 다 좋은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아, 뭔가 오늘 2시간 또 내일 2시간까지 알차게 음악 들으면서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경희님이 예, 사연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재영님. 재영님이 DJ 한다는 소식에 오픈런. 오늘 2시간 또 까칠하게 잘 지내보아요. 저 어제 굉장히 친절하지 않았나요? 까칠했나? 약간 새콤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지? 새처럼, 예. 새처럼 한 거였어요, 경희님. 경희님께 뷰티 상품권. 많이 남았네, 이거. 82개 남았는데. 뷰티 상품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 팩 같은 건데, 가을에 또 우리 보습해야죠. 그쵸? 예, 보습. 팩 붙이고 들어주세요. 김소영님은, 홍디. 오늘은 절벽으로 몇 번이나 가시려나? 예, 조심해야죠. 예, 전 절대 떨어지진 않습니다. 매달려 있을지언정. 조심, 조심. 예, 말조심, 입조심. 김소영님에게도,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조지영님, 초보 운전 화이팅! 저 운전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7월 달에 땄나? 7월 달에 따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딴 세상이 이 나이에 펼쳐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진짜 틈만 나면 나가거든요. 헤드비가 너무 피곤해. 정말 스케줄을 잡는 게 싫을 정도로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밤에도 나가고, 그래서 어쩔 때 술 마실 때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음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조절하게 되는. 너무 좋아요. 엔진 소리 싹 들으면 뭔가 부릉부릉 막 야 뭔가 이렇게 뭐가 발동이 되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나 혼자의 시간, 특히나 음악 듣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골라드리는 거 다 음악을 요즘 다시 듣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8392님, 요정님 바퀴 휠을 긁은 거 봤어요. 그게 불법 주차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 피하느라고 옆에 이렇게 대다가, 근데 이게 휠을 긁으면 마음이 되게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시승차들이거든요. 이렇게 빌려줘서 이렇게 좀 타봤는데 그거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드르륵 긁힐 때 이거구나. 이게 너무 화가 난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휠 조심하십시더라. 그죠? 예,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휠이 휠을 망쳐. 이런 여유 좋다. 이런 말의 유희? 이런 것도 괜찮죠? 다시 살아나네. 이걸 하다 보니까. 자, 좀 오프닝이 길었네요. 반가워서 그랬어요. 이거 문자는 진짜 없네요. 예. 여러분, 뭐 말할 거리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1,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겹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8: 잘 부탁드립니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정재호입니다. 네. 들으신 곡은 장필순 리마인드 조동진 앨범 중에 나뭇잎 사이로 장필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편곡이. 약간 일렉트로닉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옛날 피아노 소리가 정겹게 느껴지는 옷을 굉장히 잘 입은 듯한 느낌의 그다음에 곡의 분위기도 잘 살렸고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었어요. 9354님이 보내셨어요. 저 요정재용에서도 댓글 안다는 샤이한 구독자인데요. 문자가 없다는 말을 어제부터 계속하셔서 퇴근길에 잠깐 멈춰 핸드폰 들었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예, 시작했는데 네 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밝혔나? 그냥 궁금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해서 예, 제가 좀 그 과장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문자 주셨으니 닭가슴살 11개 남은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도 간당간당이야. 3558님, 저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데요. 코드 쓰는 거 진짜 조심해 주세요. 귀가 울린다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조심하겠습니다. 그쵸, 그쵸. 이어폰으로 듣는 분들 많죠. 알겠습니다. 이혜정님이 베이시스, 이걸 샵이라고 하죠? 샵 베이시스, 샵 엄정화 절친, 샵 유튜버, 샵 이봉원, 그 정재영님 목소리 낯설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 젠지들은 해시태그라고 하지 나도 그렇게 읽으려고 그랬어요. 우리 작가님이 좀 뒤늦게 말씀해 주셨네요. 샵이나 해시태그나 예, 우린 또 우리의 방법이 있는 거죠. 예, 굳이 뭐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 일부러 안 하려고 해요. 야르 이런 걸 해야 되지. 허재영님, 반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 종아리 관리 따로 하시나요? 아, 따로는 안 하고요.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그 하체 운동이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앉아있는 작업하거나 피아노 치거나 운전도 하죠. 예, 운전할 때 앉아있을 때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지 하체 운동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어서 종아리는 안 하고 그 위로 하죠. 예, 허벅지. 예, 그 위로, 예, 아주, 예? 우리는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허리랑 그 코 근육을, 관리를 해야 서핑도, 테니스도, 다른 운동들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허정님, 감사드리고, 제가 컵라면 쿠폰 드릴게요. 네. 저희 노래 들을까요? 자우림입니다. 애인 발견.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멜로디 가드의 If You Love Me 입니다. 미국 뮤지션이고 19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음악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사 얘기를 듣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조용하고 섬세한 음악을 하게 됐고요. 20년 가까이 보사노바와 재즈씬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연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사고 후유증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그래서 지팡이와 그 안경을 끼고 나오셔서 피아노를 치는데 이건 피아노 클래식을 통해서 배운 피아노가 아니라 혼자 집에서 쳤던 피아노인 것 같아요. 피아노 소리도 굉장히 작은데 너무 아름다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직접 해주셨는데 그때 아마 저는 팬이 되기로 그리고 제가 그때 공부할 때라 첫 앨범이 나왔을 때는 그 첫 앨범이 굉장히 유럽에서 굉장한 인기였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분의 목소리, 이분의 분위기, 어떻게 쓸쓸함이란 단어를 노래에 이렇게 잘 묻혀낼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매력적인 분위기의 가수인데요. 오늘도 좀 문을 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볼륨을 좀 크게 하시고 예, 옆에서 나지막히 부르는 이 노래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자, 멜로디 기하도의 If You Love Me라는 곡 듣고 오셨어요. 이게 2집 타이틀곡이었던 것 같은데, 음악적으로 뭐 잠깐 뭐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코드도 단순하고, 예, 또 노래 가사도 너무 쉽죠? 이해하기 쉽고. 그런데 이 그녀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 담백하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다시 저도 생각을 하게 됐던

저는 약간 좀 코드도 좀 복잡하고 이런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한번 노래를 듣고 나이가 들었다는 말을 안 하는데, 그냥 어떨 때 누군가에게 상대방에게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결하고, 예. 흥분하지 말고. 그런 내용들이 음악을 통해서 좀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운전하다가, 나도 이런 말을 하네. 운전하다가 정말 크게 볼륨을 틀고 가는데 앞에 이렇게 전주가 나오는데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딱 나올 때 뭔가 이렇게 이 날씨에 맞춰서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예. 그런 기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김경애님. 가을 정취가 물씬 저눈 감고 들었어요. 보리차 한 잔과 너무 어울리네요. 이수민님, 프랑스 파리 거리를 그냥 걸어 다니고 싶은 달콤한 음악이네요. 모르는 남자 팔짱이라도 끼고 싶은. 뭐 잠깐 뭐 껴봐도 되죠 뭐. 예. 두 분께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이거 좀 여유 있네요. 이거 좀 보내드. 이겠습니다. 아, 그래, 음악 하나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 네. 좋습니다. 아까 그 제목 실수했죠? 예, 그룹 러브의 텅그 타이드인데 타이어드라고 그랬네요. 예, 피곤하죠? 예. 자, 취향 공유로, 근데 제가 오늘 좀 차분한가요? 그런 얘기가 좀 많네요. DJ는 원래 이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밝게? 상순이는 축축 처지겠는데? 내가 들어봤는데? 예. 자, 좋습니다. 조금 더 올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약간 톤앤 매너는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바로 목소리 좀 올려서 약간 예능 톤으로 가보겠습니다. 취향의 공유로 손예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밤 산책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공유해요. 패트릭 히존의 이진의 스위시 이게 뭐야? 아, 같이 부른 거야. 패트릭 히존 이진이 함께합니다. 스웨셔츠라는 곡인데 선선한 가을 날씨에 듣기 좋아요. 스웨셔츠 네. 아, 우리 왜 올리니까 예능이 되네요, 또 제가. 예. 선선한 가을에. 신선하느라고 또 발음할 뻔해서. 제가 신선한이라고 그랬어요? 아, 선선한이라고 그랬지. 선선한 가을 날씨에 듣기 좋아요. 분위기 잡고 할래요.

0: 토이의 UNI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토이의 UNI는 크러쉬와 빈지노가 함께했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손예진님의 취향곡 패트릭 히존 이진의 스웨트셔츠 들으셨던 거고요. 취향곡 보내주신 손예진님께 요정 세트 드려야 되는데 세트니까 김치 세트 26개 남은 것 중에 지금 하나 갑니다. 네. 바꿔줘야지. 김치 세트 그리고 냉동만두 세트 딱 두 개. 예, 뭔가 어울리는 세트죠? 이런 게 같이 있네. 장예준님이 이야 역시 안테나 일장다우신 말솜씨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이게 뭐 다 우리 교육받고 안테나에서 나온 사람들의 뭔가 좀 다르잖아요. 안되겠다. 자꾸 말이 꼬여서 제가 구 하나 외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뾰로롱.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3부가 아니라 2부로 돌아왔네요. 너무 창피해요.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계속 아무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김희진님이 이렇게 재고 다 공개해도 되나요? 비밀은 아니잖아요. 뭐. 예, 몇 개 남은 거 알면 좋으면. 예. 그쵸? 2부 끝곡 제가 좀 급 신청해서 듣고 진짜로 3부에서 만날 건데.

노래인데요. 이 노래 왠지 얼마 전에 또 듣는데 너무 좋은 계절이더라고요. 한영희입니다. 부르지 않은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진짜로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짬을 내다, 짬이 없다처럼 쓰이는 우리말 짬. 어떤 일에서 손을 떼거나 다른 일에 손을 댈 수 있는 겨를을 뜻하죠.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두 물체가 마주하고 있는 틈이나 한 물체가 터지거나 갈라져 생긴 틈을 뜻해 두 무릎짬에 가방을 끼워 넣었다, 지붕에 짬이 생겨 물이 샌다처럼 쓰입니다. 짬이 나는 대로 그때그때를 뜻하는 부사도 있는데요. 짬짬희가 아니라 짬짬이가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정재영입니다. 3부 첫 곡,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콘로사뉴스 깨메깨단이라는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앨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앨범이 그 하얀색 앨범인데 우리는 보통 저희 세대에 아시는 분들도 글로리아 에스테판은 콩가 정도로 아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 앨범이 엄청난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이 앨범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예,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국적이다라는 갑자기 이 노래를 딱 들으면 풍경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선가 막 그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나와서 아 우리 집이 오늘 어땠어? 뭐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은 기분 좋은 소란스러운 어느 도시에 떨어진 느낌이어서 이 앨범을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됐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함께합니다. 7490님이 재영 오빠다. 오빠 목소리 듣자마자 문자 보내요. 몇 해 전 제가 파리에 살 때 빨레 화이알 공원에서 재영님께 사진 찍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퇴근길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운걸요? 오, 몇 년 전이면 저는 아마 촬영 때문에 갔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인연이 라디오에서 또 인연이네? 나 별로 인연 많은 사람은 아닌데 0787님이 재영님 제 친구 대학 때 선배님이셨다고 하던데 이걸 미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섭다. 군대 제대하고 학교 오셔서 엄청 폼 잡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고 박수 치라고 하셨다고 실력은 뭐 좋았다고 하네요. 잡을 수 있다. 얘 누구지? 몇 명이 지표? 작곡가 한 16명밖에 안 돼요. 0787 써놓고 가야지. 그래서 그렇군요. 야 군대 제대. 아까 그 콘로사뉴스 깨메깨단 이 노래도 사실

0: 사실은 제가 그 공부할 때 파리에서 공부할 때 진짜 속상한 일 있으면 뭐 층간소음 옆집 뭐 상관없이 한번 크게 틀어놓고 막그 들었던 생각이 나요. 정말 속상하고 막 그럴 때, 예, 그럴 때 힘이 됐던 노래, 예, 조금 너무 안 어울리죠. 동양애가 이거 큰 소리 틀어놓고 막 깨막깨당 깨 산타네께로 막 이러고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생각도 나고 또 이렇게 0787님처럼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제 얘기 들으니까 또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굉장히 그 절박하게 노래했을 거예요. 예. 절박한 마음에 그때가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아, 진짜 그때 학교 6시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아, 이두분 감사해서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깜짝이야. 저희 노래 듣고 올 거죠? 예. 나물입니다. 음과 음 사이.

네. 다니엘 헨이, 알렉스, 그리고 엄정화, 예, Kissing Me, 미스터 로빈코 시기의 음악이었죠. 제가 음악 감독이었던. 네. 아주 좋네요. 최민희 님이, 와, 어제 못 들은 게 너무 아쉬워요. 왜 아직 화요일일까요? 저 퇴근하고 곱창엔 맥주 마실 거예요. 어, 너무 먹고 싶다, 곱창. 곱창을 안 먹어본 지가 얼마나 됐지? 너무 오래됐는데? 곱창이랑 맥주도 어울려요? 곱창이랑 소주. 아, 너무 맛있겠다. 어떡하지? 이게 왜 5시지? 아우, 너무 배고파. 어저께도 너무 배고프더니, 아, 곱창. 저 곱창을 자주 먹지 못하죠. 제가 내일 오전에, 오늘도 안 되겠지만 내일 그 우리들의 발라드 제작 발표회가 오전에 있어서. 그런데 곱창에 맥주라, 곱창에 소주도 좋은데 곱창에 맥주도 너무 맛있겠네요. 서울대 근방에 맛있는 데 있는 거 아세요? 대창집. 그건 1년에 한 번만 먹어요. 너무 기름져서. 어, 그냥 꼬르륵 소리 들렸어요? 이야, 이거 좋은데요? 야, 최민 씨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곱창 맥주 혼자 마셔요? 아니면 같이, 아, 그래, 같이 뭐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숯불에 굽는, 야, 이런 음식은 참 전 세계에 없어요. 그쵸? 아, 맛있겠다. 상상되니까 더 맛있겠네요. 선물 안 드려야 되겠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니까. 그래도 뭐 필터 샤워기. 왜냐하면 이제 곱창 먹고 나면 좀 냄새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3012님이 유디님, 조곤조곤한 어조 너무 듣기 좋으네요.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이런 음성이라면 욕이라도 좋아요. 3012님 약간 라디오 천국 쪽에서 오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그쵸?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었죠. 저는 오늘 헤드미랑도 같이 오고 했는데 라디오 부스가 너무 약간 일상 같고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문자 받으면 저는 급 이렇게 또 친근감이 느껴지죠. 여기라도 좋아요. 에이. 제가 나중에 한번 쭉, 뭐, 지금 저기 국장님이랑 다 저 와 계셔가지고, 예, 욕하면 끌려나갈 것 같아. 이 곡 들어요? 야, 진짜 오랜만인데, 이 곡도. 1635님, 408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그 뒤에 녹음할 때 아현이가 너무 불편했는데 이걸 듣네요. 예. 자, 베이시스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왔고요. 3248님이 어머어머 관리하는 요정 안 어울린다. 그냥 드세요. 부은 요정도 괜찮아 괜찮아. 에이, 또 예의란 게 있잖아요. 또 예. 준비해야죠. 9078님 형 2주 만에 치팅데이인데 불닭발과 멸치주먹밥 네 돼지왕갈비와 비냉 중 선택해주세요. 소맥 때리려고요. 빨리 결정해주세요.

0: 뭐 킬포가 많은데 불닭발과 멸치주먹밥은 칼로리가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아닌가? 돼지왕갈비 비냉도 뭐 그렇게 칼로리. 근데 저는 어저께 그 왕갈비 먹었어요. 예, 성산동에서. 우리 매니저가 술을 못해서 그냥 저 혼자 그냥 소맥 그냥 짧게 그냥 두 잔 먹고 그냥 집에 왔는데 또 해드미도 기다리고 그래서 왜 목소리가 MBC FM for you.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의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1547년 오늘 9월 29일은 돈키호테를 쓴 스페인 소설가 세르반테스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색스피어와 동시대 인물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사망해 두 사람의 기일인 4월 23일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돈키호테와 로미오 줄리엣 중 더 많이 팔린 책은 돈키호테다. 맞으면 O, 틀리면 X.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스물스물. 신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로미오 줄리엣. 자, 에스파뇰과 잉글리시. 앙글레, 에스파뇰, 앙글레. 에스파뇰을 쓰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영어보다 많을걸요? 몰라. 확실하진 않아. 아니, 확실하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저 혼자 사고하는 방식인 거예요. 에스파뇰이 훨씬 많거든요.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저는 5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키호테는 어린아이들도 읽잖아요. 근데 로미오와의 줄리엣을 엄마가 책 읽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진 않잖아. 무슨 말이냐면 폭넓다. 돈키호테는 그 애들까지 사줄 수 있었다. 왜 이래 분위기. 어? 근데 희대의 명곡이

아, 명곡이래. 그 명선데. 야, 이건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근데 저는 오. 잠깐만. 제작진이 아까 3부 때 볼륨 줄이고 끊는 거 보셨죠, 여러분? 여기 뭐 한 적이 있나? 어머, 무슨 선택하는 것도 안 돼? 선택하고 왜 고민하냐고 저한테. 바꾸면 안 돼요? 여기가 뭐... 저는 5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필 콜린스의 Too Hot 함께 듣고 왔어요. 오늘 문제는 재밌었어요. 돈키호테와 로미오 줄리엣 중 더 많이 팔린 책은 돈키호테다. O, X. 해드마 조용히. 정답은? 아, 너무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정답은? O입니다. 맞죠? 아, 나 이거 먼저 소개해야 되나? 아. 전 맞췄거든요. 3248님이 에이 그래도 사랑 얘기는 최고죠. 섹스피어가 아닐까요? 정답 X. 박현진님 X 로미오 줄리엣은 뭔 내용인지 압니다. X가 많았어요? O가 많았죠?

왜냐면 저번에 어제 제가 맞추는 거 보고 많이 오셨어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6975님 어제 요정님 말 반대로 했다가 틀렸음. 그래서 오늘은 말 잘 들으려고요. 정답 5. 정답 5.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 얘기라 저 같은 솔로는 패스했을 뜻이요. 솔로 만세. 이렇게 귀결되는 구다. 아 제가 이걸 좀 읽고 먼저 정답을 말했어야 되는데 헤드미가 밑에서 소리를 끙 하고 지르는 바람에 지금 가고 싶은 거예요. 헤드미는 이게 봤더니 물론 이거 제가 추리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봤더니 스페인어 모어 화자 그러니까 마더랭귀지로 쓰는 마덜랭거가 한 5억 명 정도 되고요. 영어모 화자가 약 3억 8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스페인어를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하지만 뭐 제2외국어로 따지면 영어가 훨씬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5. 돈키호테가 맞습니다. 돈키호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꼽힐 만큼 큰 인기를 얻은 작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로미오 줄리엣은 연극이나 영화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판매 규모에서는 돈키호테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너무 뿌듯해요. 제가 이틀 연속 다 맞췄죠. 상순이는 몇 번 연속으로 틀렸다 그랬죠? 기록 썼다 그랬죠? 12번? 12연패? 에이. 자, 아 이번에 명곡 나오네요. 김현식입니다. 가려진 길.

0: 자, 그리프의 굿스톱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그래도 뭔가 이게 뭐라고 전 이렇게 기분이 좋죠? 선물도 없어도 너무 좋아. 뭔가 퀴즈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제가. 예. 3552님이 헤드마 조금만 참아. 재영 아빠 오늘 진짜 즐거우시다. 헤드미가 그런 걸 또 못 봐요. 못 참고. 자, 3248님은 재영님 나오셔서 미니 어플도 깔았어요. 자주 나와주세요. 상수님 좋지만 재영님 라디오 귀하다 귀해 라고 또 응원의 말씀이시죠. 예. 저도 오랜만에 라디오 나와서 아 라디오가 또 이런 거였지. 야, 다 들어가. 아, 죄송합니다. 헤드미 소리가 잠깐. 헤드미 이제 요 시간을 알거든요. 끝날 시간이다. 이제 갈 시간이다. 보채는 소리였어요. 야, 헤드미 소리를 다 들으시네요. 자, 저희 광고 듣고 헤드미 진정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네, 오늘 둘째 날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예, 이제 슬슬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윤경희님 아 진짜 이거 전국에 다 들리는 거죠? 저리 가라니 저리가! 라니. 아, 죄송합니다. 다 들으셨군요. 자, 이은희님이 요정님이 완화에 오셨다는 소식에 싱가포르에서 다음 비행기 기다리면서 들었어요. 코먹는 소리 너무 반갑네요. 양혜진님, 질퇴근 되세요. 오늘 몹시 야르했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 그래, 라디오 매력에 흠뻑 빠진 예, 날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출근하는데, 저기, 저 배철수 형님이 이렇게 딱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 이게 MBC였지 MBC 라디오지 아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따뜻한 그리고 뭔가 든든한 예, 이 채널 색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내일까지 하루가 더 남았지만 이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DJ란 또 이런 힘이 있지 일상의 힘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행복하시고 말 줄 이거 분명히 또 소리 줄어든다. 그러니까 저 이제 넘겨도 돼요? 좀만 더 해요? 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나 봐요. 완벽한 하루 오늘 저는 정재영이었습니다. 오늘 끝곡 유령서점의 엘리베이터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다네요. 무슨 얘기를 해? 사연도 없고 사연이 있어요? 이거 진짜 아까 진짜 전국에 다 들리는 거네. 예전에 할 때는 서울에만 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아 수도권과 전국의 힘이 좀 다를 텐데 부산에서도 들리는 건가요? 들려요? 부산 사연이 안 오네? 아 전국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

0: 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연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늘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나가 되려 애썼고 언제나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장 동기를 부여하거나 분발에 자극을 주는 사람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의욕과 열심을 앞세우던 시절,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끌렸던 이유는 그들이 나를 이끌어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말도 더 재치있고 재미있게 하려 애쓰느라, 같은 일도 더 의미 있는 성취로 보이려 애쓰느라, 유유히 헤엄치는 오리처럼 느긋해 보이는 수면위 모습과는 달리 물 밑에 발은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은데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여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긴장시키지 않아서 만나면 편하죠. 네. 가을 저녁엔 편한 사람, 편한 장소, 편한 생각과 느낌이 충만함을 줍니다. 자,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오늘은 편안하게 출발합니다.

0: 예전에 히딩크 감독님 나오셨을 때 이 음악을 갖고 오셨어요.
1: 오.
0: 이 음악에 그것도 라이브 버전으로 신청하셨는데 핑크 플로이드 컴포터블리 넘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지은이 씨가 철수 아저씨가 제일 편해요. 제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편하지 않으실걸요?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편한 거겠죠? 아이 그럼요. 예. 박성훈 씨는 와 어머머 그래서 제가 백캠 듣나 봐요. 생얼로 들어도 세상 편한 방송 백캠. 네. 백캠 들으면 저녁도 편하게 먹어볼게요. 아 그래야죠 그럼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핑크 플로이드의 Comfortably Numb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우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뮤지컬 체스 예사비 곡 머리 헤드의 One Night in Bangkok. 그 One Night in Bangkok 앞에 연주가 있잖아요. 그건 제목이 방콕이에요. 뭐 미국 친구들은 이거 뱅콕 이렇게 발음하자면 우린 방콕. 아, 미니로 처음 보내셨다는데 서재훈 씨, 직원들과 방콕으로 4박 5일 연수 중에 듣습니다. 아, 방콕에 왔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야죠 하고. 예. One Night in Bangkok. 그럼요. 예. 연수 잘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콕에 연수를 갈 이유가 있나? 아, 있겠죠. 예. 연수를 핑계로 한 뭐 다른 건 아니겠죠? 아니, 연수 잘하고 돌아오시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듣고 계시대요. 오호, 서재훈 씨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자, 5724번. 예전에 백캠에서 한번 들은 뒤에 공간

쾌감과 극력, 극명한 다이나믹이 인상적이라 가끔 듣고 있습니다. 오, 이 노래에 빠지셨군요. 좋은 음악이죠. 예.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Brothers in Arms 앨범에 수록곡.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에요. The Man's Too Strong 572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다이어 스트레이트스의 The Man's Too Strong에 이어서 프린스 When Doves Cry 신은정 씨 고맙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가을엔 비 한 번 내리면 옷의 두께가 달라지는데요. 내일 가을을 재촉하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충청과 전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 전주 17도, 대구는 16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오르지만 쌀쌀하게 출발합니다. 내륙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26도, 광주 28도,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낮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비가 그치면 목요일부터는 급격하게 쌀쌀해지겠는데요. 도톰한 외투 꺼내두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큰 맘 먹고 옷을 새로 샀는데 어쩐지 흡족하지 않다. 젊은 시절 입었을 때처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최신 기종 스마트폰을 장만했는데 기대만큼 가슴이 뛰지 않는다. 최첨단 기능이 따지고 보면 자신에겐 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새롭게 할 무언가를 찾는 게 시들해진다. 여행도 마찬가지. 세상은 넓고 안 가본 곳은 많지만 그렇다고 그곳들을 죄다 가보고 싶진 않다. 딱히 가보고 싶은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젊을 때처럼 무리한 여행 일정을 잡는 게 꺼려진다. 다 나이 탓이다.

마츠다마리의 유쾌한 만화 중년에 지친 밤에는의 주인공은 막 50세가 되었다. 어느 날 혼자 레스토랑에 갔다가 우연히 옆자리의 여자들 이야기를 엿듣는다. 옆자리 두 여자는 만담으로 데뷔를 하려는 듯 이야기를 참 재미나게 한다. 그녀들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끌려 주인공은 자꾸만 다시 그 레스토랑에 가게 된다. 누구나 젊었을 때는 나이를 먹는다는 상상을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나뭇잎은 어느새 단풍색을 띠게 된다.

아니, 아 이게 무슨 저주인가? 스마트폰 신기능도 저는 필요 없지. 우리는 아 당연한 소리인데 모든 사진이 지금보다 젊더라. 이런 말들은 중년을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기로 여기게 하지만 사실 마츠다 마리는 지치고 재미없다고 느끼는 순간들까지 포함해 나이 들어가는 시간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도와주려 한다. 예전처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걸 잘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중년의 감각을 은연중에 전파한다. 앞으로도 괴로운 일과 슬픈 일은 계속될지 모르지만 중년의 나이가 되면 그래도 소소한 즐거움을 챙기며 살아가자고 권한다. 철수는 오늘 지난 추석을 보내며 중년에 지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속마음 가끔은 우리도 칭찬해주면 좋겠다를 읽어낸다. 나이가 들면 괜히 서글퍼질 때가 있는데 그건 아마도 앞으로도 고된 일상을 덤덤히 받아들이며 늙어갈 거란 예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이 들었어도 즐거운 일을 찾고 싶은 마음은 가슴 안에서 시들지 않고 남아있다. 푸른 잎보다 단풍 뒤 잎에 더 시선이 가는 가을. 무리하지 않으며 제 고유의 색을 내뿜어보면 좋겠다.

이 음악 들으면 참 쓸쓸해지죠. 에릭 클랩튼 목소리가 또 쓸쓸해요. 예. 에릭 클랩튼의 Autumn Leaves 들었습니다. 좀 늦가을에 들어야 어울리나? 아, 마음 때나 좋은 음악 들으면 되죠. 뭐. 자, 6시 41분 37초 막 지났습니다. 아이, 아저씨, 김치찌개 끓이고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 있기인가요? 어허. 왜?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여질 거려? 예. 좋은 음악 나오면. 7985번. 최윤경 씨는 지금, 와, 아기 나오러 병원 가시네. 백캠 들으면서, 유도분만 입원하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내일 출산 예정입니다. 건강하게 아이 만날 수 있겠죠? 남편이 저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아요. 예. 아, 첫 아이인 모양이죠? 긴장 많이 하신 거 보니까. 아, 그럼요. 예. 아무쪼록, 예. 내일 예쁜 아기 순산하시길. 예. 자, 9337번으로 청해주신 스틱스의 연주한 노래, 베이브.

0: 닐 영의 하베스트 문 들었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내가 달을 못 봤는데 그 다음날 와 진짜 동그랗던데 큰 달이. 021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닐 영의 하베스트 문.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틱스의 베이브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장예원 씨, 예,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왕복 3시간 거리로 이직한 지 두 달 됐습니다. 아, 노래만 그냥 듣다가 너무 지겨워서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지 일주일 됐어요. 왜 다들 백캠백캠 하는지 알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음악은 하루 일찍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아, 이거 내일 들으려고요? 오늘 들으면 안 돼요? 이거 꼭 내일 들어야 돼요? 아니, 오늘 틀고 싶은데? 그래, 알았어요. 안 잊어버리면 내일 틀어드릴게요.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8: 주식을 하고 내 멘탈이 이토록 허약한지 알았다.
9: 요즘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많죠.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기처럼 가볍고 사소한 일이 질투하는 이에게는 성경 말씀처럼 강력한 확증이 된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은 감정으로 판단을 한다는 얘긴데요. 상승장에선 쳐다도 안 봤던 시시한 뉴스를 하락장에선 일일이 신경 쓰며 하나하나 악재로 반영하는 새가슴 현상.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생각해야 승자. 그래서 어려운 거랍니다.
1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1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1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0: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짠메이어. 네연 들었습니다. 조한열 씨가 정해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짠메이어가 내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피어라고 있잖아요. 뭐 이글스도 공연하고 여러 팀 거기서 공연했는데 거기에서 장기 공연을 한다고 뉴스가 떴던데. 오호. 이거 가야 되나 이거? 아, 나 장거리 비행 이제 힘든데. 존 메이어, 니언 들었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7613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지혜롭고 싶은 은지혜입니다. 예. 저도 처음 온 거 알아주실까요? 예, 표시가 있습니다. 새싹. 퇴근하고 집까지 쭉 걷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저씨 방송을 친구 삼으려고요. 와, 철수 아저씨는 어르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완전 청년이신데요. 앞으로 저의 퇴근길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와우. 어르신이라는 호칭은 살아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 제 얼굴과 모습을 보면 아 그런 저 어르신 같은 용어는 튀어나오질 않을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예, 은지혜 씨, 아 지혜 씨, 은지혜 씨 아니구나. 아, 성은 몰라요. 지혜롭고 싶은 지혜입니다. 근데 아, 띄어쓰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은지혜로 읽었잖아요. 예. 지혜 씨 고맙습니다. 자,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한국 MSD 캡박시브, 음주엔 티맵 대리,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케미칼,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워킷 워킷 언제
1: 어디서나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브.
3: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329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이즘 25주년 공연에 배 작가님, 신 작가님 두 분 다 오시나요? 네. 두 분 다 여기 출신 아니에요?
2: 네, 네, 그렇죠. 네.
1: 임진모의 후예들.
3: 저는 비밀입니다.
1: 참 어이가 없네.
2: 갑자기 신비주의예요?
3: 저는 예, 가야죠. 표 샀습니다.
1: 아, 표를 샀어요?
3: 저는 웬만하면 표 사서 갑니다. 먼저 준다고 하지 않는 한은 표 사서 갑니다.
1: 아, 먼저 준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3: 아마 가면 될 텐데 그래도 이럴 땐 또 사서 가야죠. 전 홍대에서 하는 인디 공연을 진짜 많이 보는데요. 그거는 무조건 표 사서 갑니다.
1: 아, 훌륭한
3: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1: 훌륭한 자세입니다.
2: 네. 그렇죠.
1: 네. 좋은 자세.
3: 그 먼저 준다고 하면 땡큐죠.
1: 네. 신혜림 씨도 가실 거고요.
2: 네네. 가능하면 가려고 지금 예, 스케줄을 열심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저는 8시에 끝나고 가야 되니까 아마 도중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어제 뭐 축구 보러는 안 가셨죠?
2: 어제 축구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아하. 근데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끝나서 집에 들어와서 TV를 켰는데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전을 봤어요. 그래서
1: 잘 보셨네. 어,

0: 전반전은 경기가 괜찮았어요.
1: 네. 네, 근데
2: 저희도 사실 전반을 다 보진 못했죠. 볼 수가 없었죠.
3: 네. 어, 그렇죠.
2: 네.
1: 전반, 그러니까 전반을 못 봤잖아요.
3: 네네.
1: 근데 이미 스코어가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아 그렇구나 이게 어. 마음으로 봤는데 어. 네 그래도 후반전 잘 봤습니다.
3: 박병찬 씨가 보내셨네. 이쯤에서 확인 요청드립니다. 어제 한국 우루과이 경기 결과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2: 근데 뭔 확인이요?
3: 뭐 확인할 건 없고 아니
2: 뭔 확인?
3: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표팀의 어, 현 주소와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길 뭐 이런 걸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뭐 달랑 두 게임은
3: 야 근데 와 저 소셜 네트워크에 정말 달랑 두 게임 했는데
1: 네.
3: 와 이거 또 손가락 평론가들 어? 우리랑 똑같죠. 다 사이비 평론가죠.
1: 그렇죠.
3: 글들을 진짜 많이 올리셨는데 와 진짜
2: 그만큼 관심을 받는다는 증거로 해석하면 되죠. 뭐.
3: 어제 예. 경기는 어, 우리가 사실 대패했잖아요.
2: 네네.
3: 대패.
1: 네.
3: 4-1로 패했으니까
1: 네.
3: 대패.
1: 네.
3: 왜 그렇게 대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전반전에 뭔가 선수들이 아, 약간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좀 중원이 많이 뚫리더라고요.
3: 네. 그렇죠.
2: 네, 중원이 많이 뚫리더라고요.
3: 우루과이가 네. 원 잘하더라고요.
2: 네,
3: 어제.
2: 잘해요. 네,
3: 우루과이 잘... 경기를 지금까지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네. 어제처럼 잘하는 경기는 처음 봤습니다. 네.
2: 사실 남아공 때는 저희가 더 잘했는데 졌거든요.
3: 어허.
2: 남아공 때는 진짜로 저희가 더 잘했는데 졌습니다.
3: 가만히 있어봐. 네. 우루 아 어제는 우루과이는 네. 뭐 슈팅은 하는 대로 들어가고 아, 놀랍더라고요 진짜.
2: 네. 그래서 어제 우루과이 팀이 어, 일본전에서 패하고 난 뒤에
3: 어.
2: 어, 시차 정도 좀 된 것 같고.
3: 완전히 네. 완벽하게 됐죠, 시차적으로. 네,
2: 컨디션이 완전히 네. 올라와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3: 자기들도 A매치를 계속 이기질 못해가지고 우루과이에서 또 얼마나 욕먹고 있었겠어요.
2: 그렇죠.
3: 그 포를란 감독도 지금 임시 감독인데.
2: 그렇죠.
3: 아, 엄청났을 거예요.
2: 네.
3: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최선을 다해서 엄청나게. 네. 근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평가전 하러 와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2: 아 그럼요. 그러면서 어. 저희가 또 이제 해결책을 찾고 단점을 찾고
3: 네.
2: 예,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거죠.
3: 아 그래도 저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건 후반전 경기는 사실 스코어도 1-1이고
2: 아, 나쁘지 않았습니다.
3: 네. 그리고 우리가 전반에 굉장히 주도하는 경기를 또 했고
2: 네, 네.
3: 찬스도 여러 번 만들었는데 사실 네. 결정력이 좀 떨어져서 못 넣었죠.
2: 네네. 네. 저는 이 감독 임시 감독인데 뭐 지금까지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임시 감독 치고는 괜찮은 결과다.
2: 그렇죠.
3: 어.
2: 네, 저는 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아 제발 오늘 미디어도 몇 개 봤는데 아 또 정말 부정적인 기사들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 임시 감독인데 최소한 4경기 정도 본 다음에 좀 예.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2: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조회수와 클릭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3: 네네.
2: 조회수와 클릭수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3: 어.
2: 이 겪어야 할 폐해 중에 하나 자극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예. 기사를 진짜 진지하게
3: 헤드라인도 자극적으로 예. 달아야 그게 클릭이
2: 예.
3: 되는
2: 예.
3: 거죠.
2: 예. 예. 예. 그게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래서 심지어 뭐 동영상 사이트 이런 데는 예. 그 제목하고 기사하고 전혀 달라.
2: 전혀 달라.
3: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것도
2: 그런
3: 되게 많아요.
2: 진짜 많아요.
3: 아, 네. 야, 이거. 네. 근데 이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이걸 돌이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2: 그런 만큼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요.
3: 너무 많죠.
2: 네, 그 감독이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하고 있는데
3: 네.
2: 손흥민을 극찬했대요. 손흥민이야말로 뭐 세계 최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감독의 입에서 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은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걸로 조회수를 버는 거예요.
3: 아,
2: 네. 네. 그것도 일종의 극단 자극이죠. 왜냐하면 네네. 국뽕이니까.
3: 네,
2: 국뽕을 자극하는 거니까.
3: 아무튼 뭐 진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해봐야 화내실 거예요.
2: 네.
3: 방송 들 아 7613번 아까 지혜 씨. 손지혜 씨입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은지혜라고 해가지고 아유 사과드립니다.
2: 네.
3: 자, 그럼 음악 들어야죠.
1: 네. 네. 아, 드디어 이 흐름이 음악으로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악이 약간 좀 길어가지고요. 빠르게 설명드리고 음악 들을게요.
3: 네.
1: 1994년생

0: 재즈 보컬리스트 가브리엘 카바사의 노래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0: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데요. 성이 좀 독특하죠? 이탈리안계여서 그렇고요. 네, 살아본 국제 재즈 보컬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알려진 가수이고 202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2집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에 이제 창작곡도 있고 이제 커버곡도 있고 합니다만 오늘 창작곡과 이 재즈 보컬리스트를 소개를 하기 때문에 보컬이 좀 많이 드러나는 음악을 고를까 하다가
1: 네.
0: 바꿨어요.
1: 어.
0: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만한 베리 매닐로의 Could It Be Magic을 다시 부른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1: 멋진 곡이죠. 예.
0: 네,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화요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갈 때 이 음악이 너무 좀 잘 어울려서 제가 그냥 음악적으로 예, 고를 수밖에 없었고요.
1: 예.
0: 재즈 색소포니스트 조슈아 레드맨과 그리고 재즈 피아니스트 폴 코니 씨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1: 네.
0: 이 셋의 조화가 이 음악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1: 오.
0: 오늘은 이 가수의 Could It Be Magic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방송 오래 들으신 분은 뭐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음악에 사연이 있어가지고 베리 매닐로 버전으로
0: 네.
1: 네. 언제 싱가포르를 갔는데 싱가포르에서 혼자 돌아오게 됐어요.
0: 네.
1: 그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으로 쫙 가는데 노을 질 무렵에요. 노을이 쫙 된 택시 기사분이 라디오를 들으며 가시더라고. 근데 Could It Be Magic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앞에 피아노부터 쫙. 여기다 베토벤.
2: 아, 예술이다 하면서 또 가셨군요.
1: 베토벤 맞죠?
2: 예, 네, 맞습니다.
1: 와, 야, 저 노을과 그 분위기와 그 풍경 이런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2: 참고로 그 조슈아 레드맨이 여기 피처링 했지 않습니까?
1: 네네.
2: 원래 저 공연 가려고 그랬거든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쯤 그 공연 날 합니다.
0: 아 맞아요.
2: 저도
0: 네.
2: 의리를 택해야죠.
0: 네.
1: 그럼 이쯤으로 가야죠.
2: 네네.
1: 이쯤. 자, 가브리엘 카바사 피처링 조슈아 레드먼 폴 카미시 Could It Be Magic? 듣겠습니다.

0: 최문정 씨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하셨는데 가을로의 진입을 넘어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가브리엘 카바사 피처링 조슈아 레드먼 폴 카미시 Could it be magic? 잘 들었습니다.
1: 네.
2: 그 아까 저도 노래가 길어서
0: 빨리 그럼 예. 얘기하고 가요.
2: 아니 아까 네.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네. 바빠가지고 그 베토벤이고 쇼팽입니다.
0: 아 쇼팽.
2: 네네 그래. 전주곡 20번. 네네.
0: 야
2: 이것도 말씀하실 분께 있어서
0: 베토벤이 나왔지 갑자기.
2: 쇼팽입니다. 네.
0: 쇼팽.
2: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요. 20대 중반에 스티비 원더가 'Songs in the Key of Life'를 내고
0: 네.
2: 뭐 세계 최고 뮤지션이 반열에 이미 있었지만 오르지 않았습니까? 'Songs in the Key of Life'가 드디어 데뷔 그 발매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0: 음흠.
2: 그래서 그 당시에 작업했던 곡들을 중에서 핵심만 추려서 네 곡을 EP를 냈어요.
0: 아 그래요?
2: 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0: 네네.
2: 그래서 'Songs in the Key of Life' 이 그 당시에 작업했던 곡들 중에 스티비 원더 선생님께서 진짜 직접 고른 네 곡이 얼마 전에 발매가 됐고요. 그 중에 한 곡입니다. It's easier. 오늘 이 네 곡을 두 번 들었는데 이게 왜 빠졌지? 예, 네, 진짜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예. 네.
0: 아 워낙 다른 노래들이 더 좋은 노래들이 또 많으니까.
2: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컨셉상 빠졌을 수도 있고요.
0: 네. 네. 자 그럼 스티비 원더의 It's easier 이 음악 들으면서 배신의 한수 마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내일은 우산을 챙기시고요. 모레는 두툼한 가을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이번 비는 기온을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미리 가을 외투 좀 두께감 있는 걸로 챙겨두시고요. 내일까지는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6도, 대구 29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요. 일교차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에 내륙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도 많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되면 평년보다 더 쌀쌀해집니다. 토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메가데스 토네이도 옵 소울스 들었습니다. 예수경 씨가 청해 주셨고요. 예. 아 이건 뭐죠? 메가데스 치고 이렇게 말랑말랑하다니 최두철 씨. 예. 메가데스 음악이 원래 이 스타일인데? 오. 아 이게 말랑말랑해요? 오. 전대곤 씨는 좋아하셨네. 예. 메가데스는 지금 예, 페어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 부산 락페이도 나오죠? 예, 헤드라이너죠. 아마 이번 아 근데 잘 모르겠다. 예. 왜냐면 페어웰 투어를 하고 나서도 막 계속 공연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아 참 그 이번 부산 락페에 갔다가 혹시라도 배순탁 작가를 보게 되면 모른 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아는 체 하면 여러분이 자꾸 아는 체 하면 이 친구 이거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잘못될 수 있거든요. 예.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자, 7시 37분 42초 막 지났습니다. 315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야, 초등학교 1학년 윤지민 어린이는 팝 음악을 좋아하는 모양이야. 늘 함께 밥 먹으며 듣고 있다고. 오호. 이 노래는 또 곧잘 따라 한답니다. The Weeknd의 Out of Time.

0: 박조의 엔드 오브 비기닝 들었습니다. 작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롤라팔루자 현장에서 생방할 때 그때 롤라팔루자에 출연했어요. 네. 조, DJ 오, 조, 엔드 오브 비기닝. 김미경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Weeknd의 Out of Time. 정지석 씨, 백햄 절친 음악 신청합니다. 백햄 절친이죠. 예. 루카스 그레이엄. 그래서 오늘 특별히 루카스 그레이엄이 백햄에 출연했을 때의 라이브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Seven Years.
1: Come on, Paul. I'm gonna call you Paul from now on.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157번으로 또 보내셨네. 아까 또 위켄드의 Out of Time. 예. 좋아한다는 윤지민 어린이. 와. 야, 쌍엄지를 딱 하고 산. 어이, 고마워요. 예. 너무 좋아한다고. 내일 친구들한테 자랑한대요. 예. 이 친구들한테 자랑해가지고 이게 먹힐까, 근데? 친구들이 부러워할까? 친구들이 존재도 모를 텐데, 아저씨. 아저씨 아니지. 할아버지, 너한테는 할아버지다. 아무튼 우리끼리 알면 되지 뭐. 고마워요. 자, 오늘 끝곡은 김상호 씨가 청해 주신, 아, 예전에 정말 이거 많이 들었었는데, Firehouse, When I Look Into Your Eyes. 이거 정말 예전에 FM에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예.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 인턴이 개봉했습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어쩌면 그런 어른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가 조금은 지쳐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김춘식 장인은 아흔의 인생 중 70회를 소반 만드는 데 바쳤습니다.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방황할 때 누군가 그에게 상을 만들어 보라고 권했는데요. 집집마다 밥상 하나씩은 있으니 그 기술을 배워두면 평생 먹고 살만 할 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임금님께 바치는 수라상부터 매일 차리는 소박한 밥상까지 태어나 100일 만에 받는 백일상부터 돌상, 생일상, 홀례상에 이승을 떠나서도 제사상을 받으니 인간의 생애는 상과 함께 가는 게 맞네요. 그리고 상차림에는 사람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건강을 바라고 무탈을 기원하는 정갈한 마음씨가 말이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29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로이 킴이 부른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70년간 목공예로 우리나라 전통 소반을 만들어온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 김춘식 장인에 대한 이야기로 오프닝 함께했어요. 아, 무려 70년 동안 단 한 가지를 만든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물건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스피릿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장인이라는 건 참 어떤 오랫동안 그냥 일을 했다, 한 가지만 팠다라는 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함이 깃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5333님께서요. 마침 내일 우리 아들 생일상 차리려고 미역국 끓이고 불고기 재우고 있어요. 미역국은 이상하게 오래 끓일수록 맛있는 것 같아서 미리 시작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국은 다 끓일수록 맛있다의 한 표입니다. 미역국도 너무 그렇죠. 미역이 점점 흐물통 해줄수록 전 그걸 좋아하고, 특히 두꺼운 미역줄기 중에 두꺼운 부분이 씹기 적당할 만큼 되려면은 처음 끓였을 때보다 한 네 번째? 다섯 번째쯤까지도 난 맛있던데. 육개장도 그렇고, 전 어지간한 국들은 몇 번씩 끓였을 때가 맛있더라고요. 미역국에 불고기, 어우, 너무 맛있겠다. 근데 저도 오늘 점심으로 소고기 미역국밥을, 물론 식당밥이었지만 먹었어가지고, 그나마도 약간 부러움이 덜합니다. 아드님 생신 축하드릴게요. 자, 오늘도 별밤은 2시간 동안 부엉이들이랑만 노는 날이에요. 어제는 약간 계속 그 선택하느라 피곤하셨다면 오늘은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요. 부엉이들의 신청곡도 우대하는 날입니다. 닭화상 차려두고 편하게 수다 떤다 생각하고 오늘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등등등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는 없어서 허전했는지 또 뭐 생각나는 노래, 듣고 싶은 노래가 뭔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강원특별자치도청, IS동서, 아크메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군산시청과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0: 선볼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원디렉션의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듣고 왔습니다. 부엉이들 오늘 어땠는지 물어봤더니 6737님이 오늘 하루 어땠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나름 보람된 하루라고 말하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도 그러했기를요. 라는 답이 왔습니다. 아주 기분 좋고 산뜻한 답변입니다. 오늘 단연코 최고의 이슈는 북항이가 과연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느냐에 지금 부산 북항에 뭐 자유인지 타이로 머물고 있는 상어 북항이 이 내보내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죠. 아, 걱정이에요. 거기 계속 있으면은 좀 이게 상어한테 좋지 않다는데 어떻게 되려나. 남수정님이 북항이 돌려보냈더니 다시 돌아왔나 보네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못 내보낸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싸의 자질을 다 갖췄어요. 이 정도면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건가 봐요. 아 진짜 그런 거면은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약간 뭐좀 그냥 스타로서 거기 머물게 하면서 타협해서 살아있는 것만 먹지 말고 여기 머무르는 대신 우리가 주는 것도 먹어. 지내겠는데 뜻을 알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하고 괜히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참 대한민국이 어떤 야생동물이나 이런 뭐 심지어는 이제 상어마저도 곤경에 처해 있는 것에 마음을 쓰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니 싶기는 해요. 되게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동심이 아직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홍은수님, 대장부 오늘 저희 회사에 박준시인님 오셨어요. 점심시간에 토크 콘서트 있었는데 밥 먹느라 늦어서 못 들어갔어요. 성함 보고 엄청 반가웠는데 저런 시인님께 얘기해야겠다. 시인님 오셨었는데 그냥 밥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서 홍은수님이 안 가셨더라. 장난이고요. 또 어떻게 또 연이 그렇게 됐네요. 너무 반가웠겠다. 봤으면. 김정훈님, 추석 명절 주간부터 어제까지 풀 근무하고 오늘 8일 만에 쉬었습니다. 점장님이 고생했다고 명절 상여금을 5만 원더 넣어주셨지 뭐예요. 내일도 쉬는 날이라 5만 원으로 보고 싶었던 영화 보고 국밥 한 그릇에 커피하고 남은 돈은 복권 사려고요. 박재범의 좋아 신청해봐요. 오랜만에. 야, 5만 원으로 너무나 알찬 행보 계획 완벽하게 갖추셨습니다. 이왕이면 로또 뭐라도 작은 거라도 좋은 거 아니 이왕이면 큰거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신청곡 듣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더 보내주시고요. 박재범의 좋아.

박재범의 좋아에 이어서 오늘 나온 신곡입니다. 온유와 유주가 함께한 마인드 게임스 들었는데요. 8505님, 대장부엉, 우리 온유의 모락누나. 모락누나의 진기반기가 새 노래 나왔어요. 온유와 유주의 마인드 게임 신청합니다. 별밤 가족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호칭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락누나는 온유 씨가 저를 부르는 그 별명이에요. 김이 나는 모락모락 나는 여기서 모락누나라고 저를 부르고 저는 이진기 온유 씨의 본명 진기인데 제가 되게 신통방통 진기방기 이렇게 불러가지고 진기방기라고 부릅니다. 1207-1716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아, 목소리 나오자마자 진짜 온유 씨 톤은 누가 대체할 수 있는 톤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9724님, 대장부엉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였어요. 저는 이게 좋아요. 평온한 하루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지요. 진짜 무탈하고 약간은 좀 심심하기도 한 슴슴한 그런 하루의 소중함. 우리가 몇 번의 일들을 겪고 나서 깨닫게 되는 그런 사실이죠. 821호님이요. 대장부엉, 저 드디어 첫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하는 첫 연애지만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은 10대 못지 않더라고요. 감사한 그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요. 덕분에 요즘 제 마음 날씨는 봄입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세상에, 연애하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 가을, 그리고 겨울 되면 막 크리스마스 이럴 때 추울 때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둘이 꼭 붙어 다니시길 바라면서 벤자민 잉그로소의 Do You Think About Me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0: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내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잇따른 사업 실패와 어머니의 고단한 노동을 지켜보며 내 삶은 기어이 어려운 길로만 파고들고 있었다. 끝내 부모님이 남이 되어 갈라선 후 아버지는 홀로 지내다 쓸쓸히 돌아가셨고 엄마도 미용일과 식당일을 전전하다 세상을 떠나셨다. 부모가 세상에 남겨놓은 3남매는 뿔뿔이 흩어졌고 끝을 모르는 외로움과 고독에 익숙해지며 살아갔다. 그러다 내 인생에도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는 이가 나타났다. 사랑이라는 두 글자 단어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마음이었다. 비슷한 상처를 지닌 그 사람과 나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여전히 나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나를 든든한 친구처럼 사랑하는 연인처럼 애틋한 가족처럼 생각하며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고 있다. 각자 가정에서 생긴 상처를 보듬다 보니 너무 깊어 치유되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상처가 우리 사이를 지탱해주는 연대감으로 자랐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라면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내가 찾은 행복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을까.

옥상 달빛의 두 사람 들었습니다. 오늘 안녕 들어간가요? 김슬비님이 보내주셨고요. 이야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그죠? 상처가 나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제는 세상의 끝까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함께라면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찾은 행복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는 사연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사랑에 막 빠진 상태에서 쓰신 얘기여도 그래도 감동적이지만,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게 20년 동안 지낸 분들의, 뭐랄까, 이야기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 사람은 사람한테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또 그걸 완전하게 치유해주기도 한다라는 게 다시금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거구나. 그 일이 더 순리에 맞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수님, 사연도 노래도 너무 좋군요. 사랑아, 번져라라고. 최수종님은 앞으로도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허나은님도 제 남편도 비슷한 사연을 갖고 있는데 저도 남편에게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많은 부엉이 분들이 두분 이야기 그리고 두 분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 보내주신 김슬비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 들어간가요에서는요, 아무 탈 없이 편안했거나 또 그렇지 못한 여러분의 하루에 대한 얘기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며 노래 듣겠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김동률의 감사 이어서 한희정의 우리 처음 만났네 듣고 왔습니다. 김규빈님, 제가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하는지 팀장님이 며칠 전부터 저랑 얘기할 때면 계속 웃으시네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보탬이 되는 건지 뿌듯하네요. 오늘 팀장님께서는 참 잘했어요.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평정심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귀한 직장 사연입니다. 너무 케미가 좋은 그 팀메이트 같아요. 왜냐하면 칭찬을 들으면 숨기지 못하고 기뻐하실 것 같은 규빈님과 도장까지 마련해서 찍어주시는 팀장님. 세상에, 이 시너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팀장님의 또 사수도 그 두 분의 관계를 보고 너무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회사 내 팀 내에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일이 또 잘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두 분 좋은 관계 쭉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4578님께서 10월이 오네요. 한 남자랑 산 지 25년입니다. 산전수전 모든 걸 함께 했네요. 이 남자와 25주년 된 기념으로 가볍게 속초 여행 중입니다. 지금 날씨 어때요? 내일부터 살짝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두 분 겉옷 같은 거 준비는 잘 해가셨죠? 25년 함께 살았으면은 진짜 산전수전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을 못하죠. 저도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1년, 1년? 그러니까 20년 차부터는 참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좀 더 묵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213님, 저희 집 10살 아들이 얼마나 소심한지 얼마 전 같은 반 여학생이 사귀자고 고백했다는데 우리 아들 그 말이 무서워서 울어버렸대요. 결국 그 여학생이 울지마 내가 안 사귈게 했다는데 이게 울 일인가요? 파워 내향인 아들에게 한창 때 제 연애 기술 좀 알려줄까 봐요. 제가 볼 때 이건 소심한 게 아니라 아마 호불호가 강한 아이로 어른으로 자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오히려 되게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었어요. 공개적인 데서 이렇게 막 같은 반에 몰래 고백한 게 아니라 친구들 있는 데서 고백하고 그러면 어릴 때는 그게 참 자랑스러워도 되는 일인데도 창피한 일로 여겨지곤 하는데 한창 때 연애 기술 얘기는 저희 별밤에 좀 알려주세요. 너무 재미난 이야기들 많을 것 같은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Wave to Earth의 Sunny Days.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9: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0: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휴식을 하는 시간일 것 같거든요. 그런 때가 꼭 하루 책갈피처럼 있었으면 좋겠네요. 남은 한 시간도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신청곡으로 채울 거예요.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소수빈이 부른 버전에 넌 쉽게 말했지만 들으면서 별밤 3부 왔습니다. 이현정 님이요. 대장부엉 바람의 노래 두 사람 오늘 들려주는 리메이크 곡들 너무 좋잖아요. 저도 리메이크 곡 신청해요. 소수빈의 넌 쉽게 말했지만 이라고 너무 올바른 신청 해주셨어요. 아 이거 저는 이 노래는 들으면 한 번 더 들어야 돼. 너무 이거 어떻게 한 번 들어. 이현정님 지금도 듣고 계셨군요. 소름 너무 좋아. 대장부엉 감사해요. 라이브 버전이라 더 좋음. 맞죠 맞죠. 저는 진짜 이 노래를 청음회를 해서 10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지 소수빈이 어떤 행위를 해놓은 건지 설명할 수 있어요. 진짜 디테일이 말도 안 돼. 또다시 제가 흥분해버리고 말았네요. 소수빈은 언쉽게 말했지만은 정말 굉장한 곡입니다. 자 우리 또 한 시간 동안 떠들어야죠. 자유롭게 아무 말 대잔치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신청곡도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분당.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영경님, 저희 부부 조금 전 인천공항을 착륙하여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별밤 틀었어요. 저희가 여행한 교토는 4일 내내 비었는데 서울은 날씨 너무 좋았죠. 비 오는 교토도 운치 있었지만 맑은 날을 더 기대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별밤과 함께 얼른 귀가해 보겠습니다. 영경님 여행 다녀오셨군요. 비 오는 교토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수십 년 후에도 기억에 남을 여행. 그 추억으로는 이 여행이 1등일걸요. 날씨 좋고 완벽한 여행보다 항상 그렇더라니까요. 게다가 저는 가본 적 없는 도시. 하지만 가장 또 여행지로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도시가 교토예요. 어때요? 교토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별밤에도.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지영님, 제가 요즘 무알콜 맥주에 빠져서 브랜드마다 맛보고 있거든요. 회사에도 널리 알리면서 점심때 마신 적도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다른 큰 회사 구내 식당에서는 점심에 무알콜 맥주를 아예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에 야호를 외쳤네요. 저 역시 저는 신여성이었어요. 악뮤의 낙하 신청해요. 와, 그게 약간 사실 따지고 보면 뭐라 그럴 만한 건덕지가 없는 일이긴 한데 그쵸? 무알콜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보리 탄산 음료 아니겠습니까? 기분만 좀 내는 것일 뿐. 아무튼 신여성인 우리 지영님 사연이었고요. 9818님, 저는 이번 달부터 도예를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 설명은 쉬운데 제가 만들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도 흙을 쪼물딱 하고 있으면 잡생각도 사라지고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이 맛에 어린이들이 슬라임을 만지는 걸까요? 조카한테 슬라임 못하게 했는데 이참에 차륵 사줘야겠어요. 저 신청곡 있습니다. 린의 자기.

야 여보야 사랑아 라고 보내주셨는데 앞에 괄호치고 도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이렇게 피할 수 없이 신청곡을 또 보내와 주셨습니다. 저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 게 도예긴 한데 배우고 싶다는 거 말로만 이렇게 많지요. 아무튼 두 분의 신청곡 이어 들을게요. 악뮤의 낙하,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악뮤 그리고 아이유의 낙하 이어서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듣고 왔습니다. 0613님이요. 저는 카페를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닐 땐 직장 동료들이랑 점심도 같이 먹고 회식도 하고 주말에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 카페를 혼자 하다 보니 그런 인간관계가 없네요. 간혹 친해지고픈 손님이 있어도 손님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TMI는 자제하고 거친절만 베푸는 이런 슬픈 상황. 집에 가서 하루치 밀린 수다 떠는 남편이랑 딸이 제 유일한 관계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 이렇게 카페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화다운 대화를 할 일이 너무 부족하시겠어요. 직장인들은 그래도 동료들끼리 몰래 몰래 나가가지고 막 상사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고민 얘기도 나눌 시간이 꽤 있는데 아 거친절이라는 말이 참 문득 쓸쓸하게 다가옵니다. 아 혹시 가게에다가 별밤 혹시 틀어놓고 계신 걸까요? 카페? 아무튼 그게 아니더라도 뭔지 쓸쓸한 마음 달래드리고 싶어서 별밤에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라디오 혹시 별밤 라디오 들으시면 별밤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건네보라고 작가님이 써주시네요. 누가 들어도 그냥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이야기지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건네보시는 것도. 정효진님 여기는 전남 광주예요. 매일 밤 걷기 운동하면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바람도 좋고 기분도 좋고 존 덴버 플라시도 도밍고의 Perhaps Love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와, 이 Perhaps Love는 안 들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그리고 산책 많이 해두셔야 되는 게 이번 주 말쯤부터 많이 추워질 건가 봐요. 한 자릿수가 안 되니까 가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박지훈님 마음이 허터허탄 화요일이네요. 어른이 된다는 건 멋진 사람이 돼가는 시간 같아서 좋다가도 책임질 일들과 인고의 시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에 버겁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이겨내는 순간들을 사랑해볼게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티네이지 드림 같이 듣고 싶어요. 라고 언젠가 인생의 한 자락쯤에서

잘 해본 적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고민. 하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하게 될 그런 고민. 지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분 신청곡 듣지요. 존 덴버, 플라시도 도밍고의 Perhaps Love, 그리고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eenage Dream.

0: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eenage Dream 박지우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그 전에 존 덴버 플라시드 도밍고의 Perhaps Love 정효진님 신청곡으로 들었는데 역시 이 노래 들으면서 마음 촉촉해지는 분들 많이 계셨군요. 정인숙님 Perhaps Love 제가 수십 년째 아주 좋아하는 곡인데 오랜만에 듣네요. 선물 받는 느낌입니다. 고마워요. 너무 분위기 있었죠. 아, 또 우아한 목소리. 그러니까 떠버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0064님도 아파트 주차장이에요. 펄앱스러브 너무 좋아서 집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차 안에서 들으면 소리가 더 포근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3892님, 아무 연고 없는 전남 순천으로 기차 여행 가는 길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떠나는 무모한 여행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아주 근사한 여행길 떠나셨군요. 어떤 추억 만드시는지 별밤에다가 두고 기록 함께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4626님, 대장부엉, 저는 지금 캠핑 와서 불멍 중이에요. 내일은 캠핑장에서 출근해야 해요. 하루하루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약간 그 캠프파이어 한 냄새가 벤체로 회사에 갔을 때의 그 어떤 괴리감. 하지만 또 우리는 해낼 수 있겠죠. 4616님 힘내시고 3892님은 여행 무탈하고 이왕이면 아주 즐거운 기억들로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응원과 기원 드리겠습니다. 부엉이들 얘기 만나봤고요. 저는 4부로 다시 올게요.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폴킴의 초록비 들으면서 별밤 4부로 왔습니다. 2638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자, 부엉이들의 각종 이야기들 받고 있는데 김아라님이 대장부엉은 일하기 싫을 때 있나요? 저는 10년째 일하기 싫은데 이 정도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제 태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생각을 고쳐보려고 해요. 사는 게다 그런 거다. 행복은 네 안에 있다. 라고 T쪽으로 조언해 주세요. 전혀 T적이지 않은 문장인데요, 저거. 행복은 네 안에 있어. 굉장히 F적인 거 아닌가? 저는 일하기 싫을 때 너무 많고 대체로 하기 싫지 않나요? 원래 하기 싫은 일을 해서 벌이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쓰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죠. 그치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즐거울까 싶어요. 원래 일은 기본적으로 하기 싫은 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오랫동안 일로 하다 보면 하기 싫죠, 아라님. 정상이에요. 아라님은 매우.

로메오 정상입니다. 이하로님, 최근에 나왔던 노래 중에서 꽤 인상 깊었던 아티스트의 노래 신청해요. 건이라는 분의 어디라도 갈까라는 음악. 귀에 쏙쏙 들어오는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언젠가 별밤에도 나오길 바라는 마음까지 같이 담겨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건이님, 우리 예전에 샛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아주 신인 뮤지션들과 일주일 동안 특집했었거든요. 24년도 8월이었다고 하네요. 그때 나오셨던 뮤지션입니다. 박지윤님, 학원에 갇힌 재수생입니다. 이제 수능이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응원하고 지원해준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줄까 두려워요. 이나언니 응원해주세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방탄소년단의 고엽 신청합니다. 그거 절대 두려워 마세요. 가장 고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제일 속상하거나 가장 기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지윤님 뿐이에요. 그 누가 지윤님보다 힘들겠고 속상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 결과에 따라서 절대 다른 데를 너무 보지 마시고 지윤님이 아 지금 굉장히 좀 고단하고 쓸쓸하시죠. 재수를 하는 시간은 오죽도 그럴까 싶습니다. 50일 남은 발걸음 진짜 뚜벅뚜벅 하루하루짜리의 계획만 보면서 조금만 더 힘내서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들을게요. 건희의 어디라도 갈까, 방탄소년단의 고엽.

건희의 어디라도 갈까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고엽 듣고 왔는데요. 아까 교토여행하고 인천공항에서 집 가는 길이라고 사연 주신 이영경님이 사연 소개 감사해요.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집에 와서 라디오 다시 틀자마자 고엽이 흘러나오네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여행 마무리가 아주 훌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귀가 잘 하신 소식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착해서 바로 이어서 라디오 틀어주신 거 특별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푹 쉬셔야겠어요. 아무리 좋았던 여행도 여독이란 건 있더라고요. 조현영님, 별밤 성공한 번으로 함께했던 전 펜싱 국가대표 윤지수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해설위원으로 맹활약했는데요. 대회 전에 별밤에 한번 초대해서 펜싱 얘기도 듣고 홍보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야, 우리 윤지수 선수 진짜 제 발로 걸어온 우리 선수분.

저희 선수촌에서 이렇게 막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었던 좋은 성적 거둘 때마다 별밤에 와주셨었고요. 아시안게임 금메달 저 윤지수 선수가 들고 와주셔가지고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코로나로 미뤄져서 마음이 힘들다라는 사연 남겨주셨던 예.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어요. 초대석에서도 모셨었는데 이제 해설위원이 되어 계십니다. 엄다리님은 지금 남편이랑 살랑살랑 부는 창문바람 느끼며 고요히 별밤 듣고 있어요. 이불 빨래가 잘 돼요. 뽀송뽀송한 곳에 누워있으니 이 편안함도 감사하네요. 아, 그 새로 꺼낸 이불 위에 누웠을 때 행복감 아, 또 대체하기 힘들죠. 저도 어저께 드디어 여름 이불을 겨울 이불로 바꿨어요. 저는 뭐 이게 딱 시즌 두 개로만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불이 하계와 동계, 동계 이불로 바꿨는데 확실히 이불은 동계 이불이 제맛인 것 같아요. 폭신하니 6348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신청합니다. 이 약간 아련한 기분 노래 들으면서 함께 느껴볼까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

0: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9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부엉이들을 위한 하나의 또 이 내일의 비밀, 내일 별밤이 약간 시공간이 뒤틀릴 예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무슨 얘기지? 아무튼 미니창에서 다른 부엉이들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어제와 다른 느낌으로 우리끼리 노는 그 맛이 너무 있었어요. 지금 약간 차가워지는 가을밤이랑 어울리는 날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대화. 제 기분 탓은 아니겠죠? 끝곡 김미진님 신청곡이고요. Fly by Midnight의 No Choice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민원입니다. 제가 출연한 영화 인턴이 개봉했습니다.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무언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바라봐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어쩌면 그런 어른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영화가 조금은 지쳐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준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무슨 색깔이야? 나는 어떤 날씨 같아? 딱 한 단어로 답해줘. 요즘 AI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유행이래요. 근데 막상 한 단어짜리 답이 도착하면 100이면 100 다시 묻게 되죠. 왜? AI도 귀찮을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지 말든가. 근데 이게 우리의 진짜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걸 좋아할까? 왜 그 한마디에 유난히 오래 마음을 쓸까? 나조차도 여전히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왜?를 붙이다 보면 평소엔 그냥 지나쳤던 내 모습이 하나씩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한 단어로 나를 정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한 단어에서 또 다른 질문을 시작하려고.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0: 9월 29일 화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키키의 I Do Me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가든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와. 자, 우리 제로즈랑 꿀친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도 더운가요?
1: 네.
0: 아이고, 저녁은 뭐 드셨나요?
1: 안 먹었어요.
0: 안 먹었어요. 왜 다들 저녁을 굶고세요 맨날. 맛있는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랑 함께 재밌게 보내봐요. 자, 오늘은 요즘 SNS에 유행하는 AI에 묻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열어봤는데요. 여러분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 맹신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그 질문을 시작으로 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저는 AI에게 무슨 질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야 뭔가 목적이 생기고 해결해야 될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94일 챌린지를 제가 또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고 올해를 제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성님께서 AI한테 한 단어로 대답하기 저도 해봤는데 저도 똑같이 왜? 라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더 알 수 있고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텔디는 해본 적 있어요? 저는 AI 어플을 안 써가지고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유행이구나. 유행이면 저도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호님께서 나 내일 학교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오늘 텔디님한테 힘 받으러 가든까지 왔어요. 텔디님 발표 잘할 수 있게 힘 좀 주세요. 발표를 잘하려면 일단 자신감이 중요하죠. 가든 어디 계신가요? 어디? 아, 용기 있으시네요. 내일 발표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용기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준님께서 텔디 오늘 완전 최대생 느낌 나요. 훈남 재질로. 오늘 조금 훈남 재질을 노린 건 아니고요. 그냥 편한 후드 집업 하나 입고 왔는데 최대생 느낌이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8321님께서 텔디 앞에 놓인 선글라스는 텔디 건가요? 이게 사실 이 선글라스는요. 제가 아침에 안경을 안 쓰고 그냥 이거 쓰고서 출근을 했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방이 없어가지고. 네. 이유는 없고요. 9515님께서 텔디는 심심하면 뭐해요? 저는 제로베이스원이 빨리 컴백했으면 좋겠어요. 외로운 날들이 더 밝아질 것 같아서요. 저도 좀 빨리 컴백을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요. 저도 정말 하고 싶고요. 네, 정말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먼저 선물부터 챙겨가셔야죠. 잠시 후 업데이트 이어집니다. 오늘의 일상 공유 시각은요. 바로 저녁 8시! 8시에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알려주세요. 가든에 계신 분들은 가든이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소개 우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보라 챙겨봐 주시면서 너튜브 구독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YG플래닛 컴퍼니, 음주우엔 티맵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저녁 8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8시에 미리 녹화 방송을 진행을 했답니다. 아주 재밌게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3504님께서 전 8시에 친친 보러 가든 오려고 버스 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버스 타고 오면서 제로베이스원의 인블룸 들으니까 추억이 새록새록이었네요. 텔디도 기억나는 데뷔 초 추억이 있나요? 저는요 또 인블룸 들으니까 인블룸 음악 방송할 때 제가 인이어가 안 나와서 빼고서 그냥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제가 완전 도끼가 가득 차있던 정말 시절이었던 것 같아서 그때가 기억이 또 나네요. 7098님께서 아파트에 화요장 사는 날이라 8시에 시장 구경하고 왔어요. 붕어빵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올해 첫 붕어빵도 먹었답니다. 텔디는 팥붕파예요? 슈붕파예요? 저는 슈붕파입니다. 사실 가리진 않는데 전 그래도 부드러운 식감을 더 추구하는 쪽이기 때문이죠. 4413님께서 8시에는 퇴근하고 남편이 집에서 야구 응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구단이 오늘 경기를 이겨서 이제 내일만 이기면 가을 야구 확정이라는데 제발 내일도 이기면 좋겠어요. 텔디가 힘 좀 불어넣어주세요. 4413님께서 응원하시는 야구팀이 꼭 승리를 해서 가을 야구에서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석예린님께서 8시에 텔디 보려고 가든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루할 뻔했는데 옆에서 같이 대기하던 제로즈랑 친해졌어요. 친구까지 생기게 해주는 텔디 정말 고마워요. 오늘 친구와 함께 계신 석예린님 어디 계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계시네요. 멀리. 오늘 즐겁게 한번 보내봅시다. 9586님께서 테레씨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8시에 야근했어요. 유유. 이제 집에 가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하루의 마무리를 저희 친친과 텔디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야근 저녁시간 항상 책임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황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노래 업데이트 가볼까요? 오늘의 신곡입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멤버 타잔, 우찬, 베일리 씨가 작사에 참여한 곡인데요.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태도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약 9개월 만에 선보이는 올데이 프로젝트의 새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더 만나볼까요? 0662님께서 고등학생 딸아이 최애 아이돌이 재배원이라 재배원 일거수일투족 친친방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8시에는 퇴근하고 귀갓길에 차 안에서 재배원 음악을 들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감사드리고요. 아마 딸 아이께서 재배원을 좋아하시면서 어머님까지 같이 함께 제로즈가 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6498님께서 저는 집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콰삭 모땡킹의 크땡 진짬뽕을 먹었어요. 오, 맛잘알 텔디가 이 조합 어때 보이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서 텔디와 꿀치님들 야식으로 강추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와우, 미쳤는데? 인정드릴게요. 먹자랄 인정. 와, 거기다 이제 소스까지 2종으로 사진 떠요 여러분? 아, 미쳤죠 여러분? 와, 진짜 미쳤다. 나 처음 보는데 저도 한번 시간 날 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360님께서 8시에 슈게임 하고 있었어요. 텔디는 슈의 라면 가게 같은 슈게임 해본 적 있나요? 혹시 그게 뭔가요? 제가 모르는 게임이어가지고. 슈게임이 뭐예요? 밖에서 우가. 아, 나 이거 알아요. 이거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고,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라면 안 끓여봤습니다 여기.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해볼게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방으로 좀. 4576님께서 근데 진짜 제가 거짓말 안 치고 8시에 낮잠 잘 때 재배원 팬싸 가는 꿈 꿨어요. 테레랑 얘기도 했는데 팬싸에서도 친친 얘기를 했어요. 제 거 읽어달라고 했는데 현실에서 읽어주네요 라고. 그럼요, 읽어드려야죠. 얼마나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꿈까지 꾸시겠어요. 저희 열심히 해서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862님께서 8시에 동네 빵집에 신상 초코 추러스 먹고 있었어요. 텔디는 신상이 나오면 먹어보는 편인가요? 저는 신상이 나오면요, 일단 주변의 후기를 들어보고요, 너무 괜찮다 싶으면 함께 먹으러 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0169님께서 저 가든 왔어요. 테디, 저는 내일 1교시부터 수업 4개나 들어야 해서 오늘 가든 올까 말까 100번 고민하다가 8시에 가든 도착했어요. 힘듦은 내일의 저에게 미루고 왔어요. 내일의 저에게 화이팅 해주세요. 어디 계시나요? 0169님, 아이고, 맨 뒤에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내일에 0169님께 파이팅을 제가, 내일 조금 힘들겠지만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379님께서 8시 고깃집 알바하고 있었네요. 4시까지 직장 생활하고 투잡으로, 그래도 오늘은 1시간 빠른 퇴근으로 집 출발 전 라디오 들으며

문자 남깁니다. 화이팅 했답니다. 와, 이거 투잡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늘 8379님 곁에서 투잡 무슨 일을 하시든 제가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친친히 함께 할게요. 0962님께서 특성화고 조리과 다니는 고3입니다. 지금 실습 끝나서 집 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 끝나면 좋은 건 하굣길에 텔디 라디오 들을 수 있다는 것밖에 없잖아. 유유. 엉엉 보고 싶어요 텔디. 아이고 우리 고3 친구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많이 봐가지고 저 놀랐었는데 텔디가 늘 언제든 어디서든 하굣길에서든 늘 이렇게 많이 보여줄 테니까 늘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8147님께서 저는 저녁 8시에 학교에서 야자하다 친구들이랑 잠깐 쉬면서 운동장 빙글빙글 회전초밥하고 있었어요. 텔디 중간고사 화이팅이라고 크게 외쳐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8147님께 중간고사 화이팅! 외쳐드리고 운동장 근데 운동장을 왜 돌고 계셨나요? 저도 사실 여기가 약간 모르겠는데 운동장을 왜 들고 계셨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니님께서 텔디는 배달시켰을 때 리뷰 남기는 스타일인가요? 이거는요 제가 리뷰는 항상 남겼었는데 왜냐면 내가 배달을 시킬 때 리뷰에 뭘 주는 게 더 있잖아요. 그걸 체크를 했는데 리뷰를 안 남기면 뭔가 이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거기 가게 사장님께서 알 것 같았어요. 네, 거기 사장 아, 이 집도 리뷰 눌러놓고 안 시키네.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럴까봐 저는 리뷰를 항상 사진은 없더라도 별점 5개랑 멘트 짧게 정도 남깁니다. 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이 밤의 헤드라이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덕할 주인공은요. 바로 니쥬입니다. 잠시 후 등장할 멤버들에게 환영 인사와 질문 미리 많이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로제의 댄스 올 나이트, 몬스타엑스의 미들 오브 더 나이트.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최애까지 한 걸음, 무대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간다면 이분들을 좋아해보세요. 세상이 재밌어지는 입동유발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 모십니다. 당차게 돌아온 포도송이들, 니쥬 어서오세요.
1: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니니즈 안녕하세요. 니즈입니다.
0: 와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입덕 유발 초대석으로 마지막엔 저 텔디의 픽을 한번 모아 볼 건데요. 이럴 때 또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네. 본인 소개부터 한번 가 볼 건데요. 네. 리더이신 마코 씨부터 왼쪽으로 쭉 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저는 치킨을 사랑하는 마코

0: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저는 니즈의 미소가 많은 마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니즈 안에서도 제일 에너지가 넘치는 멤버인 것 같아요. 리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차 라떼가 된 아야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잘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니즈의 고양이 마이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엄청 기대하고 온 리마입니다.
3: 네.
5: 네, 안녕하세요. 니즈의 유일한 첫째 미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잘 부탁드립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니즈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니나입니다.
3: 네, 막내 니나 씨.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요즘 또 치킨 중에서 콰삭 못땡킹이 유명하대요.
0: 아, 진짜?
3: 네. 그러면은 마코 씨 혹시 드셔보셨어요?
0: 아니요, 저 허니콤보를 좋아해가지고.
3: 아.
0: 네. 그래서 저 진짜 항상 허니콤보만 시켜 먹어요.
3: 아, 치킨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아. 또 그게 유행이래요.
0: 아, 진짜요? 그럼 다음에 좀 먹어볼게요.
3: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 아, 다들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잘 부탁드립니다.
3: 환영 인사가 정말 많이 도착했는데요. 4300님께서 저 가든인데요. 니즈 1년 반 동안 기다렸어요. 니즈가 새벽을 달리는 속도로 니즈 만나러 왔어. 유유. 이번 활동 파이팅!
0: 파이팅!
3: 4300님 가든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시대요.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좋습니다. 8258님께서 니즈다 하트하트하트 공지 뜨고 나서부터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1년 반 만에 시작하는 한국 활동 첫 방송 스케줄인데 우리 니즈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또 컴백 후 첫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영광이고요. 재밌게 오늘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네.
3: 그러면은 이 아랫 문자를 한번 마야 씨께서 네. 읽어주시겠어요?
5: 네. 김현애님이 언니들 너무 예뻐요. 예쁘면 다 언니예요.
3: 예쁘면 다 언니다.
0: 그치였구나.
5: 예쁘면 다 언니예요.
4: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 언니 해야겠네요.
3: 평생 언니 하신다고 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네. 그러면 또 자 계속해서 니즈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또 위주 1일 차인 저를 위한 멤버 입덕 가이드 제보 부탁드리고요. 어디로 보낼까요? 니나 씨.
4: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와우. 발음 정말 좋으신데요.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문자 기다리면서 신곡에 먼저 빠져보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니즈가 1년 6개월 만에 첫 한국 미니 앨범 Sour Grapes를 발매했습니다.
0: 뮤직 대단하네요.
5: 대단합니다.
3: 네, 또 일본에서 돔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랜만에 한국 컴백을 하시는 건데 또 소감이 어떠신가요, 리쿠 씨?
5: 네, 저희도 계속 한국 컴백을 빨리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위주 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앞으로 활동도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좋습니다.
5: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주.
3: 행복한 한국 활동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마코 씨
0: 네.
3: 이번 앨범 또 먼저 어떤 앨범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번 앨범은 저희가 1년 6개월 만에 낸 그 앨범인 만큼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했는데
3: 네.
0: 그 각 곳마다씩 그 하나의 동화를 보는 듯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지 그 펼쳐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새로운 니즈를 맛볼 수 있는 앨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아, 좋습니다.
0: 네.
3: 그럼 또 한국의 첫 미니 앨범이잖아요. 그 준비하면서 더 욕심난 부분도 있었나요, 마야 씨?

0: 네, 뭔가 이렇게 처음으로 미니 앨범 내는 거라서 약간 좀 새로운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도 뭔가 열심히 각자도 준비도 하고 단체로도 좀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신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것
1: 아, 좋습니다. 새로운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0: 같아요. 네.
1: 타이틀곡 제목도 Sour Grapes죠.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마유카 씨?
2: 네. 이 곡은 그 이솝우화 여우와 심포도를 2주 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곡인데요.
1: 네.
2: 그 안무도 이렇게 포도알을 이렇게 잡는 안무도 있고 뭔가 귀여운 힘이 있는 안무여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따라하기 좋은 포인트 안무도 있고요. 이 곡을 또 처음 들었을 때 이건 지금까지의 니즈랑 다르다 싶었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리마 씨?
3: 네, 처음 들었을 때 약간 비트가 독특해가지고 좀 많이 놀랐어요.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그 반복되는 그런 사운드가 많아서 중독성 있는 노래여서 아, 이거는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춤도 그렇고 노래도 많이 연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 좋습니다.
3: 네.
1: 퍼포먼스와 노래에 다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솝우화를 컨셉으로 하기도 했고, 확실히 전에 발표했던 곡보다 강한 분위기가 또 풍기는데, 처음 컨셉을 들었을 때 가장 신이 났던 멤버는 누구였나요?
4: 신났던?
2: 근데 신났던 것보다 약간 안무 연습하면서 와, 이 멤버는 진짜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마야 언니였던 것 같아요.
3: 저도 마야.
2: 2절 사비를 담당하고
1: 와우.
2: 계시는데
4: 괜찮아요.
2: 뭐 어떤 노래보다 이번 노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마야 씨가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가 있군요. 그럼 마야 씨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0: 저는 멤버들 근데 다잘 어울리는데 약간 지금까지 많이 귀여워했던 미희가 뭔가 이런 팍스 안무를 하니까 너무 반전 매력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미희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운 매력이 많이 있어요.
1: 미희 씨의 반전 매력도 기대해 주세요. 나 이번에 컴백을 위해 또 이런 노력까지 했다. 미희 씨 어떤가요?
3: 저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귀엽고 밝은 노래를 뭔가 저한테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 해왔는데 이렇게 뭔가 멋있는 곡이 오니까 너무 아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 마야나 멤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되게 많이 공부했던 것 같고 안무도 너무 빡세서 너무 한국 추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다 같이 너무 파이팅해서 열심히 했던 것
1: 아, 다 같이 보여준 모습,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멤버 있을까요? 컴백을 위해 이런 노력까지 해보았다.
4: 근데 저는 빨간 머리를 이번에 해가지고
1: 네.
4: 뭔가 맨날 빨간 샴푸를 많이 하고 있어요.
0: 맞아.
1: 또
0: 그것도
1: 이게
0: 중요하지.
1: 빨간 샴푸가 있군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약간 물만 닿아도 물이 안 빠지나요? 약간 원래 빨강색이 잘 빠지잖아요.
4: 잘
1: 그래서
4: 빠져서 그 빨간 샴푸를 했을 때
1: 네.
4: 그 네일이
1: 아,
4: 빨간색으로
2: 손톱이.
4: 돼버려서
2: 손톱이
4: 그래서
1: 손톱이.
4: 그게 조금 고민이에요.
0: 그치.
1: 좋습니다. 셀프 약간 매니큐어가 되었는데 그럼 이 노래의 킬링 파트도 한번 짚어볼까요, 니나 씨?
2: 네, 좋아요. 어디가 좋을까?
0: 항상 말하는
2: 항상
0: 거 해도 되지 않아?
2: 될 거야.
0: 이거 항상 니나가 말하잖아.
2: Looking fresh. Take whatever I want. 다내 맘대로 독서는 마실 걸래. Sour grapes.
1: 와우. 정말 즉흥으로 하시는데 음색이 정말 좋으신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조금 지금 너무 떨렸어요.
3: 잘했어요.
0: 괜찮았지.
1: 이 자리가 노래하기 쉽지 않은 자리예요. 원래 니나 씨의 파트인가요?
2: 네, 제 파트인데 제가 킬링 파트 그런 걸한 번도 담당한 적이 없어서.

0: 제 파트 아닐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들이 그렇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1: 여기 표정이 대박이에요. 니나 표정.
0: 감사합니다. 네.
2: 표정과 파트 음색 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또 퍼포먼스도 전보다 많이 파워풀해졌는데 아야카 씨는 처음 안무를 연습할 때 또 근육통까지 왔었다고요?
3: 네, 저만 말고 다 그랬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무산소랑 유산소가 같이 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네 익숙하지 어려웠던 것 같아요.
2: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제일 힘든 동작을 뽑아볼 수가 있나요?
4: 와,
5: 뭐지?
4: 정말 힘든지 모르겠어.
5: 근육통이 온몸 다
3: 맞아.
5: 숨을 못 쉬어.
2: 숨을 못 쉬는
3: 어디지?
1: 근데
5: 어디?
4: 어디?
5: 여기 아니야?
4: 아 진짜? 아,
5: 근데 좀 어지러워지네 여기가.
0: 난 여기 목이 좀 아파요.
2: 아 목이 아파요.
0: 완전
2: 아 이게 너무 많아서 멤버별로 생각하는 파트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적응하셨죠?
5: 아직 퍼포먼스 영상 같은 것도 좀 찍긴 했는데 네. 그런 것도 매번 찍잖아요. 그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찍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연습하다가 조금씩 좀 체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2: 체력까지 키우면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런 포인트 안무를 한번 앉아서 살짝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0: 좋아요.
2: 이 동작이 약간 어떤 표현인가요?
5: 이게 그 일단 포도를 잡고, 잡고 근데 지금까지 좀 안 해봤던 좀 엄청 파워풀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네. 머리도 엄청 많이 흔들리고
2: 머리를 흔들면서
5: 네, 좀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2: 알겠어요. 너무 약간 중독성 있는 파트일 것 같은데 자 그럼 곳곳에 포도가 숨어있는 이 노래 오늘 또 친친해서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6: 오!
2: 대박이죠. 자 멤버분들 네. 괜찮으신가요?
1: 네, 네. 완전 괜찮아요. 네.
2: 그럼 다들 라이브 자리로 긴장이 좀 되시겠지만
6: 오늘 처음이에요.
5: 처음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2: 네, 멋있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 네,
1: 긴장돼.
2: 자 저희는 그럼 라이브 듣고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친친 가족들은 라이브 들으면서 노래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귤망고 딸기님께서 공주들 다 너무 예뻐서 화면에 잡힐 때마다 그냥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옴 이라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신님께서 우리 아기들 진짜 너무 귀여워 죽겠어.
5: 아기들,
2: 아까 언니였는데 이번에 아기들이네요.
1: 네. 우리 얘기하는 거야?
2: 자, 그러면은 멤버들 이제 준비되셨나요?
6: 네.
2: 좋습니다. 그럼 라이브 하기 전에 다 같이 외치는 화이팅 구호가 있으신가요?
6: 아, 있어요.
1: 있어요.
2: 그럼 외치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6: 네.
1: 그럼 할게.
6: We need you,
5: running.
6: 뭐요?
5: 뭐요? 항상 하잖아.
6: 아니야.
5: 미안해, 나 전에 했던 거 했어.
6: 아니, 다시 해도 될까요?
2: 네, 좋아요. 한 번 더.
6: 네. We need you, running.
2: 아, 좋습니다. 니즈의 라이브입니다. Sour Grapes.

0: Sour Grapes.
1: 감사합니다. 와우.
2: DJ의 Sour Grapes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멤버분들은 이제 다시 토크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정말 통통 튀는 중독적인 비트와 매력적인 진행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상큼한 포도가 생각나는 곡인 것 같습니다. 5372님께서 니즈 진짜 입덕해야겠어요. 유유. 이쁘고 노래도 잘해. 아니 진짜 완벽하다라고. 아 정말 노래가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아주 중독적이에요.
3: 감사합니다.
2: 아, 네. 아 김혜영님께서 목소리가 솜사탕 같아요. 폭신폭신 달콤해요.
3: 감사합니다.
2: 노래와 어울리는 보이스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아랫 문자는 리쿠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 이거 일본어로도 말해도 돼요?
2: 네.
3: 아, 언제도 즈레가 나요, 네. 음정이랑 그 차이 없다 그렇게.
2: 혹시 무슨 뜻일까요?
3: 음정이랑 차이가 없다.
2: 아, 음정이 완벽하다.
3: 네, 완벽하다는 거니까.
2: 좋습니다. 신곡 관련 질문들도 정말 많은데 하나씩 한번 만나볼게요.
3: 네. 네.
2: 파루님께서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무엇인가요? 모든 곡이 저마다의 개성이 있어 정말 멋지지만 저는 4번 트랙의 새벽을 달려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번 앨범의 최애곡 그리고 그 곡의 한 소절도 가능할까요? 라고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3: 한 소절 불러드리면
1: 왜?
2: 가자.
3: 어디지?
4: 좋아하는 파트.
3: 어디지? 저는 일단 제 곡은 저도 새벽을 달려입니다. 어디가 좋지?
1: 리크의 삽이 좋아. 난 리크 삽이 좋아.
3: 어디? 깨어나 절 어둠을 깨워 소름이 저어른 헐 여기.
2: 와.
3: 여기가.
2: 앉아서 높은 음을 되게 편하게 쓰시네요.
3: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높아요.
2: 맞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저건 어떻게 읽는 거지? 케켄님께서 니즈 지구 반대편인 이곳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새 앨범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앨범 준비 과정에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많이 웃으셨나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응원해요. 더 멀리에서도 이렇게 앨범 준비 과정 모든 걸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그럼 여러분의 질문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미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근데 아까 라틴 아메리카에서 문자 주신 위주 분께서 가장 즐거웠던 일을 물어봐 주셨었어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멤버분들께서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3: 그는 뮤비 촬영 아니에요?
2: 뮤직비디오.
3: 처음으로 타이베이에 가가지고 네.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는데 네. 약간 여행 같은 기분이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4: 맞아요.
2: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그 안에서
3: 뭐가 있을까요?
4: 샤오롱볼 4일 동안 갔었는데 4일 내내 샤오롱볼 먹었어요.
3: 그리고 볶음밥.
4: 볶음밥
3: 엄청 맛있었어요.
4: 돌아갔어요.
2: 먹는 걸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5: 네, 진짜 계속 먹고 있어요.
4: 맞아요.
2: 음식의 진심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 미희 씨는 네. 이번 뮤비 촬영에서 처음으로 망고를 먹어봤다고요?
4: 네. 제가 원래 망고를 안 먹었었어요. 뭔가 좀 좋아하지 않아서 네. 안 먹었다가 타이베이는 되게 망고가 유명하다고 들어서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망고를 좋아하게 되어서 망고 빈스를 이번 여름에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2: 망고에 입덕하셨습니다.
4: 네, 맛있었어요.
2: 네,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요즘 또 새롭게 도전한 음식이 있으신가요?
6: 새롭게 도전한 음식?
2: 뭐 한식도 괜찮고요. 어떤 음식이든 괜찮습니다. 네.
3: 이름이 뭐였지? 떡볶이랑 같이 먹는 건데. 맞아.
2: 떡볶이랑.
7: 순대.
3: 순대. 저랑 리코 언니가
7: 순대.
3: 이것도 또 뮤비 촬영에 나왔었던
5: 맞아.
3: 같은데.
5: 아, 그래요? 촬영 때.
3: 맞아요. 저희가 순대가 나왔는데 네.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5: 그래서. 그거는 미키 해피.
3: 맞아요. 다른 뮤비인데.
5: 다른 뮤비인데. 죄송하지만 다른 뮤비 때 먹었는데 순대 좀 도전하는 게 좀 무서워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3: 뭐지 소금이랑 그
2: 소금이랑
3: 된장
2: 아니 쌈장 같은
3: 쌈장,
2: 거
3: 쌈장이랑 찍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5: 소금 진짜 짱.
2: 와 그러면 뭐 그 허파 간 내장 이런 것도 있는데 먹어요?
3: 그거는 아직
2: 그건 조금 아니
6: 오히려 저는 곱창을 좋아해요.
2: 곱창을 좋아하세요?
6: 진짜요?
5: 그래서 가끔 닭
3: 도전해야겠다.
4: 곱창 대창이 들어가 있는 뭔가 닭볶음탕
2: 그런 거
4: 그런 거 시켜 먹어요.
2: 아니 네 마코 씨는 내장을 그럼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시고요. 네. 근데 먹는 얘기할 때 전원 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3: 니즈라면 먹는
4: 음식 좋아해요.
2: 네 여러분 니즈 분들께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방님께서 이번 타이틀곡이랑 평소 성격이 가장 비슷한 멤버는 누구인가요?
5: 타이틀 서그랩스랑
2: 네.
3: 어떤 성격이야? 서그랩스 같은 성격은
5: 어떤 걸까? 모르겠네.
3: 어렵다. 약간 좀 신
4: 사월한 성격?
6: 상큼한 느낌이에요?
2: 네 상큼한 느낌?
3: 좀 먹어보고 싶은 느낌?
8: 무서운 걸 안 무서워하는
5: 겁이 없는 사람.
6: 그거는 미희.
4: 그거는 저.
5: 근데 홀로 안 하면 되죠.
6: 아니면 도전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
2: 도전 좋아하시는 분.
4: 나 도전은 안
8: 해.
4: 안전적인 사람이야.
5: 마코언니인 것 같아.
2: 도전을 좋아하시는
3: 분.
2: 그러면은 반대로 또 안전주의이신 멤버는 누구신가요?
5: 안전주의.
6: 마이크
8: 진짜 싫어요.
2: 마요카 씨가 네.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4: 네, 저 안전.
6: 먹는 것도 다시 먹는 얘기인데.
3: 맞다, 맞다.
2: 좋아요, 좋아요.
8: 거치면 진짜 뭐 6개월 동안 계속 커트 음식을 먹어요.
2: 진짜요?
8: 네.
2: 와, 그
5: 또 음식
2: 그 음식이 질리실 때까지 드시고 다시는 안 찾으시는군요.
8: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네. 살국수 이제 안 먹는 거죠.
3: 맞아요. 살국수에 조금 전에 진짜 빠져 있었는데. 네.

0: 요즘엔 마라탕이 너무 빠져서
1: 마라탕 뭐 네, 피할 수 없는 음식이죠. 네. 아 좋습니다. 배가 고파지는 저녁인데요. 자, 오늘의 헤드라이너 니즈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니즈의 새벽을 달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니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3865님께서 니즈분들 꺄륵꺄륵 너무 귀엽고 여고에 와 있는 것 같은데 테일디는 교생 선생님 같으세요. 오늘 처음 온 교생 선생님 같네요.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코이미희님께서 먹는 얘기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신곡 관련 영상에 포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포도를 정말 많이 먹었나요?
2: 많이 먹었어요.
3: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4: 평생 포도 먹을만한 평생에 먹을만한 네. 포도를 다 먹은 거 같아요.
1: 당분간 포도는 안 찾겠네요.
4: 네. 네. 오히려 피하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2: 아니 앞으로 먹어야지 많이.

0: 다 그랬어만.
1: 그러면은 청포도인가요? 아니면 샤인머스켓인가요?
2: 둘다 먹었어요.
3: 그냥 포도도 먹었고 그냥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먹었어요.
0: 맞아 맞아.
4: 포도 맛 디저트도 먹고
3: 주스도 마시고
1: 포도 종합 세트를 다 드셨네요. 네. 와, 저는 그렇게 못 먹을 것 같은데. 시이카님께서 컴백 축하해요. 혹시 안무 연습하면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무대에서 서로 장난스럽게 터치하거나 눈을 마주치면서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좋아요. 연습하면서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가 있나요?
5: 웃긴 에피소드 있나?
2: 웃긴 에피소드
0: 여기? 여기 사사자자자 할 때 눈을 3번? 3번!
1: 3번
0: 감는데 그때 내가 몇 번 감았는지 진짜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몇 번 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보면서 연습했던 게 저는 웃겼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3번 말고 막 4번 5번
0: 아,
1: 하는
0: 맞아요.
4: 한 10번이에요.
1: 아 10번이에요?
0: 하는 친구도 있었고
4: 그 친구도 아니잖아.
0: 좀 어려운 포인트.
1: 어렵긴 하겠다. 눈으로 안무하는 거 쉽지 않죠.
2: 네. 3번.
1: 아 그럼 또 연습 끝나면 가장 먼저 쉬거나 누워 있는 멤버는 누군가요?
2: 근데 뭔가 리마랑 니나가 좀 누워 있는
4: 나?
2: 모습을 좀
3: 누워 있는 건
2: 누워 있는 리마.
0: 리마. 네.
2: 아, 리마 연습실에.
3: 연습실에.
1: 연습실에 리마.
3: 쉬고 있는 거는
4: 집 다 바로 퇴근하는 친구는
3: 미치게. 저는 퇴근은 바로 하진 않아요.
1: 네. 고자질 하시는 건가요?
5: 한국어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빠떼예요.
1: 빨리 퇴근하는 거.
0: 네. 빠떼.
5: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0: 다 좋아할 것 같아요.
1: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8167님께서 안녕하세요. 한국 위주입니다. 위주 된 후로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저에게 일본어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요.
0: 우와.
3: できる。
0: やってみて.
3: 파이팅.
1: 와, 한국에서 이렇게 네. 위주가 되셔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으로 일본어까지 공부하고 계신.
0: 네. 감사해요.
1: 8167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일본어 쉽지 않은데.
1: 자, 오늘의 주인공 니즈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잠깐 노래 듣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니즈의 Fatal Song.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니즈의 페탈 송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9031님께서 니즈 소녀들 차에 햇빛 받으면 까딱이는 귀여운 인형 같아요. 너무 귀엽고 매력 있네요. 니즈 소녀들한테 입덕. 와~ 새로운 위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입덕 유발 초대석답게 지금부터는 선배 위주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와 입덕 가이드 살펴보고 가보겠습니다. 직접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요? 리쿠 씨가 한번.
4: 아, 제가 읽어요? 네. 니즈에는 신기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건 리쿠 짱이에요. 뭐냐면요? 뭐냐면 까마귀 담당입니다.
3: 까마귀 담당이요?
4: 아, 제가 그거 읽은 것도 까마귀.
3: 성대모사를 하시는 건가요?
4: 뭔가 제가 웃음 소리가 까마귀랑 닮았다고. 아~ 저는 원래는 데뷔 첫 때는 다람쥐였어요.
3: 아, 다람쥐에서 까마귀로.
4: 네, 다람쥐였는데 언젠가 뭔가 까마귀로 바뀌었나 봐요. 아~ 그래서 좀 네.
3: 다람쥐를 닮으셨는데 네. 이제 까마귀로 진화를 하셨네요. 네.
4: 맞아요. 아, 그건 완전 웃을 때 나오는 소리라 좀 따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3: 아, 따라할 수 없는.
4: 네.
3: 아, 그럼 성대모사가 아니고 웃음소리였던 걸로.
4: 아, 맞아요, 맞아요.
3: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리마 씨.
5: 네.
3: 한번 읽어주세요.
5: 아, 네. 리마 씨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통 어플의 여신. 감수성이 풍부함. 우는 얼굴도 매력적임. 라이브 하면 멋져짐. 그리고 항상 배가 고파.
4: 아, 맞네. 맞네. 잘 아네.
5: 네, 잘 아시네요.
3: 마지막에 강력한데요. 네. 항상 배가 고픕니다.
5: 맞아요.
3: 네, 오늘 토크도 해보니까 항상 네. 배가 고프신 것 같아요.
5: 계속 그 소통 어플에서도 네. 계속 배가 고프다고 매일매일 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신 맞아. 것 같은데.
3: 아, 맨날 네. 배고프다고.
5: 네, 배고파요 지금도.
3: 아, 그럼 지금도요?
5: 네.
3: 아, 멤버분들 중에서 그럼 좀 더 맛잘알이신 편인가요?
5: 맛잘알은 아닌 것 같아요.
3: 아, 아니에요?
5: 네, 저는 그냥 라면을 계속 먹어요. 네,
6: 면을 좋아해요.
3: 아, 라면 깨 네. 먹는 거 좋아하시나?
7: 컵라면을 진짜 많이 먹어요.
5: 맞아요. 아, 그래서 어디 안 나가요.
3: 아, 어디 네. 안 나가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또 맛잘알인 멤버 있으신가요?
4: 아야카인가? 아야카인가? 아,
3: 맛잘알 멤버요?
8: 그런 거 같아요.
3: 아, 그런 거 같아요?
8: 나중, 유행하는 음식 가게 가는 게 좋아해서 아, 카페나 그런 거?
3: 요즘 유행하는 거 제가 잘 모르는데 하나만 알려줄 수 있나요?
8: 그냥 저도 모르겠지만 네. 일본에서 제가 찾는 거는 뭔가 말차

0: 빈수?
1: 말차 빈수.
0: 빈수 갔는데 괜찮았어요.
1: 아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2: 괜찮아.
1: 또 가면 말차 빈수 한번 도전해 보도록 네.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미희 씨가 한번 네.
3: 열심히. 죄송해요. 저 눈이 안 좋아가지고.
0: 감사합니다.
3: 미희는 한번 좋아하는 게 생기면 관련된 것들을 정말 많이 모으는 수집가예요. 그래서 미희가 좋아하는 게 생겼다고 하면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이 모으게 될까 하고 생각하게 돼요.
1: 아니 수집가시군요.
3: 네.
1: 뭘 뭐까지 어떻게 모아 보셨나요?
3: 요즘은 가짜가짜에 빠져가지고
1: 가짜.
3: 그거를 엄청 열심히 돌렸다가 네. 그 전에는 스티커북 같은 게 일본에서 완전 유행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네. 스티커를 완전 많이 모았다가 모였다가 뭐 립스틱에 빠져서 립이 엄청 많이 샀다가 뭐 앞머리핀에 빠져서 앞머리핀 많이 모으거나
2: 계속 나오네.
4: 오타쿠.
3: 네. 오타쿠.
1: 그러면 한 물건이 막 여러 개가 있겠네요.
3: 네. 그래서 근데 질리는 게 너무 빨라요.
0: 맞아.
3: 진짜 빨리 질려서 네. 모았다가 아 질려서 아 이거 어떡하냐 이런 게 진짜 많아서 고민이에요.
1: 아 그럼 아직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도?
3: 네.
1: 아, 그래도 그렇게 모아두다 보면 네. 나중에 또 내가 이렇게 모았구나 하고
3: 맞아요.
1: 뭔가
3: 언젠가 경험... 비싸게 팔릴 수도 있으니까.
1: 아 리셀. 아,
2: 그런 미래를 보고 있구나. 아,
1: 수집가시군요. 굉장한 수집가셨습니다. 아 그럼 혹시 또 새롭게 그럼 모아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3: 근데 요즘은 진짜 돈이 아까운 게 느껴져서 참 자기도
2: 무슨 소리 들려요? 이제 모든
0: 무슨 소리 컸어?
3: 점점 제 성격을 알고 알았어요. 제 스스로 빨리 지르는구나 해서 좀 지금은 돈을 아끼고 있어요. 열심히.
1: 좋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게 생기시면 그때 네. 또 수집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다음은 아야카님께서
5: 네. 아야카는 니즈의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작권을 보면 늘 신박한 아이디어 제안을 하곤 하는데요. 한국 컴백엔 이런 홍보가 타기지 하는 아야카 본인의 홍보 아이디어를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 포도주스 가게를 다 같이 해서 뭔가 위즈 분들이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요.
0: 오, 서로 좋은데?
1: 이게 이렇게 빠르게 계획이 되는군요.
0: 대박이다. 와우.
1: 진짜 아이디어 뱅크시네요. 그럼 평소에 좀 다양한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5: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털털한. 기발한 것보다 털털한 게
2: 아니에요. 정리하는 게 잘해요.
1: 아 정리하는 거요.
2: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 뱅크가 이제 다 정리해서 하니까.
1: 아 그럼 멤버분들께서도 인정하시는 아이디어 뱅크다.
0: 네. 아. 완전 인정.
1: 좋습니다.
0: 인정.
1: 우와. 그러면은 이제 마야 씨 한번 네. 읽어주세요.
6: 네. 마야는 그림 동화책을 출판한 작가님입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또한 요리에 달리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그룹에서 스포 신곡 스포일러 담당입니다. 그 본인만의 손을 높지 않고 스포하는 비결을 뭔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물어봐 주세요.
1: 고생하셨어요.
0: 어렵지.
1: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동화책 또 네. 요리 얘기가 나왔는데.
6: 네.
1: 오.
0: 귀여워요.
2: 맞아요.
0: 귀여워.
2: 이거 읽다가 울었어.
0: 잘 그렸어.
1: 아 되게 귀여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군요.
5: 감사합니다.
1: 손재주가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5: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손에서 뭔가 만드는 거나 그림 그리는 거나 그런 거를 좋아해서 네, 자주 하는데요.
1: 그럼 멤버분들께도 뭔가 요리 같은 거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5: 진짜
0: 많이 있어요.
1: 아, 진짜 맛있어요?
5: 진짜 맛있어요.
7: 그 냉장고에 남은 재료 있으면 네. 뭔가 우리가 먹고 싶은 걸 그거 남은 걸로

0: 만들거나 그렇게 해줘요.
1: 우와 요리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와 주특기 요리가 있나요 그럼?
2: 주특기 오므라이스 먹고 싶어.
3: 오므라이스
0: 소금빵도 맛있어요. 소금빵.
1: 아, 빵도 하시고 네.
2: 계란말이.
1: 와,
2: 계란말이
3: 진짜, 진짜 맛있어요.
1: 야, 진짜 요리를 잘하나 봅니다. 멤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희도 요리 잘하는 멤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나만의 스포 철학도 있으신가 봐요.
2: 스포는 네. 제가 뭔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나와버려가지고 약간 이거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그거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가끔
3: 항상 여기까지 오는 거지?
2: 맞아, 맞아.
3: 여기까지 오다가
2: 근데 위즈 눈앞에 위즈가 있으면 아 이거 이 정도 말해도 되지 하고 아, 그래? 조금 말해버려요.
1: 그럼 그게 멤버들의 동의가 있었나요?
2: 멤버들 동의는
4: 아니요.
1: 아, 약간 듣고 당황하는데. 네,
3: 아, 또 마야가 말했지. 맞아, 뭐.
5: 근데 하면 좋아요.
3: 맞아,
5: 근데
3: 맞아.
5: 재밌지.
3: 근데 좋아.
2: 요즘은 좀 회사 분들 눈을 눈치 보면서 좀 조금씩
1: 맞아요.
2: 네
1: 눈치를 항상 봐야 합니다.
2: 맞아요. 맞아. 조금씩.
1: 야 그러면 이제 마유카님
6: 네
1: 읽어주세요.
6: 마유카는 정말 섬세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계절의 변화를 냄새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2: 왜 웃어?
6: 일상의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는 섬세한 감성 매력적이에요. 적이래요.
1: 와 그럼
2: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 어려운
3: 이거 다른 사람 아니야?
2: 아니야
5: 그럴 수도 있지.
1: 와 근데 계절의 변화를 냄새로 느낀다는 네. 왜 멤버들 웃음이 터지셨는지 궁금한데요?
6: 아니 제가 그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앱으로 네.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 약간 지금 여름 냄새 난다 이런 아~ 식으로 막 그때 뭔가 그때 느꼈어요.
3: 진짜
6: 진짜 느꼈어.
3: 아 그래?
6: 진짜
3: 아~
6: 느꼈어.
3: 어떤 게 느꼈어?
6: 뭔가 내가 초등학생 때 그 아침에 뭔가 밖에 있을 때 냄새였어. 아~ 근데
3: 제가
6: 제가 좀 멤버 중으로 아마 감성적인 멤버가 아닌가 봐요.
3: 아, 그래도 뭔가 여행 가면 네. 그 풍경이나 그런 걸 많이 사진 찍어요.
1: 아 진짜요? 진짜.
3: 아 맞아요. 맞아요.
2: 사진.
3: 아.
2: 네.
3: 마이카만의 감성이 있는 거예요.
2: 아 기록으로
3: 많이
2: 감하는 것 같아. 네.
5: 그게 너무 좋은 성격.
3: 맞아요.
5: 은근히 조용하게 그 감성이 네. 취하고 있어.
3: 네.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네. 마이카만의 감성.
5: 저만의 감성.
1: 아 되게 감성이 넘치시는데. 그럼 가을에는 꼭 이런 거를 꼭 해야 한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6: 근데 아무래도 가을에 좀 맛있는 음식이 맞아. 많아서
1: 네.
6: 저 왜 웃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아
3: 그거 관계 있어?
2: 그냥 1년 내내 먹고 싶다.
3: 그게 마이크가 먹고 싶어서 말하는 거 아니야?
5: 그 어차피 마라탕을 먹을 거잖아.
1: 멤버들 중에 가장 웃기신 멤버시죠?
2: 네네.
3: 앞에 나가는 웃김보다는 좀 살짝 뭔가 마유카만의 웃김이
1: 그러니까요.
3: 있고
1: 아, 네.
3: 저희만의 알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5: 맞아요. 다른 사람이 이래도 안 웃겨요. 마유카가 이래서 웃긴 거예요.
2: 맞아요.
5: 얘기하면 다 웃어.
1: 진짜 아까 음식 얘기할 때보다 더 텐션이 올라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니나 씨 한번 읽어주세요.
6: 네. 니나는 한국어, 일본어 둘 다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한국어의 발음은 거의 원어민 수준인데요. 니나만의 외국어 공부 비결이 뭔지 궁금해요. 그리고 외국어 공부하며 기억나는 특별한 에피소드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2: 저도 궁금해요.
3: 저도 맞아요. 궁금해요. 진짜 잘해요.
1: 그러면 지금 영어, 네. 일본어, 또 네. 한국어 이렇게 3개 국어 하시는 건가요?
6: 맞아요.
1: 와, 근데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네.
1: 어떻게 공부했나?
2: 아, 공부 비결이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공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네. 그래서 공부를 약간 이렇게 필기 쓰고 그런 건 해본 적이 없고 제대로. 그 해미 스태프분들이나 주변의 네. 한국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2: 와, 실제로 대화를
0: 뭐 어떤 언어도 얘기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언어를 하시는 분들 찾아서 그냥 자기부터 이제 말 걸고 이제 안녕하세요 해서 몰라도 물어보고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2: 와, 여러분 외국어 공부할 때 스피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특별한 에피소드나 최근에 또 뭔가 빠르게 배운 한국어.
0: 빠르게 배운 한국어.
2: 유행어도 괜찮고요.
0: 유행어는 야리랑.
3: 나도 몰라.
2: 아,
3: 이거.
2: 야르
3: 아무도 몰라.
0: 야르 약간 기분 좋을 때 쓰잖아. 야르 근데 이제 헤메 언니가 야르롱이 더 귀엽다고 해.
2: 아, 야르롱.
0: 아니에요?
3: 맞나? 야르롱.
0: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3: 야르롱. 네.
0: 야르롱.
2: 야르롱.
0: 야르롱.
2: 야르롱.
0: 그리고 아침에 우회전 좌회전 배웠어요.
2: 아, 우회전 좌회전.
0: 택시 타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난 얘기하다가 알려주셨어요.
2: 아, 알려주셨습니다.
1: 그거는 오늘? 지금 배웠구나.
0: 아니, 난 일본어도 몰라.
3: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몰라.
4: 근데 나도 우회전 좌회전 모르겠어.
0: 그리고 좌회전이
3: 우회전 좌회전이야.
4: 우회전 좌회전.
3: 와세트?
2: 와세트? 근데 그러면 아 그래도 듣는 대로 바로바로 또 외우시네요. 그러면.
0: 네.
2: 아 그러면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코 씨 한번 읽어주세요.
5: 네. 니즈의 기둔 멤버들은 잘 돌봐주고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매일 스태프분들에게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말하는 제강 리더 마코를 소개합니다. 연습생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기록하는 100권이 넘는 투두리스트와 일기를 쓰는 성실함과 겸손함의 아이콘 마코에게 매일 입덕하고 있어요.
2: 와,
5: 감사합니다.
2: 진짜 대단하신 게 이게 그 투두리스트를 네. 매일 쓰고 계시잖아요.
5: 네.
2: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나요?
5: 네. 그 어제 저희가 컴백했는데 네. 어제 딱 142권
2: 와.
5: 돌입했어요.
3: 와.
5: 네.
3: 진짜 사진 봤어요.
5: 네.
2: 진짜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네.
5: 집에 이렇게 입다만 뭔가 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쌓여 있어요.
2: 와 이게 네. 또 나중에 또 네.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나를.
5: 네 맞아요 맞아요.
2: 좋은 것 같습니다.
5: 네.
2: 그럼 또 주로 그 안에는 네. 내가 뭐 했다보다 또 네. 다른 거 어떤 게 써져 있나요?
5: 일단 그 오늘에 뭐 할지 일단 일어나서 그냥 시간을 적어서 시간하고 네. 그 뭐 몇 시에 뭐 어떤 스케줄이 있거나 적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스케줄 해내는지
3: 네. 시간도 적어요.
5: 응, 시간도 적어. 시간도 적고. 네,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 그런 말은 와. 좀 매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2: 와, 저는 네. 그 MBTI J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데요.
3: 완전 100% J예요.
1: 슈퍼 J.
3: 네.
2: 와, 이건 맞아요.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근데 또 멋진 리더지만 가끔 반전 매력으로 마커 씨도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멤버분들께서 또 그럴 때가 있으신가요?
0: 완전 엉뚱한 매력이 넘쳐요 언니.
2: 어떤 매력일까요?
0: 약간 뭐라고 하지? 어떤 엉뚱한 매력이 좀 많고 이렇게 좀 뭔가 리더여서 좀 제대로 하는 면도 있는데 진짜 성격은 좀 약간
3: 막내.
4: 막내. 마코 언니가 생각보다 그 뭐지? 이지라레를 뭐라고 해야 하나요?
0: 근데 뭔가 놀리는 게 재밌어요.
4: 놀리는 좋아해요.
3: 아 맞아요.
5: 근데 제가 뭔가 재미가 있어요. 이끌어내는 리더보다는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저 집에서는 막내여가지고 그래서 더 오히려 뭔가 멤버들에게 뭔가 이거 해줘 뭔가 그런 게 좀 좋아요. 멤버들이 저를 이렇게 놀리는 게 저도 좋아요.
2: 아 네. 다정다감한 리더의 모습.
5: 네. 그래서
2: 좋다. 네. 그래서 멤버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자, 그럼 이렇게 멤버들의 매력을 또 하나씩 살펴봤더니 벌써 멤버분들을 보내드릴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5: 진짜요?
4: 진짜 완전 네. 빠르다.
6: 빠르다.
2: 아, 그럼 또 최애를 정하기 전에 또 아쉽지만 오늘 어떠셨는지 리더이신 마코 씨가 대표로 끝인사를 한번 카메라 보고 부탁드릴게요. 정면입니다.
7: 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컴백하고 이렇게 팬분들이랑 이렇게 라디오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뭔가 한 시간이었는데 엄청 신나가지고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알찬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그 앞으로 활동도 함께 파이팅합시다. 오늘 감사합니다.
2: 와우.
7: 네.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그 시간 최결정 타임 한번 노래 듣고 와서 결정을 해볼 건데요. 니즈의 이모지 들어보겠습니다.
6: 이모지.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리쥬의 이모지 듣고 왔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대망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최애 결정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최애로 선정하면 소감을 듣고 끝곡 리쥬의 럴러바이 들으면서 특권으로 그분의 원샷 클로즈업으로 코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바로 정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굳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낯가림 없이 빠르게 말을 해주셨던 니나 씨에게. 네, 니나 씨. 최애가 된 소감과 팬분들께 끝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네, 제 밝은 성격이 저를 1위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영광이고요. 다시 언젠가 친한 친구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우.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주 항상 우리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활동도 같이 화이팅하자. 사랑해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니즈였습니다.
3: 안녕. 와.
1: 화면에 같이 나오셔도 돼요.
3: 안돼. 계속 원샷.

뽀용뽀용한 테레 보리 말랑 이거래 할래? 어?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 바로 저 텔디인데요. 텔디 TMI 퀴즈는 친친 첫날 이후로 또 오랜만이죠. 자, 문제 나갑니다. OX 퀴즈입니다. 텔디의 손 크기는 20cm 이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더 추워지기 전에 손에 꼭 쥐고 먹어야 하는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574님께서 말랑이 거래 수락이요. 거래 수락. 아, 이 말랑이 판매하나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제가 아까 살짝 재봤는데 또 힌트를 드려야 되나요? 혹시? 힌트요? 아, 힌트는요, 손 사이즈로 어디 가서 진 적은 없습니다. 네. 요, 감사합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

0: 텔레파시에 이어서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 듣고 왔습니다. 6499님께서 키 조금 크고 김태래 닮은 남자랑 연애해야겠다 라고 노래 가사잖아요. 노래 가사가 아니었으면 살짝 속상할 뻔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 바로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자로 한번 재볼 건데요. 비장한가요? 저 교생쌤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는 약 한 20.1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20.1cm고요. 네, 정확히 쟀고요. 1, 2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20.1, 2. 네, 맞추셨나요?
1: 네!
0: 아, 그래요? 자, 저 테일즈의 손 크기는 20cm 이상이었고요. 정답은 5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추측하셨는지 문자 한번 볼게요. 5372님께서 아가손 같은데 작을 것 같은데요. 테레 오빠 얼굴도 귀여워서 이게 바로 반전 매력이라는 겁니다. 하하하. 9629님께서 무조건 5입니다. 텔디를 사랑하는 꿀털에 꿀치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23년도에 잡지 촬영에서 20.2cm 나왔던 거 우리 텔디는 기억 못하겠죠? 사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아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A 누굽니까 방금? 9487님께서 완전 오요. 우리 텔의 왕발 강아지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텔디도 알고 꿀친텐도 알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 왕발 강아지 테레 꿀친 영원하자. 그리고 왕발 강아지 테레 영원할게요. 자, 그럼 저와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5815님, 0863님, 이소연님, 3608님, 1829님 축하드려요. 친진해서 선물 아이스크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든에 당첨자분이 계신가 봐요. 우와 우와 우와, 저기 축하드려요. 딱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가세요. 자, 텔레파시, 이렇게 가끔씩 저 테디의 TMI 퀴즈도 나가니까 조금씩 서로 더 알아가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김사월, 윤중일, 템포 걸즈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습관처럼 펼친 SNS에는 오늘도 타인의 빛나는 순간들이 가득했다. 멋진 휴양지 사진, 근사한 성공 소식,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들. 화면을 내릴수록 내 하루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나만 왜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걸까? 집으로 들어와 불을 켜지도 않고 소파에 푹 눌러 앉았다. 누군가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내 평범한 일상의 뒷모습을 비교하며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다가 문득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가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도 조금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옆을 바라보느라 주춤거리는 사람은 없었다. 저마다의 속도대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나만 또 바보같이 남들의 속도를 맞추느라 허덕이며 달리고 있던 거였다. 누가 쫓아오라고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끄고 나만의 작은 공간을 둘러보았다. 비록 비행기 티켓이나 근사한 사원증 없이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따뜻한 조명이 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느라 이미 가진 것을 서럽게 만들진 말아야지. 이곳에서 내 속도대로 차분히 걸어가야지. 그렇게 나를 다독여본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0: 세븐틴의 에이프릴 샤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2797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사람은 또 살다 보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속도와 타이밍이 다른 것이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죠. 천천히 나를 위해 살고 즐기다 보면 좋은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797님 너무 좋은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2797님께는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마음에 뜨겁게 남아 밤늦도록 식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잠시 후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한 오늘 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꿀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우, 제가 오늘 힘을 많이 얻어갑니다. A912님께서 벌써 끝이라니 내일 또 볼 건데도 아쉬워요. 친친만 하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보고 있어도 벌써 보고 싶은 텔디, 내일 만나요. 빨리 내일 되라. 그래요, 1912님 우리 또 내일 만나서 또 재밌게 놀아요. 김유정님, 텔디 오늘 교생쌤 체험 어땠어요? 교생쌤이면 다행이죠. 교장선생님 아니었으니까요.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맞아, 누구요? 자, 내일은 여러분을 취향집으로 초대합니다. 원어스의 건인님을 더 깊게 파고드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끝곡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봉재, 박영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가드는 우리 꿀친들,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0: 언제부터 했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사운드 트랙에서 Do You Realize The Flaming Lips의 노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이 영화를 TV에서 다시 해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OTT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데 마음을 먹는 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시리즈나 새로운 영화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 어느덧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조차 조금 지난 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되죠. 이거 한번 봤는데 뭐 하는 생각으로 그러다 이렇게 TV가 골라준 그 시간대에 어떻게 운 좋게 딱 TV 채널을 돌렸는데 오프닝 크레딧부터 딱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 영화를 다시 보라는 하늘의 명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딱 집중해서 다시 봤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켓이에요. 영화 속에 심지어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너다 라고 하는 대사로까지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1편에서의 로켓과 이제 그루트는 뭐랄까요? 약간 스타워즈의 한솔로하고 추바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늘 좀 투덜투덜하면서도 결국 해줄 건 다 해주는 그런 좀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껄렁껄렁하지만 애는 착해 하는 느낌의 약간 그런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었는데 이 3편에 와서야 로켓이 사실은 예전에 큰 상처도 있고 큰 상실도 있었고 친구들과 이별한 그 아픈 기억도 있었다는 걸 이 3편에서 알게 됩니다. 3편 이야기는 결국 로켓을 살리려는 친구들의 여정이잖아요. 지난 추석 연휴에 제가 TV에서 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 그 중에서도 그 로켓의 과거 가운데 과거의 친구들과 그때까지 이름이 없었죠.

1792? 뭐 이런 식의 그 일련 번호로만 불리던 그 친구들이 서로 각자의 이름을 짓는 장면을 골라봤어요. 라일라, 팁스, 플로워, 그리고 로켓. 그 로켓의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뭐 가전조부 갤럭시 음악이 너무 좋으니까 언제 한번 또 1편부터 3편까지 싹 한번 몰아서 이렇게 들려드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고요. 와, 더 플레이밍 립스 저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선곡해봤네요. Do you realize?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소곡이 있는 날이지요. 어떤 영화를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이 영화도 음악 참 좋은데요. 삽입곡 참잘쓴 영화 북스마트 2019년 작품 북스마트에서 퍼퓸 지니어스의 슬립 어웨이였습니다. 윤용호 씨께서 신청하셨고요. 예전에 백캠에서 소개하신 영화 북스마트에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영화도 노래도 다 좋았어요. 그죠? 영화도 좋고 노래들도 좋고 이 북스마트가 뭐 우리말로 하면 뭐가 좋을까요? 공부벌레? 뭐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으로 살아온 두 친구가 졸업하기 전에 우리도 한번 삐뚤어져 볼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굉장히 재밌고 귀여운 코미디 영화였어요. 북스마트. 음악도 좋은 영화 북스마트. 윤영호 씨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이 영화의 그 즐거운 장면들을 좀 떠올려봤네요. 보통은 음악 하나 더 듣고 이은선 기자 만나는데요. 오늘은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은선 기자 만날게요.
1: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1: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진짜 열심히 챙겨본 연휴였습니다.
0: 네,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1: 저 황서현 선수 나왔던 평균대예요. 아,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는 못 보고 네. 나중에 봤어요. 그거 따고 나서 태극기 들고 위에 올라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위에 올라가면 감점이라는 규칙도 모르고 있어서 네. 처음에는 저걸 왜 굳이 붙잡지?
1: 너무들 다급하게 막 끌어내리셨죠. 아, 이번 연휴 때 제가 그 영화를 봐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너무 눈이 힘들다 싶을 때 TV를 잠깐 켜면은 거기서 이제 또 아시안게임이 하고 있고 네. 영상에서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 연휴를 보냈는데 하나 또 고무적이었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도마 경기였는데 네네. 50대 선수가 출전을 했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기억나요.
1: 너무 멋진 거예요.
0: 저 되게 그래. 네. 나도 할 수 있어.
1: 물론 뭐 선수는 본인의 기량과 그리고 본인의 믿고 출전한 결과이겠지만 네. 보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용기를 준 경기 같아요.
0: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 주는 감동의 순간은 네. 메달을 따는 순간도 있지만 그런 선수를 만난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여서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나 뭐 네. 이것만 사실 관심 갖고 보다가 네. 50세?
1: 그러니까요.
0: 우와 멋있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 네. 정말 본인의 한계가 어디까지 저렇게까지 밀어붙일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운동선수들을 볼 때는 그들의 기량에도 당연히 감탄을 하지만 네. 그들의 정신력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 이런 것에 너무나 감탄하게 돼요.
0: 그렇게 아시안게임을 챙겨보는 와중에도 여러분 영화는 계속됩니다.
1: 계속되었습니다. 네.
0: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1: 오늘의 주제는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0: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1: 네.
0: 그곳이 어딘가요?
1: 그러게요. 아, 제가 이 주제를 이소라 씨의 2008년 앨범 중에 이소라라는 앨범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앨범은 전체가

0: 아, 공명이 다 트랙 넘버로 붙어 있죠.
1: 그게 혹시 앨범 커버가 핑크,
0: 보라색.
1: 아, 보라라고 하는 건가요?
0: 약간 보라 핑크라고 할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그 밝은 보라색의 표지가 있고, 그래서 다 이름이 트랙 1, 트랙 2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가사가 있는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라는 가사가 있는 트랙은 트랙 3,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Love is always part of me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저는 이 곡이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곡에서 가사를 빌려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1: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 사랑 영화인 것 같습니다.
0: 너무나 사랑
1: 자,
0: 영화입니다.
1: 오늘의 영화는 뭔가요?
0: 9월 23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이름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고요. 이게 그 일부 상영관에서만 개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 근처 상영관에서는 왜 개봉을 안 했지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1: 상영관도 적고 상영 기간도 짧고.
0: 이후에 11월에 다시 땡플릭스에 공개가 될 예정인 작품인데요. 해고 노동자 호석, 그리고 그의 아내인 미옥 부부가 이들 부부를 다큐멘터리로 찍으려는 예지라고 하는 감독 부부와 만나게 됩니다. 다큐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이 감독 예지가 남편 상훈의 가문에서 대대로 소유하고 있는 여름 별장에 미옥의 가족을 초대하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리고 있고요. 저는 이창동 감독 영화 중에 가장 직설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쉬운 화법의 영화,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수많은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이 남는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146분인데요, 러닝타임이. 체감 시간은 저는 2시간도 안 되는 기분이던데요.
1: 저 시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끝났을 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는 느낌을 제일 처음 받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가능한 사랑. 제가 영화 보면서, 아, 이거, 개봉하고 나면, 이 영화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글이 쏟아지겠구나라고 예상했는데 아니라도 않을까. 주말 동안 이렇게 SNS를 열면 가능한 사랑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0: 너무 좋지 않아요? 한 작품이 공개됐을 때 다양한 시각들이 섞이고 막 말을 얹게 되고 그 영화 생각을 계속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나와 같은 영화를 보고 생각에 잠겨있는 누군가가 있고 이런 풍경이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1: 어떤 영화를 보고 그냥 재밌다, 별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밌게 본 사람은 왜 재밌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재미없게 본 사람은 또왜 재미없게 봤는지를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자체가 풍성해지는 게좀 좋아요. 일단 큰상 받았습니다.
0: 해외에서 정말 먼저 호명이 여러 번된 작품입니다.
1: 처음에는 뭐 황금사자도 봤네 마네 뭐 이런 예측이 나왔었지만 은사자가 어딥니까?
0: 그럼요. 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에 해당하는 은사자상을 받았고요. 국제 비평가 연맹상도 수상을 했죠. 여기서 뭐 황금사자상뿐만 아니라 주연상이 살짝 거론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영화의 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때 심사위원 두기봉 감독이 이창동 감독의 작품 중 가장 성숙한 영화다 라는 표현을 쓰셔서, 아니, 더 이상 성숙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가장 성숙한 작품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었고요. 수상 소감이 정말 품격 있었죠. 너무나 품격이 있는 소감이었는데, 노동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가는 시대에, 영화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질문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라는 소감을 남기셨는데요. 영화를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과하는 마음으로 남은 말들이 그 수상 소감일 수밖에 없었겠다 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고요. 뒤이어 날아간 토론토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었죠. 51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국제 관객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0: 이 말인즉슨 평당과 관객의 마음을 일단 두루 잡고 출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내년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 국제 장편 영화상 한국 대표로 출품이 됐기 때문에 수상을 하는 것이 영화의 가치를 모두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출품이 됐으니 기왕이면 낭보가 또 들려오려나 좀 기대해봄직한 것 같고요.
1: 네.
0: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었던 건 이창동 감독이 정말 오랜만에 장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1: 8년이죠.
0: 네, 버닝
1: 와.
0: 이후에 첫
1: 네.
0: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그 설경구 배우가 이창동 감독님과 가지는 그 송년회 혹은 뭐 감독님 생신 이럴 때 항상 그 자리에서 모두가 감독님 영화 언제 만드세요가 첫 인사라고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만든 작품이 한국에서 흥행 가능성이 좀 저조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투자가 계속해서 반려가 되고 결국에는 땡플릭스 제작으로 나오게 된 영화인데,
1: 네.
0: 그런 어떤 산통을 생각했을 때 해외에서 이 영화에 쏟아지는 그 낭보들을 들으면 좀 아이러니한 기분이 들어요. 어쨌든 영화가 공개된 것은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이 영화가 어디까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지 또 어떤 낭보들을 가지고 올지 레이스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은 기분입니다.
1: 저는 이러한 스케줄들 얘기를 들으면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아, 피곤하겠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내년까지 몇달 동안 이제 큰일 났다. 예전에 송강호 배우가 코피를 흘렸다는 얘기가 자꾸 떠오르면서 체력 관리 잘해서 내년 아카데미까지 한번 쭉쭉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0: 아, 그 와중에 전도연 배우는 지금 벚꽃 동산이 뉴욕 공연까지 겹친 바람에
1: 네, 좀 깜짝 놀랐어요.
0: 정말 해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기간이죠.
1: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날짜를 확인했어요. 이게 지금 뉴스인지 아니면 몇달 전에 한 뉴스가 지금 뜨는 건지 지금이더라고요. 오. 자, 근데 이제 영화를 딱 보러 가면 가능한 사랑 영화 이제 시작하면 자막이 하나 떠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자막이 딱 뜨고 영화가 시작합니다.
0: 그 자막 뜨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1: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몇번더 뜨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챕터 구분처럼 이게 챕터를 구분하는 방식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0: 아, 저도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이게 느슨하게 알려지긴 했지만 크지슈토프
1: 네.
0: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10개를 여러 나라 감독들이 리메이크하려던 그 프로젝트가 좀 유야무야 되면서 그 영화의 인장들 혹은 키에슬롭스키 감독의 인장들이 어떤 식으로든 부분 부분이 영화에 좀 녹아들어 있겠다라는 짐작 정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순간, 아, 10개에서 이 문구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셨나 보다, 애초에.
1: 네.
0: 이런 짐작 정도를 하게 됐고, 두 부부가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얽힌다는 점에서 좀 부적절한 사랑의 이야기로
1: 네.
0: 나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1: 네.
0: 그런 섣부른 추측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죠. 스틸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1: 제가 가능한 사랑을 보고 왔다고 했을 때
0: 네.
1: 방송국에서 만난 어떤 작가님의 첫 마디가
0: 네.
1: 그래서 불륜인 거죠? 그래서 아, 이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0: 네.
1: 그런 얘기를 던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0: 또 제목도 가능한 사랑인 덕분에 뭐
1: 네.
0: 그래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뭐 이런 식의 의문은 낳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한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방송은 영화를 보신 분들만
1: 네.
0: 들어주십사 부탁을 좀
1: 아.
0: 드리겠습니다.
1: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입니다.
0: 네.
1: 네. 안녕히
0: 이제
1: 가세요.
0: 바이바이.
1: 네.
0: 나중에 다시 들어주시고요.
1: 오늘은 약간의 좀 스포성 이야기가 섞일 예정입니다.
0: 네, 많이 섞일 예정이라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1: 네.
0: 일단 첫 번째로 탐하려고 하는 주체는 여럿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는 미혹. 미혹이 무언가 좀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장례식장에 어떤 이유로 가게 되는 게 영화의 초반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조인성 배우가 연기하는 상우를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1: 네.
0: 전도연 배우가 밖에 나와서 그 미혹이 결혼 반지를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1: 네.
0: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아, 좀 살이 빠졌나 봐. 결혼 반지가

0: 빠지려고 하네, 헐겁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혼 반지가 땅에 툭 떨어지게 됐는데
1: 네.
0: 그때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상우가 이 앞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결혼이 뭔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게다가 엄청난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는 네. 사람이다. 라는 설정 자체가 이 사람이 무언가 조금 흔들리기 시작할 징표일까? 이 사람에게 무언가 마음을 빼앗기나? 왜냐하면 여기서 미혹은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에도 보면은 다큐멘터리 감독인 예지가 입고 걸치는 것. 그리고 상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 같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는 듯 보여요.
1: 네.
0: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지침이 미혹을 향하는 것일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격언일까?로 시작을 영화가 하게 되는데요. 이보다 중요한 건 예지의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감독인 예지가 항상 동행하고 있는 카메라는 미혹의 남편인 설경구 배우가 연기하는 호석이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순간에 그 앞에 굉장히 무심하게 놓여있는 존재잖아요.
1: 네.
0: 그리고 생각해보면 앞에서 예지가 촬영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고노동자들이 옥새투쟁을 할 때에 찍어놓았던 다큐멘터리 화면을 예지가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예지가 볼 수 있다는 거는 그 자리에도 카메라가 존재했다는 거죠. 예지의 그렇죠. 카메라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옥새투쟁 때나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한 호석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 카메라가 늘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의 고통과 상처를 굉장히 무심하게 헤집는 칼처럼 기능을 하기도 해요.
1: 네.
0: 굉장히 탐욕스러운 도구인 것이죠. 너무 욕망하는 것이 센 도구인 셈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의 죄목을 고발하는 영화인가?
1: 네.
0: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것이 이창동 감독은 예지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 반성과 점검을 하고 있지만 카메라의 힘을 믿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어떤 순간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포착하는 것. 가령 옥새투쟁 때 호석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가? 그가 본 것이 무엇인가? 포착하게 한다던가 어디에서도 털어놓지 못했던 호석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명과 암을 조금 두루 보는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격언을 좀 스스로 되새김질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1: 네.
0: 카메라가 그렇게 인물의 고통을 탐하는 취하는 도구라면 가장 중요하게 이 영화에서 남의 것을 탐하는 건 자본이죠. 그러니까 자본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잠식하려는가. 카메라는 사실 보이는 대상이기라도 하죠.
1: 그렇죠.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딱 보이니까.
0: 네. 아, 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뭐 찍으려고 하네.
1: 네.
0: 혹은 나의 고통을 가져가려고 하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교묘하고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고 나에게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가는 순간까지 나는 그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게 자본이죠. 그래서 조인성 배우가 연기하는 상우는 사실상 이름을 자본으로 바꾸어도 뭐 자본주의로 바꾸어도 무방한 어떤 캐릭터인데
1: 네.
0: 그 전개를 통해서 하이라이트로 가게 돼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그의 대치하는 미혹의 장면, 두 배우의 해변에서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이때 미혹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존엄과 자유입니다.
1: 네.
0: 그래서 어떤 소유의 개념이나 우월감의 개념으로 자유를 이해하는 상우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그 무엇을 미혹의 해변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의 어떤 그 남의 것을 탐하는 것들을 서서히 이야기를 했다면 이창도 감독이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할 거야 안 탐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걸 알고 있는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요? 라는 질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예지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왜 저렇게까지 저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냐는 남편의 질문에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걸 저는 이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전제는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가 되는데 다만 영화는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는 yes or no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예.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타인을 이해 못해요.
1: 죽을 때까지 못해요.
0: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1: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0: 나조차 나와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 타인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타인은 이해 불가한 존재라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같기도 해요. 그래도 한번 다가가 보자. 그래도 이해해보려고 하자. 손을 내밀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의 말을 듣자. 태도에 좀 가까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1: 제가 어떤 글에서 그런 비교를 봤어요. 어쩔 수가 없다의 리원이가 있다면
0: 네.
1: 가능한 사랑에는 철이가 있다.
0: 맞아요.
1: 박찬욱 감독과 이창동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 역시 노동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0: 네.
1: 그들의 가정의 하나의 관찰자로 막내를 그렇게 설정하는 공통점이 흥미롭다라는 분석을 봤거든요.
0: 네.
1: 생각해보니 또 그렇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약간 리원이처럼 이 영화에서도 어른들의 세계를 계속 바라보는 목격자로 그 아이가 등장하잖아요.
0: 네.
1: 철이라는 캐릭터.
0: 그렇죠. 네. 미옥과 호석의 아이죠. 상대적으로 예지와 상우의 부부는 개를 키우고 있죠.
1: 리트리버.
0: 네. 블루라고 네. 하는 네. 이름의. 이것도 뭐 키에슬롭스키의 그렇죠.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만. 네.
1: 귀여운 찹추.
0: 뭐 그 블루도 관찰자라고 뭐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화의 카메라가 알려주고 있는 관찰자는 아들 철이인데요.
1: 네.
0: 용접공의 아들이라 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호석이.
1: 그리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0: 네. 네. 근데 저는 이 철의 존재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2002년에 이창동 감독이 심장소리라는 단편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
1: 네.
0: 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영화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해고 노동자 부모의 이야기거든요.
1: 네.
0: 주인공 이름이 철이에요. 그래서 그 8살 철이가 학교에서 뭔가 갑자기 불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집으로 쭉 달려가는 그 아이를 한 테이크로 담아낸 작품인데 물론 촬영 자체를 한 테이크로 한 건 아니고 여러 테이크에서 걸쳐서 하고 CG로 이은 거죠.
1: 네.
0: 어쨌든 이 아이가 달려가면 우울증을 앓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타워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아빠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느낀 불안함의 정체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면 자기의 심장소리를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짧은 단편에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각을 반대로 뒤집어서 만든 게 이번 영화인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포개어지는 면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면이 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철이라는 아이가 그대로 등장한 것도 굉장히 반갑고 의미심장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사랑에서의 철이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아이예요. 영화에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진 않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네. 있는 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인지 이 아이는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해서 남들이랑은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모두가 운동회 때 태권도를 하고 있을 때 혼자만 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거나 그럴 때도 카메라는 이 모습을 담으려고 하죠. 그럴 때 안 된다. 저건 찍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막는 것은 물론 부모이고요. 이 아이는 좀 무심한 듯 보이는데 그냥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죠. 모든 걸 바라보는 아주 침착하고 절대적인 관찰자의 역할을 이 영화에서 부여받는데 제가 이 철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좀 찡했던 부분은 말은 많진 않은데
1: 네.
0: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그게 장면에서 느껴져요. 막 아빠 사랑해 막 볼을 부비고 이런 아이는 아니지만 아빠가 가장 외로울 만한 순간에 가서 꼭 안아주는 건 항상 철이더라고요. 물론 과자는 안 주더라고요. 본인이 먹는 과자는 주지 않는 네. 아이다운 모습이 있지만.
1: 땡칩. 네.
0: 그래서 이 영화 보고 나면 그 과자 되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1: 네.
0: 설 연휴 동안 저 사실 두 봉지
1: 아,
0: 먹었습니다.
1: 아.
0: 네. 어쨌든 이 철이는 그 상우의 별장에 온 가족이 함께 놀러 갔을 때도 바다에 못 들어가요. 완강하게 막 싫은 티만 내면서 거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별장에 있는 게 막 그다지 편안해 보이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아이가 편안해 보이는 순간이 그 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민식이라는 남자와 같이 있을 때예요.
1: 네.
0: 이 남자는 별장 안에서 CCTV를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이곳저곳에 뭐 사고가 없는지 뭐 침입자는 없는지 보기 위함이겠죠. CCTV를 보고 있기도 하고 뭐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상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집에서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상우와 어릴 적에는 친구처럼 지냈다. 이거 굉장히 옛날 일본 만화에 많은 설정인데 네.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민식과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해 보는 아이에게서 미옥이 문득 굉장히 서늘한 것을 느껴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미옥의 어린 시절의 플래시백에 나온 어떤 장면을 이 아이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불안이 스쳐요. 어릴 때 미옥의 어머니가 미옥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미옥은 아이를 보면서 너도 내가 될까? 너도 나처럼 살게 될까를 염려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런 어른들의 시선과는 이 절대적인 관찰자는 아무 상관이 없이 본인의 행동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아이가 그 집에 있던 호루라기를 가지고 온다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0: 차 안에서 호루라기를 불 때 마치 별장에 남아있던 그 관리인이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과거부터 이 사람은 이 집안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처리가 부는 호루라기는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이 듣던 호루라기가 마치 상명하복을 위한 기계적인 호출 같았다면 처리 부르는 호루라기는 우정의 호명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아이는 무언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무언가와는 다르게 이 모든 것을 침착하게 관찰하고 자기 안으로 소환 아이가 호명해내는 그 소리는 무언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인물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동시에 담아낸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 후반부 찬 장면에 있습니다.
1: 네. 자, 이 노래를 영화 속에서 전도연 씨가 여러 차례 부르고 흥얼거리고
0: 그걸 굉장히 불안하게 바라보는 처리가 있죠.
1: 네, 심수봉의 사랑밖엔 난 몰라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이인선 기자의 필수굿, 오늘은 영화 가능한 사랑 이야기를, 스포가 포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주의를 드렸고요.
1: 네.
0: 영화 안 보신 분은 영화 보고 나서 팟캐스트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 오지혜 배우께서 잠깐 카메오로 출연하잖아요.
1: 네.
0: 저는 사랑밖엔 난 몰라 하면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오지혜 배우께서 부르는 사랑밖엔 난 몰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1: 네.
0: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오지혜 배우가 잠깐이라도 출연하는 영화에 바로 이 노래 사랑밖엔 난 몰라가 여러 차례 흐르고 있다는 거. 자, 전도현 설경구 이거 어떡합니까 연기.
1: 정말 어떡하죠? 아. 두 분의 연기가 한 작품에 담길 때 그
0: 네.
1: 작품을 보고 후회하거나 작품이 좀 아쉽게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0: 일단 생일이라는 작품이 네. 먼저 떠오르네요.
1: 나도
0: 네.
1: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0: 아, 그죠.
1: 또 있고 최근에는 네. 길복순이라는 작품도 네. 있고요. 두 분이 같은 화면 안에 있을 때 어떤 배우가 상대방을 믿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게 저런 거구나 를 너무나 여실히 느껴요. 연기를 하지 않은 저로서도 그 두 분의 눈에 엄청난 신뢰가 있다는 게 막 느껴지는 정도의 장면들을 보게 돼요.
0: 약간 뭔가 호흡이 되게 잘 맞는 혼합복식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1: 아, 두 분의 연기는 진짜 무슨 정말 아시안게임이나 네. 올림픽 볼 때 갑자기 내가 국적에 막 자랑스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정도의 연기인데 미혹을 연기하는 전도연 배우는 이 극의 안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변화를 관객에게 설득해내야 되는 인물이잖아요.
0: 네.
1: 그리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고 위태롭고 그럼에도 끝내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는 너무 멋있는 여자인데 저는 디테일에 늘 너무 반하게 돼요. 가령 여기서 전도연 배우가 예지와 처음으로 어색하게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표면적으로 가장 눈에 띄게 발견하게 되는 이 미혹의 행동은 예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여자의 가방이 얼마인지 브랜드가 네. 뭔지 검색해보고 하고 놀라는 장면이지만 저는 음료 마시는 행동에서 이미 너무 설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야외 테이블에서 이 사람이 음료를 마시려고 보이는 행동 하나 그리고 늘 술에 절어있는 그 남편에게서 술잔 빼는 행동 하나
0: 네.
1: 이런 거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0: 네.
1: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전도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도연 배우가 거기 서 있으면 그냥 캐릭터가 되고 그냥 영화가 돼요.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전도연 배우를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60분 동안 찍어도 영화가 될 것 같아요.
0: 저는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이제 너무 유명하잖아요.
1: 네.
0: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도 전도연이네 하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1: 네.
0: 그걸 영화 속의 인물이네라고 이렇게 그냥 미옥이란 사람이네라고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영화 처음
1: 맞아요.
0: 시작할 때는 전도연의 신작이다 하고 보다가 어느새 그냥 미옥을 보게 되는.
1: 네. 피나는 노력과 세월이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0: 네.
1: 좀 타고난 달란트로밖에
0: 맞아요.
1: 표현을
0: 네.
1: 못하겠어요. 전도연 배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잠깐 어쩔 수가 없다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정리해고 노동자와 만수가 어쩔 수가 없이 정말 경쟁자들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이 영화의 호석, 설경구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정말 묵묵히 그것을 감내해낸다라는
0: 네.
1: 차이점이 있는데 무슨 화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산이 뿜어나오기 직전에 막 용암이 막 부글부글한데 이게 터져나오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참고 있는 태산 같은 느낌이 설경구 배우에게 있더라고요.
0: 네.
1: 전도연 배우가 어떤 타고난 달란트로서 그에게 뭐 눈과 귀와 마음을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저는 산 같은 기운을 뿜어내는 건 설경구 배우가 가진 달란트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각각 배우마다 그 배우에게 느껴지는 오라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최민식 배우에게는 우리가 호랑이 같은 캐릭터를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듬직한 산. 절대 누군가에게도 정말

0: 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산. 아, 저런 분이라 역도산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버티고 서 있는 힘, 캐릭터의 네. 무게와 고뇌와 모든 것을 어깨에 지고 머리에 이고 서 있는 그 버텨내는 힘이 저는 설경구 배우의 엄청난 강점인 것 같고 역시 그걸 가장 잘 활용하는 감독은 이창동 감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 조인성과 조여정 배우는 익어간다는 표현이 진짜 잘 어울리는 배우들인 것 같아요.
1: 네.
0: 최근에 조인성 배우는 뭐 국내 내로라 하는 감독님들과 지금 호흡을 맞추면서 이 배우의 자장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아주 즐겁게 몸을 담그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스타에서 시작했던 한 배우가 자만하지 않고 게을리하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조인성 배우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변 장면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어떤 야수성이라든지 그리고 교만함, 우월함 같은 것을 말 한마디 없이 모두 행동으로 표현해내야만 하는 장면인데 이 배우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서는 과정을 그 장면 하나로 다 보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조여정 배우는 최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그 쿠땡 플레이의 시리즈를 보면서도 정말 잘한다.
1: 네.
0: 어떻게 저렇게 야무지게 연기를 잘할까?
1: 기생충에서도 아 정말 잘한다 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0: 지금 그 어쩌다 보니까 온갖 그 잘 산다고 하는 계층의 사모님들을 여러 가지 영화에서 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뭐 연기하고 시대를 넘나들며 연기하고 계시는데 그 캐릭터가 사실 납작하게 연기하려고 하면 한없이 납작해지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럼 저는 조여정 배우가 특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배우가 가진 발랄한 생기 같은 게 그 캐릭터의 한끗의 매력들을 엄청나게 잘 세워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다큐멘터리 감독인 예지도 어떤 장면에서 좀 눈치가 없어야 되거든요. 눈치가 없이 그냥 앞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잘 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좀 눈치가 없는 파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살려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잠깐 표현했지만 국적이 자랑스러워지는 연기를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고서 아 이래서 추석에 개봉하나? 보름달이 뜨는 때 맞춰서 개봉하는 건가?
0: 네.
1: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영화에서 달은 중요합니다.
0: 포스터에 보름달이 그렇게 중요하게 떠있는 이유가 네. 있더라고요.
1: 굳이 포스터에 네. 달을 일부러 그렇게 잘 보이게 네. 왜 넣었을까? 영화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0: 그리고 거기서 각 캐릭터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손에 무얼 쥐고 있는지를 보면 아 그래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여담인데 저는 설경구 배우가 포스터에서 들고 있는 게 테니스공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초록색이고 동그랗고 뭐 이런 거 들고 네. 계시길래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시면 그게 뭔지 알 수 있으시고요. 보름달은 장면이 두 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네. 미옥과 호석이 젊은 시절 연애할 때 월미도에 가서 하얀 월미도는 왜 그렇게 다들 가는지 월미도에 가서 하염없이 보름달을 올려다 보았을 때 가진 건 정말 서로의 마음밖에 없었던 그 둘이 올려다 보는 것이 또 보름달이고 그때 보름달은 이들에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질책도 안 하고 그냥 떠있기만 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그 시각에 미옥과 호석뿐만 아니라 모두의 위에 그냥 떠올라 있었고 누군가는 올려다보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그날의 달을 한번 보여주는데 이후에 또 한번 아주 중요한 장면에서 보름달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1: 네.
0: 저는 그 달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저 달을 소원을 빚는 대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지 않고 그냥 누군가와 함께 바라보는 대상으로 저 달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날 소원만 빌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 달에 대고. 내가 잘 되게 해달라. 혹은 나의 평안, 가족의 안녕. 이런 것들만 빌었지. 내 옆에서 달을 함께 보고 있는 누군가를 의식할 때가 없었다는 생각이 이 영화를 보고 부끄럽지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그 보름달을 다시 올려다보는 부부의 모습인데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의미가 다가올 대리석 평상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뭐 고추가 널려

0: 있기도 하고 이불이 널려 있기도 했던 그 테이블에서 비로소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둔채 영화가 끝난다라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마도 결혼 반지는 더는 헐거워질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아름답게 관객의 시선으로 시점으로 보름달을 바라보게 하면서 끝내는 그 여운이 이창동 감독님 영화의 엔딩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엔딩이 아니었을까요?
1: 항상 이창동 감독 영화를 보면 아 되게 영화적이다 동시에 되게 문학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이 영화의 엔딩도 되게 문학적인 영화, 되게 영화적인 문학 어떤 그런 시퀀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혼자 또 약간 웃긴 생각은 인턴에서는 한소희와
0: 아,
1: 최민식이 바라보는
0: 그렇네요.
1: 보름달을 가능한 사랑에서는 전도연과 설경구가 바라보고 있네. 재밌네. 네. 한국 영화의 달사랑. 재밌네.
0: 더
1: 하는.
0: 문이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1: 그죠. 문득 그 생각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0: 달인
1: 네.
0: 정말 모두에게 평등한 빛을 주죠.
1: 잘 만든 영화는 우리가 늘상 우리의 어떤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은 그 어떤 걸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다른 마음으로 보게 만들어요. 앞으로 이 가능한 사랑을 본 관객이라면 그 다음 보름달을 바라보는 마음은 분명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포 걱정 없이 네. 마음껏
0: 우리만 걱정 없고 듣는 분들은
1: 네.
0: 걱정이셨던 거 아니에요?
1: 아, 제가 계속 걱정하는 건 중간부터 들으시는 분들이 걱정되긴 합니다만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드렸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 가능한 사랑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늘의 바로 이 주제,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라는 가사를 품고 있는 이은선 기자의 신청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바로 이 곡이죠. 이소라 7집의 3번 트랙,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hyun. I'm right here.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해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는 길엔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렇게 긴장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이유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장하면 뇌가 몸에 비상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결과 장이 평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를 느끼게 되고 배에서 느껴지는 자극에도 더 민감해지는 거죠. 지금도 분명히 아침에 화장실 다녀왔는데 출근하려고 하니까 또 가고 싶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렇다면 몸이 나보다 먼저 오늘의 긴장을 알아챈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태연의 스트레스였습니다. 아, 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 더 있네요.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시간 진짜 빠르죠? 그나저나 저는 신입 때 입사하고 나서 저의 루틴 아닌 루틴 중에 하나였거든요. 특히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을 꼭 들르기. 그냥 그게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요즘도 방송 전에 화장실을 꽤 자주 가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아 내가 긴장을 해서 화장실에 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중간에 화장실 다녀오기 너무 번거롭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전에 갔다 오자 하는 게 몸에 배어있게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0: 화장실은 자주 가면은 또 너무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적당히 또 가줘야죠.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합니다. 가을이라서 몸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자꾸 어디론가 놀러 나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더 그렇죠? 이 시간은 이렇게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 다 모시고 퀴즈도 풀고 선물도 나눠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6: 중화역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운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운건설. Walk it, walk it.
8: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2: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음수연님입니다. 모델하우스 해체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10월 중순까지 새벽에 출근합니다. 영디 방송 들으면서 출근하고 음악 캠프 들으면서 퇴근해요. 하루를 FM4U와 함께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오, 이런 일도 있군요. 모델하우스만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는군요. 아, 그나저나 이런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새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음악 캠프로 끝낸다. 오늘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7939번님은요. 저는 매일 장거리 출퇴근 중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무안까지 왕복 140km를 오가네요. 긴 시간 운전하려면 지칠 때도 있지만 오늘도 힘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셨네요. 와, 140km요? 이거 주유비만 해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저는 왕복이 한 46, 7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힘들다 하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안전운전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4800번님,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애들 시험이 아직 안 끝나서 공부시킬 걸 준비하려고 새벽부터 출근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추석 때 잘 쉬었을까? 그게 벌써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 꼭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최항성님입니다. 9월 30일 오늘은 10살 아들의 생일입니다. 요즘 부쩍 말을 잘 안 들어서 혼나는 날이 많지만 우울해하지 않고 바로 엄마 아빠한테 달려와서 애교를 부리는 아이죠. 10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름은 최준우입니다. 노래는 준우가 좋아하는 곡인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신청합니다. 준우군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10살 생일 진짜 의미가 깊네요. 근데 준우가 뭘 좀 안 해요. 혼나도 그쵸. 엄마 아빠한테는 애교가 최고죠. 생일 선물로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함께 하시죠.

이승기의 스마일보이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양설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는 3년 11개월째 암투병 중이에요. 처음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치료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

입니다. 오늘도 항암 치료 가는 날인데 잘 이겨내고 올게요. 영은 씨도 응원해 주세요. 신청곡은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과 듣고 싶은 노래 구피의 다 잘 될 거야입니다 하셨습니다. 오, 그럼요, 그럼요.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이겨내실 겁니다. 너무 잘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요즘 또 날씨도 좋고 하늘도 예쁘잖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도 하면서 희망찬 하루 계속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잘 다녀오세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피에 다 잘 될 거야 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음수연님 7939번님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인천님은요. 저는 이미 상암에 잘 도착했어요. 출근길이 너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잠시나마 여유를 가져봅니다. 참고로 집은 경기 광주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 우리 새 아침 듣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퇴근길이 너무 멀어서 일찍 출발한다. 그래서 일찍 또 도착을 해서 잠시 차 안에서 여유를 가지면서 새 아침 듣는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올라가겠다. 이런 사연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출퇴근길이 너무 멀어서 이거 어떻게 다녀? 진짜 막막해 하는데 또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잘 다니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출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님. 6996번님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아울렛 가서 옷을 샀는데 집에 와서 다시 입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다시 교환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파주까지 다시 가려니 참 멀게 느껴지네요. 기름값이 아깝지만 그냥 두면 안 입게 될 것 같아서요. 영디, 저 가는 게 맞겠죠? 하셨네요. 어, 이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가서 뭐 교환을 하시든 환불을 하시든 하셔야지 그게 올바른 소비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은 100% 안 입게 되거든요. 사이즈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거를 잘 입겠어요. 너무 잘 하신 선택일 것 같고요. 또 평일에 가면은 차가 안 막힐 수 있거든요. 여유 있는 시간대에 쓱 하고 다녀오시면은 드라이브도 하면서 또 파주 맛있는 거 많잖아요. 맛있는 식사까지 하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왼쪽 발목 수술을 하게 되어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도 아니고 세 번째다 보니까 많이 심란하기도 하고 성격이 조금 예민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어서 라디오에 신청곡 남겨봅니다. 박은빈의 태양은 떠올라 들려주세요 하셨네요. 아, 세 번째 수술이요? 아, 진짜 같은 곳을 세 번이나 수술하시는 건 아니겠죠. 너무나 상심이 크실 것 같아요. 혹시나 또 만약에 일을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일적으로도 지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또 아프긴 또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태양은 계속 떠오를 거고요. 우리 혜정님에게도 좋은 날들이 꼭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해 계시지 마시고요. 일단 회복 잘 하셔가지고 또 일상생활 잘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같이 듣고 오시죠. 박은빈의 태양은 떠올라.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지금 하늘을 보면 우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우산 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은 오늘은 중부지방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전북 북부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이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지만 경기 북부, 강원 북부로는 최고 30mm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 또 돌풍이 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6.6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강릉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이제 10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당분간은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면서 바람 불고 춥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빵그리 분들 중에 빵이나 쿠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먹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빵은 구우면 겉은 갈색이고 속은 하얀색으로 변하는데 왜 쿠키는 겉과 속의 색깔 차이가 크지 않을까? 네, 가장 큰 차이는 수분과 두께에 있다고 합니다. 빵은 반죽이 두껍고 수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속까지 열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븐에 구웠을 때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 결과 겉부분은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면서 온도가 올라가고요. 이때 마이야르 반응이나 캐러멜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음식 속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향과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빵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는 건데요. 반면 속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굽는 동안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변이 잘 일어나지 않고 하얗고 촉촉하게 남는 거죠. 반면 쿠키 반죽을 생각해보면요. 빵보다 수분이 적고 두께도 훨씬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속까지 빠르게 전달되고 굽는 동안 수분도 비교적 잘 빠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쿠키 전체에서 갈변이 일어나면서 겉과 속의 색 차이가 빵만큼 크지가 않은 거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빵과 쿠키의 색깔 차이는 반죽의 수분과 두께 그리고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도 차이에서 비롯된다.

브레드의 If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빵과 쿠키의 색깔 차이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제가 또 한 빵순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단빵보다 맨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원래도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 빵들이 저한테는 이제 좀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입맛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0: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1: 도망자들.
0: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0: 사람 많다. 여러분, 여기 어딘지 혹시 눈치 채셨나요? 오늘은 추석에 먹다 남은 새우튀김 먹다가 제대로 된 큰 새우를 먹어보고 싶어서 수산시장으로 도망쳐봤습니다. 오, 저기 수조 안에서 광어 그리고 우럭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네요. 찾았다. 힘차게 움직이는 새우들도 저기 보이네요. 근처 식당으로 가서 바로 먹어볼게요. 와, 소금구이를 먹어보려고요. 바닥에 일단 굵은 소금을 쫙 깔아놨거든요. 이래야지 열이 고르게 전달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금 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아, 그럼 이제 다 구워진 것 같으니까 하나 먹어볼게요. 아, 어른들이 이 새우는 바삭하게 구워진 머리가 별미라고 하네요. 진짜 맛있다. 고소해요. 부러우시죠? 그러면 저는 가을 별미를 맛있게 즐겨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산시장이나 식당에서 흔히 보는 수조 속을 헤엄치는 큰 새우는 사실 대하가 아니고요. 이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하는 양식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육 환경과 질병에 민감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반면 이것은 양식에 적합하고 적응력이 좋아 수조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양식되는 새우로 대하보다 더듬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보리새우, 2번 흰다리새우, 3번 꽃새우, 4번 크림새우. 문제가 좀 어렵나요? 힌트 드릴게요. 이 새우의 이름에 생김새와 관련된 특징이 숨어 있습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보리새우, 2번 흰다리새우, 3번 꽃새우, 4번 크림새우. 아, 힌트 다 드렸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함께 들으시죠.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1: 기다리다 지친다. You know?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알아봐야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양식되는 새우로 짧은 더듬이와 붉은 빛을 띠는 꼬리가 특징인 새우. 이름에는 생김새와 관련된 특징이 숨어있는 새우. 정답은요. 2번 흰다리 새우였습니다. 오, 저는 당연히 다 대야인 줄 알았는데 흰다리 새우는요, 이름처럼 다리 부분이 희거나 반투명하게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뭐 뭐든 맛있으면 됐죠. 보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번 보리새우는요, 갈색이나 황갈색 줄무늬가 특징인 새우예요. 흰다리 새우와는 다른 종류고요. 그리고 3번에 있는 꽃새우는 몸에 붉은빛과 흰색 무늬가 있는 작은 새우, 건새우로도 많이 이용됩니다. 그리고 크림새우, 이거는 사실 새우의 종류가 아니죠. 아, 맛있겠다. 새우를 튀겨서 소스에 버무려 먹는 요리 이름입니다. 아, 배고프네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출근길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나무들을 보니까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현빈과 탕웨이 주연의 2011년 영화 만추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품 속으로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7년 만에 교도소에서 특별 휴가를 나온 여자 애나와 도망치듯 살아가는 남자 훈이 미국 시애틀에서 만나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빠져드는 이야기인데요. 시애틀의 흐린 날씨, 가을빛 풍경,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만추는 말 그대로 늦가을을 뜻하는데요. 가을이 끝을 향해 가면서 단풍도 깊어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찬 기온이 느껴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24절기 가운데 이런 만추의 계절과 맞닿아 있는 절기가 하나 있죠.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가을이 깊어져 겨울을 향해 가는 시기를 뜻하는 이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영화 만추의 계절적 분위기와 맞닿아 있는 이 절기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상강, 2번 청명, 3번 동지, 4번 소서.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상강, 2번 청명, 3번 동지, 4번 소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만추의 OST였습니다. 알렉스와 제인이 함께 부른 되돌릴 수 있다면이었어요.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만추의 계절적 배경과도 잘 어울리는 절기 이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을 가진 절기. 정답은 바로 1번 상강이었습니다. 네, 상강은요, 서리 상자에 내릴 강자를 써서 서리가 내린다라는 뜻을 가진 24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단풍이 가장 깊어지고 또 밤 기온이 내려가서 첫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의 한가운데를 의미하고요. 보기 2번이었던 청명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뜻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3번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겨울의 절기고요. 4번 소서, 더위가 시작되는 무렵을 뜻하죠. 근데 저는 이 영화의 내용 사실 기억은 잘 나지 않거든요. 근데 기억에 딱 각인된 하나. 상혜희 씨가 그 트렌치 코트를 입는데 저는 이게 2011년이니까 고3 때였어요. 와, 트렌치 코트 입은 여자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멋있고 분위기가 있구나를 아직도 종종 생각합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풀리지 않는 피로에

0: 비맥스 제트. 과음형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필.
1: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윤정빈님. 새 아침 잘 듣고 있는 고1 학생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중간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4일 동안 치니까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네요. 새 아침 듣다 보면 어른들은 학생 시절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성인이 되면 이 시절이 그리워질까요? 중간고사의 고통부터 일단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펀의 We Are Young 예약합니다 하셨네요. 굉장히 사연이 담백한데 근데 그 안에 감정이 저는 좀 느껴지네요. 아, 추석이 끝나자마자 4일 동안 시험을 치르다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내일이 끝이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시고요. 성인이 되면 이 시기가 그리워지냐? 네, 물론 그리워집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대로 그리워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미화가 조금 일어나다 보니까 아, 이 고통은 다시 느끼고 싶진 않네요. 저는 그런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도 즐기는 자가 인류니까요. 신전곡 제목대로 네 아직 어리니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졸릴 때 연하게 타서 딱 한 잔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자넬 모네가 피처링한 펀의 We Are Young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힘듦 다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 꼭 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이제 슬슬 작년 가을에 입던 옷들 장롱에서 꺼내고 계시고 계신가요? 재킷 주머니 같은 거 막 뒤져보면요, 구겨진 영수증부터 누군가에게 받았던 명함, 그리고 단골 카페 쿠폰, 뭐 이렇게 뜻밖의 물건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이 좋은 건 1,000원, 5,000원, 만원짜리, 5만원짜리 현금지폐 딱 발견했을 때 아니겠어요?

작년에 내가 깜빡하고 남겨둔 뜻밖의 선물은 없나 보물찾기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의 일상 곳곳에도 이런 뜻밖의 행운과 행복이 숨어있길 같이 기대해볼까요?

다프트 펑크의 Get Lucky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9월 30일 수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아침 일하 많이 고되시죠? 저도요. 그래도 행운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0900번님, 저는 겉옷 안주머니에 꼭 10,000원씩 넣어둬요. 그 다음에 꺼내 입을 때 꼭 복권 당첨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셀프 선물.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만약에 없을 때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그것도 늘 잊고 있나요? 10,000원씩 넣어놔도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나나요? 잘하고 계시네요. 신에리님이 오늘 생일인데요. 저녁에 셀프 생파라도 하려고 했더니 회식을 한다네요. 뜻밖의 서프라이즈 생파라도 있길 기대해 봅니다. 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생일은 다 한 명이라도 알게 되면은 적어도 케이크 정도는 하지 않을까?

0: 혹시나 모르니까 쓱 한번 흘리시죠. 쓱 한번 흘리세요. 잘 됐네 오히려. 혼자 셀프 생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축하받는 게 더 좋죠. 축하해요. 생일 너무 축하합니다. 6816님 주말에 남편 가을 재킷 세탁하려고 꺼냈는데 5만원 권 두 장 겟. 아싸. 남편 어떡해. 미안합니다. 남편 입장에서 좀 이입이 되네요. 야, 그 10만원 왜 거기에 넣어놨을까. 하하, 참. 그 주면 안 되나요? 5만원씩이라도. 알겠습니다. 좋으시겠어요. 10만원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행운을 건져내는 행복한 수요일, 행복한 9월의 마지막 날이길 바라면서 2시간도 행복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희 셰프님과 먹방투어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특집 대망의 마지막 편입니다. 와, 그래도 많이 나왔어. 3주간 해도 아직 한창이에요.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 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키움증권,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들이,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조청, 노무법인 폐,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군산시청,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7시 11분 1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스모닝.
3: 스모닝.
4: 9월의 마지막 날 오늘 날씨는 참 다채롭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 낮에는 늦더위, 늦은 오후부터는 비 소식까지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 4U 날씨와 정월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수도권 강원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 전

전북 북부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 내륙 지방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껴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이 16.7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부산 26도, 대구가 28도 예상됩니다. 10월이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뚝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또 일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빨리 감기해서 들려드립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를 캐치 해볼까요?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수까지는 안 맞춰주셔도 돼요. 제목만 맞추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 선착순 1등부터 뽑아야죠.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진짜 빨라요. 자, 민영 PD 준비됐죠? 빨리 감기한 노래 들려주세요. 끝났어요. 와, 뭐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나? 아시겠나요, 여러분? 저 좀 들릴랑 말랑 했는데 그거 맞나 싶긴 합니다. 자, 정답자가 몇 분 계시고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은 신의 영역은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미니로 강효준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와, 어떻게 들었대? 아직 눈치 못 챈 분들을 위해서 속도를 조금 느리게, 아주 조금 느리게 해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들린다. 이제 들려. 아, 들려. 자, 굿모닝 FM 선착순 1등에게만 선물 드린 거 아니에요. 다섯 분,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더 뽑겠습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정답성 원곡으로 다 들려드릴 동안 제목을 계속 보내주십시오.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께는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 노래와 제목이 같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태리 씨가 아주 명랑한 고등학교 펜싱 선수로 나왔었죠. 이 노래 가사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을 청춘의 사랑을 그렸던 드라마. 재밌게 봤었는데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자, 정답성은 자우림의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바람에 나

드라마 한 편이 쫙 지나갑니다.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어요. 오늘의 정답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였습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신애리님이 스물다섯 스물하나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오늘 생일인데 사랑이 가득한 날이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인 분들 많네요. 오늘 6437번님이 자우림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땐 몰랐지 좋은 시절이었다. 그치만 오늘도 제일 젊은 날이라는 거 맞아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 후회하면 안 됩니다. 예, 아, 후회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후회할 필요가 없죠. 예, 최대한 누리자고요.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934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절픈 런이라는 신조어 들어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찰 굿즈를 사거나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절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절에 오픈런 하듯이 찾아가는 현상을 절픈런이라고 한대요. 저도 요즘 소원 빌 거 많은데 절픈런 해봐야겠어요. 이런 게 또 있어. 재물 운의 성지로 소문한 이제 봉은사가 있습니다. 봉은사는요. 평일에도 오픈런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하고요. 요즘 절에서 판매하는 굿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다들 어떤 바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노력이면 예, 다 이루어질 거예요. 7934번님 초코과자 드립니다. 변광석님, 어제 북한이 내보내기 작전 실패한 기사봄. 그래서 오는 금요일에 자체 시작한 그물을 이용해서 다시 내보내기 시도를 한다는데요. 잘 성공해서 북한이가 넓은 바다로 되돌아갔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10월 2일에 그물로 다시 이제 구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북한이는 이제 부산에 있는 상어인데 무사히 가야지. 북한아 가야지. 가기 싫어? 싫으면 빨리 얘기해. 잘 예, 이송이 되기를. 변광석님 막대과자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세요. 그동안 이클립스의 런런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Eclipse, Run Run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까요? 8610번님 직장에서 몰래 핸드폰 하다가 톰 크루즈 만난 거 봄? 톰 크루즈 일행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바닥에 웅크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여성 직원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냥 쉬면서 핸드폰 하고 있었대요. 웃긴 해프닝이지만 톰 크루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아, 세상에.

너무 웅크리고 보고 있었어. 그 주저앉아가지고. 근데 진짜 우리 톰 형 마음 따뜻하다. 아, 톰 형 최고. 8610번님 바나나 맛 과자 드립니다. 0486번님 안세영 선수 금메달 딴 거 봄?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래요. 국뽕이 차올라요. 자랑스럽네요. 예, 봤습니다. 아, 최고의 진짜 선수예요. 아니, 진짜 안세영 선수는 오랫동안 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저도 레벨업을 더 하는 것 같아. 와, 적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0486번님 초콜릿 드립니다. 7608번님 아시안게임 역도 경기 봄? 남자 110kg 체급에서 이라크 선수가 인상 219kg을 들어올리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세계 신기록이 218kg인데 그걸 깼어요. 우리나라 박혜정 선수도 여자 86kg 체급에서 멋지게 본인 기록을 깨면서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보면 볼수록 멋진 역도 같아요. 진짜 단순한 건데 무거운 거 들어올리는 건데 아 여기에 단순함을 넘어서는 진짜 감동이 있습니다. 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그리고 대회 나와서 기록을 깨는 건 진짜 너무너무 울컥하는 것 같아. 멋집니다. 7608번님 소세지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저도 얼마 전에 봉은사 갔었는데 지금 날씨에 진짜 추천을 드려요.
5: 너무 좋군요.
6: 네, 근데 원래 가면 제가 되게 어린 축이었거든요.
5: 예.
6: 근데 이번에 갔더니 다 저보다 어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 커플들. 네.
5: 핫한 게 얘는 핫한
6: 거
5: 같아요.
6: 네, 그런가 봐요. 네. 지금 도로 위는 대부분 평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행담도유계소 일대 작업해서 밀리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은 차들이 훅 늘어서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려 있고요. 외곽 쪽은 안양교에서 금천교까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46분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 강일 진입로에 사고 있어서 일대 혼잡한데 본선은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판교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지난 봄에 그 샀다고 했던 자켓들 네. 한번 입고 다시 넣었잖아요.
1: 그렇죠.
0: 다시 꺼냈어요.
1: 일단 꺼내는 왔는데 아직 눈치만 싹 보고 있습니다. 낮에 너무 더웠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해가 쫙 비치면 네. 뜨거워.
1: 그러니까요.
0: 아, 이거 옷 참 입기 쉽지 않은 계절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슬슬 꺼내서 좀 입어요, 이번에는.
1: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눈치 안 보고 꺼내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0: 네. 그러니까요. 아, 가을 만끽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말입니다.
0: 쉬운 게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파이팅 해야죠.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10월이잖아요. 이 10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런 꿀팁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1: 네, 먼저 교통 분야에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내일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을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출발 한 달 전부터 예매가 가능했잖아요. 이때 때문에 항공권이나 숙박은 미리 예약을 해도 기차표는 한 달 전에야 살 수 있어서 여행 일정을 짜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특히 국내 이동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도 컸는데요. 앞으로는 철도 승차권도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0: 야. 앞으로는 그럼 여행 계획 조금 여유 있게 세울 수도 있겠네요.
1: 네, 반면에 이 버스 이용객들의 교통비 부담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이 각각 9% 인상이 되거든요. 2023년 7월 이후 약 3년 만인데요. 버스 이용객과 노선은 줄어드는 반면에 운송 원가는 오르면서 이 버스업계의 운영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만 모든 버스 요금이 일괄적으로 9%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운임 상한은 버스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운임이기 때문에 실제 요금은 노선과 지역별 절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0: 네, 평소에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10월부터 요금 인상될 수도 있는 점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부터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0: 이런 거 좋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1: 네, 먼저 청년특례 전세대출 보증이 달라지는데요. 이 지원 대상이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 소득 기준은 연 7천만 원 이하로 유지가 되는데요. 다만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아니라 이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이고요.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0: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고 신혼부부는 소득을 따지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군요.
1: 네, 그리고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데요.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 10월부터는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대출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가 됩니다. 결혼으로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새 기준은 10월 19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권에 적용됩니다.
0: 네, 결혼했다고 대출 조건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 뭐 이런 건 좀 줄어들겠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뀐 기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보다 나흘이나 빨리 관측이 됐다고 해요.
0: 와, 이제 곧 있으면 울긋불긋 빨갛게 물든 산 볼 수 있겠네요.
1: 네, 기상청은 산 정상부터 20% 정도 단풍이 되면 첫 단풍이 관측됐다라고 보고요. 산 전체의 80%가 물들면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보는데요. 설악산의 경우 10월 19일쯤 단풍이 절정에 이르겠고요. 북한산 산은 11월 1일, 가을 단풍 명소인 내장산은 11월 10일, 그리고 무등산은 11월 11일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산마다 단풍 시기가 조금씩 다르니까 나들이 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1: 네, 단풍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상 단풍 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이 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한반도 단풍 절정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0: 수목원이나 공원, 산, 관광지 등 가을 나들이 장소의 주소나 건물 이름을 검색하면 그 지역의 예상 단풍 절정위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신 뒤에 식물 계절 관측 서비스에서 관측 기록, 계절 예측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단풍 보러 가실 때 참고하시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요. 그래서 나들이 가실 때 겉옷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0: 네, 7634번님. 오, KTX 이제부터 두 달 뒤 거도 예매할 수 있군요. 12월 초에 국내 여행 가려고 하는데 미리미리 예약해야겠어요.
1: 오, 여행 어디로 가시게요? 부럽네요. 김혜미님이 와, 내일부터 단풍의 계절 10월이네요. 산과 들이 아름답겠네요.
0: 네, 김정현님도 단풍 예쁘겠다. 기대해, 기대해.
1: 아하, 자연을 눈에 담을 정도의 어떤 여유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진짜 예쁜데.
0: 네.
1: 예, 그런 여유가 참 생기지 않는 게 속상하기는 합니다만 10월 됐으니까 한번 담아보시죠.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반반 밝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의 참가를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경기도 구리에 사는 6살 아들의 아빠이자 남편 박준용입니다. 오늘 아내 생일이기도 하고요. 내일부터 일주일간 저희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반반한 퀴즈 참가하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참가하게 됐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먹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경기도 구리에 살고 있고 6살 아들의 아빠이자 그 남편인 박준용입니다.
0: 아, 준용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아내 생일이에요, 그러면.
1: 네, 생일입니다.
0: 생일날은 어떻게 보내요?
1: 매년 아직까지 매년 미역국 끓이고 있고요.
0: 와.
1: 그리고 아침에 미역국 끓이고 이제 뭐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고.
0: 뭐야?
1: 원래 선물을 좀 작은 거라도 해주는데 오늘은 좀 준비를 못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그럼.
1: 네.
0: 근데 내일부터 여행이니까 사실. 그리고 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물일 수도 있지.
1: 그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어, 근데 너무 스윗하네요. 지금까지 계속 생일마다 미역국을 직접 끓여주셨어요.
1: 예, 뭐 다른 부분에서 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미역국이라도 끓이자.
0: 세상에.
1: 그런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0: 너무 멋지네요. 너무 멋져. 이거 그냥 계속 지키시면은 평생 내 생일에 미역국 끓여준 남편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와, 준용님 많이 본받습니다 제가. 예.
1: 아,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0: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준용님. 예, 우리 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1: 네. 자,
0: 제주도 여행 이제 떠나실 건데, 제주도 너무 좋겠네요. 뭐 하실 계획이에요?
1: 아, 사실 제가 그 3일 날
0: 네.
1: 친구랑 그 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어서
0: 대회가 있으시구나.
1: 네, 그것도 나가고 그리고 제주도에 지인분들이 이제 좀 계신데
0: 네.
1: 뭐 늦은 여름 휴가 겸해서 이제 가을 휴가라고 해야겠죠?
0: 네.
1: 뭐 지인분들도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좀 못 다녔던 데도 다니고 하려고 그리고 아이랑은 좀 카트도 타보고 이번에 좀 그렇게
0: 좋다 좋다.
1: 예, 재밌게 지내고 오려고요.
0: 너무 좋네요. 아, 풍성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여행 전에 저희 반반한 퀴즈의 성공이 아주 기쁜 어떤 시작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퀴즈 자신 있으세요?
1: 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갑니다.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나누기를 하자. 60 나누기 3은?
1: 안 들렸어요.
0: 60 나누기 3. 60 나누기
1: 20.
0: 3. 예스. 고모를 영어로 하면? 고모.
1: And?
0: 혹시 나 너 좋아하냐?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은? 하나.
1: 미안하다 사랑한다?
0: 아니요. 네 글자, 네 글자. 모르면 패스.
1: 패스.
0: 고려 마을 원나라에서 무릭점이 가져온 씨앗은?
1: 목화.
0: 사자성어예요. 해당되는 모든 일. 사사?
1: 뻥건.
0: 이 노래의 제목은? 미칠 듯 사랑해.
1: 보고 싶다.
0: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단식 사상 최초로 2연패를 달성한 선수는?
1: 안세영.
0: 속담 도둑질을 해도

0: 이것이 맞아야 한다에서 이것은
1: 밥?
0: 도둑질을 해도 이것이 맞아야 한다.
1: 패스.
0: 최근 부산 친수공원 수로에 나타난 화제가 된 상어의 애칭은
1: 북항이.
0: 지난 월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와 친선 경기를 펼친 나라는
1: 우루과이.
0: 자, 다시 혹시 나 너 좋아하냐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
1: 아, 남자 주인공이
0: 이민호.
1: 상속자들?
0: 맞아. 좋았어. 여기까지 정답하죠. 예, 정답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좋아요. 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맞으면은 거의 만점이었어요? 열 문제 중에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뭐야? 만점 나올 뻔했네요. 야,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잘 몰랐던 한 문제. 도둑질을 해도 이것이 맞아야 한다. 뭘까요?
1: 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래? 손발이 맞아야 한다. 손발.
1: 아, 손발.
0: 아, 쉬운 거였는데. 맞아요. 네.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자, 너무너무 퀴즈 잘 푸셨고, 어우, 상식이 풍부하신데. 자, 이제.
1: 감사합니다.
0: 예,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예, 네, 뭐, 와이프 사랑하고, 우리 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건강하게 앞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아내 생일이니까 그리고, 또 예.
1: 네,
0: 생일 축하해요.
1: 생일도 행복하시고요.
0: 저도요?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준영님.
1: 네.
0: 예, 멋지네요. 멋지시고 제주도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또 저희 사연 보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해요. 보내드릴게요.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우루과이 관련 문제 덤으로도 해드립니다. 우루과이에서는요, 커피나 물보다 이 차를 더 많이 마신다고 해요. 거리에서도 이 차가 든 보온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르바 잎을 우려서 만든 남미의 전통 음료인 이 차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마테차, 2번 오빠차, 3번 바나나차차. 어렵죠? 예, 어려워요. 하지만 아시는 분들 빨리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뽑을 거예요.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발표합니다. 모모랜드 바나나차차.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우루과이 사람들이 물과 커피보다 더 많이 마시는 차, 정답은 바로 1번 마테차였습니다. 전성희님이 정답은 1번 마테차. 바나나 차차 노래 나오니까 초사 딸 학교 안 가고 춤추고 있어요. 어떻게 어여 가자 하셨는데, 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다 컸는데 그래도 순수함이 아직도 있네. 너무 예쁘다. 얼른 가 빨리. 3309번님 1번 마테차. 날이 쌀쌀해졌네요. 따뜻한 녹차라도 한잔 해야겠어요. 건강하세요. 크, 녹차 좋다. 녹차하니까 갑자기 저거 먹고 싶네. 저거 생선 녹차 보리굴비. 그래, 보리굴비야. 미안합니다. 먹는 얘기 오늘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해봤습니다. 두 분 포함해서 맞춰주신 다섯 분 저희 선정해서요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닉스트 도어의 애니멀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말을 곱게 하면 예쁨 받는다.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도 말했었죠.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단어와 말 본세가 나쁘면 소용없단 얘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이 경영 우수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 비결이 좋은 말쓰기였답니다. 특히 공격적인 말, 사내에서 저격한다, 제거한다 같은 표현을 안 쓰니 구성원들끼리 기분 상하는 일이 훨씬 줄더라. 그 덕에 일도 잘 돼서 성과가 좋아지더라. 말 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5: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6: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5: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6: 경농이 만듭니다.
7: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8: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연남동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테일러 커피라고 하고요. 17년째 운영 중인 스페셜티 카페에서 일하러 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스터리 카페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카페라서 블루리본을 지금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 카페의 장점은 기본을 충실하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표 메뉴는 크림 모카라고 하는데, 라떼 위에 크림이 올라가 있는 제형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게 대표 메뉴라서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제가 먹기 싫은 거는 고객한테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가장 맛있는 커피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가 지금 많이 아파요. 얼른 다리 수술을 하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버 굿 테이.

0: 왜냐하면 커피 쿠폰들이거든요. 근데 이 커피집에 커피 쿠폰들이 민망했다는 민영 PD의 예,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아, 내려주는 커피 저도 한번 맛보러 가겠습니다. 반려견 아프다고 하셨는데 얼른 또 건강해지길 함께 기도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늘 기다리고 있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슬픈 영화만 보면 들고 있던 콜라가 젖을 만큼 웁니다.
1: 한 박자죠.
0: 감성적인 남자. 네. MBC 이휘준 감성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아, 예. 예, 콜라도 젖어요.
0: 콜라도 젖어. 네. 휘준 아나운서는 최근에는 눈물 흘린 적 있어요? 아,
1: 최근에 그 최민식 씨, 한소희 씨 나온 인턴이라는 영화를
0: 보셨어요?
1: 네, 명절에 봤는데 예. 최민식 씨가 연기를 정말 그 은퇴 후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어머. 딱 연기를 잘하시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
0: 재밌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어요.
0: 자체 평점 몇 점 줍니까?
1: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 와~ 드립니다.
0: 아, 요즘 예. 한국 영화 다 재밌네요.
1: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물 잘 흘리시는 분들은 저처럼 콜라 졌습니다.
0: 세상에 효자다 효자야.
1: 진짜 깜짝 놀랍니다. 진짜
0: 이런 효자가
1: 최민식 씨 연기 정말 잘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0: 명절에 용돈이나 좀 드리지.
1: 그거는 이제
0: 아무나만 효자고
1: 유의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언어 유의.
1: 아 언어 유의. 해야죠. 용돈 유의 아니고
0: 시작해 볼까요?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야 이휘순 너 요즘 썸 탄다는 그 연하남이랑 잘 돼가냐?
2: 아 원일이?
0: 어 원일이
2: 아 원일이 안 그래도 아까 나한테 문자 보냈다.
0: 오 그래 뭐라고 보냈는데?
2: 볼래? 어. 자 이거 봐봐 읽어봐
0: 자 누나 저 어제 불멍하는데 매캐한 연기 사이로 자꾸 누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1: 어때 나한테 완전 푹 빠진 거 같지?
0: 참나 야 빠지게 뭘 빠졌냐 맞춤법도 틀리고 야 별론데
2: 응? 맞춤법 어디?
0: 여기 봐 여기 매캐한 이 맞춤법 이게 아니야 매랑 캐의 모음이 아이가 아니고 어이 매캐한 이렇게 적어야 돼. 야 안 되겠다 야 얘 별로다 너 만나지 마라.
2: 아니 야 김우경 너 갑자기 왜 그래?
0: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얘 그래 좀 만나지 마.
2: 왜 뭐야 네가 뭔데?
0: 아니 내가 너 좋아하니까. 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2: 갑자기? 어? 뭐야?
1: 밖에 그 작가들이 소리를 지었어요. 아, 예. 우와. 아니, 뭐야 이거?
0: 저는 이런 로맨스 연기 오랜만에 해봐요. 아, 진짜로. 아, 너무 오랜만에 해봐. 와, 나 원래 이런 거 잘하는데 네. 어떻게 하다 난 태순이로 그렇게 해가지고
1: 정정 시켜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 말 매캐하다의 올바른 표기입니다. 오늘 상황극에서 휘순이가 썸타고 있는 연하남 원일이의 문자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호경이가 거기에 적힌 매캐한이라는 단어를 보고 매캐 모음이 둘 다 아이가 아니라 어이가 맞다고 지적을 했는데 좀 질투가 많이 난 것 같죠.
0: 아 질투 많이 났네.
1: 하지만 호경이도 안 되겠어.
0: 왜?
1: 둘 다 맞기 때문이야.
0: 아 진짜로?
1: 호경이 안 돼.
0: 야 호경이 아는 척 했는데 얘 모르네. 얘도 별로다. 야 만나지 마라 비서.
1: 안 돼. 차. 자. 야. 안 돼. 예. 자 발음만 들어선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철자를 좀 짚어드리면은 양성 모음끼리 만난 매캐한 이건 둘 다 이제 아이를 씁니다. 매캐 매장할 때 매 캐나다 할 때 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성 모음끼리 만난 매캐한 매캐 어이를 씁니다. 둘 다 매기 할 때 매, 케이크 할 때 케 이렇게 씁니다. 네, 재밌는 거는 연기나 곰팡이 따위의 냄새가 약간 맵고 싸 할 땐 양성 모음끼리 만난 매캐하다 쓰고요. 그 냄새가 좀 더 강할 때 이럴 때는 음성 모음끼리 만난

0: 매캐하다. 이렇게 씁니다. 네, 어이로 매캐하다. 자, 둘 다 표준어지만 이게 냄새가 맵고 싼 정도에 따라 좀 구분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 근데 참 한글 참 신기해요. 어이로 쓰니까 조금 더 캐캐한 느낌 나.
0: 그렇죠.
1: 더 매울 것 같은 느낌 나.
0: 또 심지어 음성 모음이야.
1: 음성 모음이라.
0: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1: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0: 네.
1: 자, 매캐하다 보다 지금 반응들이 갑자기 소리 질러서 시끄러웠다. 소름 돋았다.
0: 난리 났다. 난리 났다.
1: 원일이 사귀지 마라. 밥값 많이 든다.
0: 뭐 아, 밥값 많이 든다.
1: 이런 의견들이 오고 있습니다.
0: 네.
1: 아, 재밌네요. 자, 오늘도 언어위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0: 네.
1: 퓨전 아나운서 감사하고요. 보내드립니다. 안녕.
0: 안녕.
1: 노래 듣고 올게요. We are the nice의 별, 불, 밤.

0: We are the night, 별, 불, 밤 듣고 오셨어요.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4부 넘어가면 맛쟁이 신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쩝쩝 박사 이완일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 여행 떠나고 있는데 제주도에 아직 머물러 있어요. 마지막 편이거든요.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IS 동서, 음주유엔 팀앱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과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6: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1: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6: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1: 환자 경험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6: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7: 나아요. Now you.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8: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9: 8시 15분 39초 4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0: 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9월은 늦더위를 남기고 10월은 찬바람을 데려오겠습니다. 음흠. 두꺼운 가을옷 미리 꺼내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사이 5에서 10mm 정도, 일부 북부지방으로는 최고 3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8도, 오늘 낮 기온은 26도, 대구가 28도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2도, 내일 낮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체감온도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 이남 내륙지방으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아, 요새 날씨가 이래서 옷을 고르기가 좀 쉽진 않아요.
1: 아니 근데 옷들이 다 너무 깔끔하고 멋지세요. 좀 쇼핑 같은 거 어떻게 혼자 좀 하시나요?
0: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남녀 쇼핑 행태가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은 이제 온라인 쇼핑 좋아하고
1: 아, 그러시구나.
0: 비교하고 직접 예. 보는데 아내는 첫 번째 매장에서 바로 사라. 야, 시간이 아니, 아깝다. 뭐 이런 주입니다.
1: 대부분 거꾸로인데.
0: 네.
1: 야, 그래서 그런지 옷 센스가 너무 좋으세요. 자, 아, 오늘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0: 네, 오늘의 키워드는 절대 1강, 지뢰 파장, 정보 카르텔입니다.
1: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첫 번째 키워드 절대 1강입니다.
1: 아, 기분 좋은 소식인데 배드민턴 네. 안세용 선수 얘기인데요. 너무 잘해요.
0: 맞습니다. 네,
1: 역사적인 기록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0: 네, 안세용 선수가 어제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 3위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를 2대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 항저우 대회 때 금메달에 이어 사상 첫 2연패라는 새 역사를 쓴 건데요. 결승전 첫 게임 초반에는 야마구치 선수가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경기를 주도하기도 했는데 금세 안세영이 특유한 이 정교한 스트로크로 야마구치를 코트 구석구석으로 몰아세웠고 흐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경기 막판까지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1: 예, 이게 좀 압도적이라가지고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0: 네.
1: 기록은 어떤가요?
0: 네, 안세영은 이번 아시안게임 32강전을 20분, 16강전을 35분, 세계 5위 선수와도 이 8강전을 35분 만에 끝냈습니다.
1: 이야,
0: 천적이라고 불리는 게 천유페이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준결승에서 만났는데 이것 역시 40분 만에 마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 와.
0: 이로써 올해 치른 57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배하고 그래서 승률이 98%가 넘는 경이로운 기록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 1강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배드민턴에선 여자 복식 세계 랭킹 2위 이소희 백하나조 역시 세계 1위인 중국 류성수 탄인조를 격파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자 복식 금메달은 2002년 부산 대회 이후로 무려 24년 만입니다.
1: 이야, 24년 만에 금메달 축하드립니다. 육상 계주 대표팀의 동메달을 뺏길 뻔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인 28일이죠.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결선에서 38초 43의 한국 신기록으로 중국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 네.
0: 3위 기록을 냈으니까 동메달을 받은 게 마땅한데 홈페이지에는 4위로 통과한 태국이 동메달을 딴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1: 에이?
0: 대회 조직위는 막상 이유도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대표팀이 항의하니까 자정이 지나서야 한국의 동메달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기 진행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건데요. 전날 예선에선 배턴 전달 때 구역을 벗어났다고 우리 대표팀을 실격 판정했는데 대표팀이 항소를 해서 간신히 결정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1: 뭐야. 속상한데요.
0: 네.
1: 오늘 유도와 양궁 경기 있습니다. 기분 좋은 또 금메달 소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지뢰 파장입니다.
1: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계속되고 있는데 새 소식 또 들려주시죠.
0: 네, 우리 군과 유엔 사령부가 어제 3일차 현장 조사에서 북한 지뢰 한 발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폭발 현장 뒤쪽 1m 정도 부근에서 지뢰를 발견했고 이 지뢰는 기존의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말했던 지뢰와는 다른 지뢰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뢰는 갈색의 벽돌 같은 모습의 사각형 모양이었는데요. 지난 21일 우리 장병을 상하게 만든 이 두 발의 폭발 지뢰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철수 과정에서 봤다고 한 북한 지뢰 그리고 이번에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뢰까지 최소 네 발이 현장 부근에 있었던 셈입니다.
1: 예, 처음에는 북한 목함 지뢰라는 말도 나왔는데 지금은 수지 반보병 지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0: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 수지는 플라스틱, 반보병은 사람을 겨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든 플라스틱 대인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로 만든 이 목함 지뢰보다는 내구성이 강한데 북한은 1969년부터 운용해온 지뢰라고 하고요. 서로 1~2m 거리에 네 발의 지뢰가 몰려 있었던 점 그리고 새로 발견된 지뢰도 땅에 묻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에 쓸려서 내려온 그런 유실 지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묻어둔 매설 지뢰라고 봐야 합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 지뢰 위로 풀이 자라있던 점을 볼 때 최소 1년은 지난 지뢰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1: 예, 북한 매설로 판정이 되면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만큼 그냥 이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고 북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상응 조치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선 그것 또한 작전이라면

0: 그래서 말을 아끼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 2015년에 북한 목함줄의 사태 때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거든요. 현재는 관련 장비가 철거된 상태라서 같은 방식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예.
0: 강 장관은 북한 소행이 확정되면 유엔사,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할 부분도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1: 예. 정치권은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시끄럽다면서요?
0: 네, 일단 정부 여당은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는 하면서도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도 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야당을 겨눴습니다. 또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폭발 지점이 평소 수색작전을 하던 지역이 아니라서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야당만 공격한다고 맞받았고 또 진성준 위원장에 대해서도 상해 목적이 아니면 조롱 목적이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 대규모 장외 집회로 이 이슈로 전국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1: 네, 북한이 이례적으로 자신들 소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빠르게 또 냈네요.
0: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북한 지뢰라는 우리 발표가 자작 광대극이라면서 남한이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국경 일대 요새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건 철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폭발 지점이 국경선에 가까워서 도발 의도가 있었느냐는 전문가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북한 지뢰라는 점은 의견이 일치하거든요. 이번 담화는 책임론에서 먼저 선을 그어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정보 카르텔입니다.
1: 뭐 마약 카르텔 이렇게 카르텔은 이렇게 붙는데 정보 카르텔 어떤 소식이에요?
0: 네, 이 자본시장에서 반복해서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폐쇄된 모임 카르텔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 카르텔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30, 40대 금융 엘리트들로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은 사이고요. 각자 사모펀드 운영사와 상장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1: 뭐 단순히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어떤 점들이 불법이었던 거예요?
0: 네, 이들은 각자 회사에서 인수합병, M&A라고 하잖아요. 인수합병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1: 예.
0: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상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중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가 있으면 이걸 5년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당국이 확인한 건 5개 종목인데 가족들, 지인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10여 명이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놓고 정보가 공개되면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벌어들이는 부당 이득이 2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당국은 2년간 추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보면 안 된다는 건 이 금융권 종사자 누구나 아는 건데요. 엄격히 규정을 지켜야 할 엘리트들이 이를 벌였습니다. 금융 선진화, 불법이어도 돈만 벌면 된다는 행태부터 엄단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나중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손버의 홈레커 띄워드리고요. 이원일 셰프님이랑 맛쟁이 신사 시즌2 4부로 돌아올게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오늘 정체가 심한 편은 아닌데요. 고속도로에 몇 곳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쪽 행담도유기소 부근에 작업이 있고 고장차도 있어서 두 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한 개 차로로만 지나면서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까지 5km 구간이 많이 밀리니까요. 당진이나 송악에서 다른 길로 우회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후로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목포 쪽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립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5포 3터널 부근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일대부터 광남까지 지체고요. 안성 방향은 고덕터널에서 초이, 용인 일대 2km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양지터널 1차로에 사고 있어서 용인부터 6km가 지체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구간도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평소엔 점잖은 신사지만 양복을 열면 세상의 모든 음식이 줄줄이 나오는 마술사가 됩니다.
1: 냠냠 신사 젠틀맨 2-on-1
0: 저주 박사 닥터 테이스티
1: 우리는 멋쟁이 신사!
0: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 어 그러네요.
0: 예, 진짜 시간 금방 갑니다.
1: 시간 너무 빠르다.
0: 곧 크리스마스예요. 9월 한 달 이분 덕분에 아주 야무지고 배부르게 보냈습니다.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번 달도 야무지게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네, 아 준하 형 보고 싶다.
0: 준하님, 아 우리 준하님 진짜 네. 제대로 멋쟁이인데
1: 네, 진짜로요. 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0: 먹쟁이요?
1: 네.
0: 아 저희끼리 하기도 벅차요. 준하 형 오시면은
1: 난리 나겠죠.
0: 예,
1: 진짜
0: 시간이
1: 네.
0: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못 모십니다. 저희끼리 합니다. 네. 멋쟁이 시즌 시즌 2 바로 들어갑니다.
1: 좋습니다.
0: 예, 지금 3주간의 제주 일정인데
1: 네.
0: 와, 지난주까지도 맛집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1: 우선은 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직 저희가 서쪽 남겨놓고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먹고민 빨리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주 좋습니다. 먹고민 상담소 여러분들 이럴 때 뭐 먹지 싶은 고민들 보내주시면 네.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기가 막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착한 고민 사연 바로 소화해볼까요?
1: 네. 신유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3 딸 9월 모의고사 도시락을 연습 겸 싸줬는데요. 11월 수능 당일 도시락 메뉴는 뭘 해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0: 아, 이런 것도 고민이 야, 되겠구나.
1: 이거 진짜 어쨌든 고3 이 수능 수험생들을 두신 분들한테는 지상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뭘 싸주나.
0: 이거 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네. 전 수능 두 번 봤거든요.
1: 네.
0: 그 중간에 이제 1, 2 언어 수학 이제 끝나고 수리 끝나고
1: 맞아요.
0: 도시락 딱 먹을 때 힐링돼.
1: 네. 아 힐링돼요.
0: 힐링돼. 왜냐면 친구들 다 모이거든.
1: 아.
0: 그래서 언어 어땠니? 뭐 수리 어땠니? 너 뭐 괜찮았니? 하면서 먹으면서 힐링을 좀 하는 그 마음을 좀 푸는 시간.
1: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0: 그렇죠. 네. 도시락 고민 될 것 같아.
1: 저는 그 맛쟁이 신사 답지 못하게 수능 당일날 음식을요 한 3분의 1밖에 못 먹었어요. 긴장되더라고. 긴장. 되게 실망했나 봐요.
0: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긴장될수록 많이 들어갔던데.
1: 왜냐면 근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0: 근데 진짜.
1: 많은 분들이 이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도 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게 되면은 뭘 싸줘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 거는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졸음이 오지 않을까가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0: 그것도 좋은 포인트네요.
1: 네네. 네. 실은 저희 어머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먹었었던 도시락 메뉴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밥을 현미밥을 싸주셨어요. 네, 혈당 너무 빠르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늘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는 거는요. 먹고 나서 졸음이 오지 않도록 식사 구성을 잘 해주시는 거. 특히나 밥을 만약에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요, 밥도 조금 무르게 익혀주세요. 네, 왜냐면은 그래야지 빠르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찬들을 준비할 때 너무 식이섬유가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은 그게 또 소화하는 데 좀 오래 걸리니까
0: 맞아.
1: 네, 그런 것들 조금 피해 주시고 단백질 같은 거 먹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이 조금 덜 오르게 해주는 거를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GI 개수가 낮은 음식들의 대표 주자가 바로 생선이랑 닭가슴살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이어트 메뉴처럼 뭐 닭가슴살을 뻑뻑하게 싸주시라는 게 아니고요. 닭가슴살을 살짝 볶아 가서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생선 같은 것들을 같이 맛있게 조림을 하거나 구워서 내어주시면은 GI 지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조금 느리게 갈 수 있어서 졸음 방지에 굉장히 좋다. 이런 것들을 좀 꿀팁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엄청 과학적으로 해주시니까 더 마음 네. 편하네요.
1: 왜냐면은
0: 맛이 뭐가 중요해 이때. 네.
1: 왜냐면 수능이라는 날짜가 정말 그 아이가 거의 십몇 년을 준비한 시간을 보상받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졸음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네요.
1: 네.
0: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 네.
0: 저는 또 체질 검사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1: 그래요?
0: 왜냐면 제가 이제 목체질인데 해산물류를 먹으면
1: 네.
0: 화장실이 이슈가 맞아요. 생겨요.
1: 그런 이슈도 되게 중요해요.
0: 이게 체질별로 그런 게 또 중요해요. 이거 네. 얼마나 땀이나.
1: 그럼요. 이제 부모님이시니까 네. 네, 부모님들은 그런 체질도 또 다 아니까 피하시는 네.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소개해드렸습니다. 맞아요. 몸에 잘 맞는 음식들로 챙기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어쨌든 이런 마음들까지도 이렇게 섬세하게 지금 한창 네. 신경 쓸 때입니다.
1: 맞습니다.
0: 수능 다 잘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1: 수험생들 화이팅!
0: 화이팅!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수험생을 뒤로 하고 제주로 떠나볼까요?
1: 서쪽으로 가보시죠.
0: 즐겁게 떠나죠. 즐겁게. 네네, 서쪽으로 네. 떠나보겠습니다.
1: 제주도 특집 오늘이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그렇네요. 네, 바로 제주 서쪽입니다. 아마 서쪽 하면은 테디는 어디가 딱 떠오르세요?
0: 여기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네. 애월.
1: 애월.
0: 애월이야.
1: 맞아요. 네.

0: 정말 놀거리가 너무 많고 일단 카페 거리가 있잖아요.
1: 핫해졌죠.
0: 네, 애월 해안도로로 아름답기도 유명하고요. 또 애월읍에는 새별오름이라고 탁 트인 풍경과 억새가 정말 아름다운 오름도 있습니다. 혹시 애월 가보신 적 있으시죠?
1: 저는 애월 가면은 가는 그 바닷가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0: 바닷가 포장마차가 있어요?
1: 네, 거기 이제 자매가 네. 하는 무슨 땡집이 있는데 네. 어머님이랑 따님이 하셔요.
0: 어머.
1: 거기 전복죽이야. 거기 전복죽이 미쳤어요. 바다를 바라보는 전복죽을 네. 꼭 먹으러 갑니다.
0: 전복죽이나 보말죽 이런 건 왜 제주도 가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1: 너무 미칠 것 네. 같아요.
0: 오.
1: 세 그릇씩 먹었어요.
0: 자, 우선은 애월로 떠났으니까 협재 해수욕장도 한번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메랄드빛 투명한 바다 너머로 비양도가 보이고요. 야자수가 어우러져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낸다는 협재 해수욕장.
1: 아, 네.
0: 노을이랑 석양이 서쪽이니까 노을이랑 석양이 너무 예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금능 해수욕장도 있어서 두 곳을 함께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또 금오름도 가보시면 좋은데요. 난이도가 조금 낮아서 편하게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상에 커다란 원형 분화구가 있고요. 비가 온 뒤에는 물이 고여서 신비로운 산정호수 풍경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드라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창 풍차 해안도로 제가 좋아하는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바다 위 해안선을 따라서 줄지어선 하얀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바람 쐴 때 가시면 정말로요. 풍차에서 후후후후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일몰 때 달리면 참 좋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 너무 좋죠. 아, 서쪽 좋습니다.
0: 서쪽 너무 좋죠.
1: 여러분들의 네. 또 음식들, 추억들 아 기대가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 씨 덕분에 이제 애월이
0: 엄청 떴죠.
1: 핫해졌잖아요.
0: 네. 진짜 핫해졌죠. 네.
1: 어떠한 정책보다
0: 네.
1: 땀값을 더 올린.
0: 그렇죠. 네. 이효리 효과가 있었죠.
1: 이효리 효과가 네. 있었습니다. 이효리 씨가 속한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와서 서쪽 음식들 만나볼게요. Yeah. Yeah, yeah, yeah. 싹쓰리 in the house.

0: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제주 서쪽의 음식도 만나봐야 되는데 네. 역시 저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가는 곳은 네. 애월 쪽이 아니었어. 애월을 가려고 하다가 여기를 갔던 것 같아.
1: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0: 미안합니다. 예, 찾아보니까 저는 네. 북동 쪽에 있어요. 아예 다른 쪽에.
1: 저 죄송하지만 지난주로 다시 다녀오세요.
0: 제가 네, 지난주 얘기 쪽으로. 못한 게 한이 되네. 네,
1: 그러니까요. 네. 네,
0: 거기 다음에 제주 오면 다시 제가 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 어, 저도 실은 지금 제주 남쪽, 동쪽, 북쪽 하고 지금 서쪽 왔잖아요. 어, 제가 소개 못한 집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0: 사실
1: 그래가지고
0: 서쪽을 많이 가지는 않았어 예전에는.
1: 어, 그렇죠.
0: 그죠.
1: 이 이효리 씨가
0: 진짜
1: 정말로
0: 이 효과예요.
1: 네, 네, 효과가 컸어요.
0: 그래서 네. 이제 여러분들의 정보가 아주 중요한 네. 오늘입니다. 자, 제주 3주 차의 마무리 서쪽. 네. 맛집들 만나볼까요?
1: 470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애월 어땡게 이러면 다 알지 않나요? 네, 이 애월 어땡게 식당에 가면 된장 베이스인 활 한치 물회가 최고입니다.
0: 물회인데 된장 베이스요?
1: 어, 제주도 물회가 된장 베이스예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아, 이거 모르셨구나.
0: 저 물회 라인을 잘 몰라.
1: 어, 맛있어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밑반찬은 말해 뭐예요. 공깃밥은 말해 뭐예요. 정말 모든 맛집과 선셋은 제주 서쪽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도 침이 꼴깍깍깍깍깍. 네. 야... 애월 어땠 게. 아, 정말 어, 모든 정보를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활 한치잖아요. 이게 제주도의 한치가 여름철에 굉장히 맛있어요.
0: 아, 맛있죠. 어, 달죠.
1: 네, 한치가 진짜 달아요. 근데 진짜로 또 한치 살이 또 야물야물 얇잖아요. 얘를 잘게 썰면 입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오다라라다라락 하고 이렇게 씹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된장 베이스 국물에다가 싹싹 말아가지고 드시면은요. 아, 너무 맛있다는 거. 아, 그리고 아. 이 집은 보니까 아, 확실히 어청계이니만큼 네, 깻잎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싹 맛있게 주시는데 비주얼이 너무 좋아가지고 테디님 무슨 말 좀 해봐요.
0: 아, 네. 예, 저 지금 찾아보고 있다가 네. 아, 저는 이제 그 회에 대한 나, 그 경험치가 좀 적다 보니까
1: 네.
0: 한치 너무 좋아하고 한치. 오징어에 너무 좋아하죠.
1: 맞아요.
0: 뭐 이렇게 광어 이런 라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새꼬시 라인 가면 좀 어려워요.
1: 아, 뼈가 들어가
0: 빡빡한데 있죠. 에, 에, 에, 근데 여기 에. 또 보니까 자란 물회가 네. 또 유명하네요. 그러니까 좀 질기고
1: 네.
0: 빡빡한 텐데.
1: 네네네.
0: 이것도 예, 즐기시는 네. 분들은 가셔서 만끽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리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맛있죠.
0: 그러니까 네. 5333님으로 갑니다.
1: 네.
0: 서쪽에 있는 어? 네? 편의점을 추천해요. 저 괜찮나?
1: 거짓말하지 마세요.
0: 아니, 이런 네. 저희가 맛쟁이 시대는 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1: 아,
0: 보내주세요. 이분이 보내주세요. 네. 5333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돌담길이 있는 뒷문으로 나가요. 그럼 탁트인 바다와 비양도가 보이는 뷰 맛집입니다. 여기에서 라면 먹으면 일몰 보면 진짜 끝내줍니다.
1: 아, 여긴 뷰 맛집이구나.
0: 원래 제가 서쪽이니까 네. 선셋이 있잖아요.
1: 예, 와. 근데 아니 얼마나 유명하면은 편의점. 에이! 진짜로 이게 편의점 뷰라고요?
0: 아, 이걸 편의점을 통과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건가? 대박이다.
1: 우선은요, 앞에 잔디가 싹 깔려 있는데 거기에 캠핑 의자가 쫙 깔려 있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석양을 보면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0: 이 한림 해안로 라인인데
1: 네.
0: 와, 이게 어? 진짜 좋긴 좋다.
1: 어, 제가 보니까 파라솔에 그 편의점 상표가 찍혀 있어요.
0: 있어.
1: 어.
0: 그러니까 여기 특별한 음식보다 이 우리가 늘 먹는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풍경에서 먹으면 이게 바로
1: 그쵸
0: 진짜 명작이 되는 거예요.
1: 원래 음식을 처음에 눈으로 먹는데 와 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집이잖아요. 아 근데 석양이 진짜 너무 예쁘구나.
0: 이분은 이제 사진으로는 어, 네. 참깨가 들어있는 라면을 드셨네요. 이게 조금 먹고 이렇게 네. 어. 네, 만끽할 수.

0: 참깨가 들어가는 게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예, 그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1: 계란 펀만 나니까 어떻게
0: 밥만 하고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1: 자, 다음 갈까요?
0: 네, 139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주 서쪽 혁재 바다를 바라보는 곳 제주 흑돼지로 만든 돈가스집 비올땡 제주. 애들이랑 제주 갈 때마다 들립니다. 와. 애들 최애 메뉴가 돈가스잖아요. 제주 와서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사장님 무척 유쾌하시고 잘생기셨습니다. 제주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1: 아 미쳤다.
0: 와.
1: 저는 흑돼지 돈가스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머.
1: 흑돼지 아까워서 돈가스 어떻게 만들어?
0: 흑돼지로 돈가스를 만들잖아요. 정말 맛있는 돈가스 맛이에요.
1: 그 뭐야? 아, 나 괜히 설명 기대하고 있다 지금 뻥쳤잖아.
0: 되게 기대했지?
1: 뭐야? 자랑이잖아요 그냥.
0: 먹어보고 싶지?
1: 어, 근데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당연히 맛있겠지.
0: 당연히 맛있겠죠. 근데 와, 이 집 비주얼 너무 좋다. 우선은 안에 또 치즈까지 같이 튀겨주시는 거 있어가지고 쭉 늘려가지고 드시는데 소스가 정말 맛있게 올라가 있고 위에다가 허니 머스터드를 또 싹 뿌려주셨네요. 너무 맛있겠다. 아이고야.
1: 넘어가겠습니다.
0: 네, 네. 네. 돈가스는 뭐 필승이죠.
1: 필승이지.
0: 네.
1: 신지현 님이 얼마 전에 와랑 와땡이라는 한식 뷔페를 다녀왔습니다.
0: 에?
1: 한식 뷔페?
0: 네.
1: 다양한 음식도 있지만 컵라면과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0: 다들 서쪽에 라면 드시러 가시나 봐요.
1: 이분들 네. 의외로 생각보다 네. 그냥 무드만 찾으시는 것 같은데.
0: 원래 그리고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바로 앞에 바닷가 방파제가 있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문어 캐셔가지고 문어라면 끓여주시는 집도 서쪽에서 시작했었잖아요.
1: 그래 맞아.
0: 네, 근데 다들 이 라면에 관련된 것들 많이 올려주신 여러분, 네, 제주도 가서 근데 한식 뷔페 메뉴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이야, 자 우선 튀김서부터 볶음서부터 약간 중식스러운 메뉴에 파스타 메뉴에 뭐 난리네요.
1: 고기국수도 네. 있고 쌈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는 뭐 메뉴 고민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셔서
0: 네.
1: 각자 알아서 와.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후식까지 완벽하게 아이스크림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1: 다 되어 있고 수정과 식혜 다 있고.
0: 수정과 식혜 줍니다.
1: 아 여기 잘 되어 있네. 여기는 몰라서 그렇지 가면 계속 가겠네요.
0: 네.
1: 고민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
0: 그러니까요.
1: 좋다.
0: 너무 좋습니다.
1: 또 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188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주도 서쪽 협재에 빵집 소개합니다.
1: 아 빵.
0: 네. 부땡드 바이브. 네, 빵 바이브인가 봐요. 네, 부땡드 바이브. 식사빵 샌드위치 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침으로 해변 산책하면서 구매하는 거 추천합니다. 네.
1: 진짜 어디 좀 숙박을 하시고 아침에 산보 딱 하시다가
0: 그
1: 빵 들고 들어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럴 때 딱 먹으면 좋겠네.
0: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식사빵 중심이 보통 이제 뭐 바게트나 아니면은 치아바타 포카치아 이런 중심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 빵들이랑 그다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뭐 크로아상이랑 이런 거 같이 데니시 이런 거 파는 집이네요. 정말 식사빵 대용으로. 왜냐면은 제가 이런 정보를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여행을 가잖아요. 아이랑 같이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늘 항상 모든 호텔에 조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이런 빵집에 들러요. 식사빵 빵집에.
1: 네,
0: 같이 앉아가지고 아이는 주스 시켜주고 저는 커피를 시켜먹고 같이 샌드위치 시켜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아침 한 끼를 뚝딱 때울 수 있거든요.
1: 그래가지고
0: 네,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들은 식사빵 샌드위치 있다라고 하니까 아침에 해변 산책하면서 구매하는 거 추천하신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한번 기억해 놓을 만할 것 같습니다.
1: 예.
0: 맛있겠다.
1: 이제 라스트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0: 네.
1: 3064번님이 제주살이 2년차 주부입니다. 남서쪽 안덕면에 살고 있는데 달땡이 식당 여기 청국장은 전국 최고입니다. 알동네 자투리 고기도 맛있어요. 이거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을
0: 그러니까요.
1: 2년 차에 이렇게 또
0: 우선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돌담이 있는 거리가에 정말 자그마한 식당인데 안에 인테리어는 제 생각에는 양식을 하던 집을 약간 업어오신 것 같아요.
1: 또 업자로서의
0: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어머. 와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이 집 이름을 따서 달땡이 정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 보니까 이거 무슨 음식이에요?
1: 이거 그냥 고기인 것 같아요.
0: 고기야 직화 불고기구나.
1: 예. 석쇠 불고기와 청국장이 단일 메뉴래요.
0: 와
1: 네, 단일 메뉴 맛있겠네.
0: 네 우선은 뭐 석쇠 불고기에 청국장 해가지고 쌈무 아니면은 데쳐주시는 양배추에다가 딱 쌈싸가지고 드시는 거 지금 봤거든요.

0: 승질나네요. 맛있겠다. 이게 늘 항상 제주도 가면은 제주스러운 메뉴라고 저희들이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주도에도 정말 많은 현지인 분들이 사시잖아요. 현지 맛집들이 많거든요. 요런 청국장 맛집 요런 데서 한번 들러보고 싶네요.
1: 좋다 좋아. 네. 아 이렇게 어느덧 시간이 됐습니다.
0: 와 제주도 우리
1: 3주 다녀왔어.
0: 3주 다녀오고 전에 남쪽까지 하면은 제주도 한 달 채웠어요.
1: 한 달 채웠지.
0: 와.
1: 아 그래도 남은 네. 게 많다는 게 네. 그리고 제주는 진짜 축복받은
0: 부산 분들이랑 광주, 대구, 대전 분들 뿔딱지 가득 나 있는
1: 거죠. 가득 나 있죠. 네.
0: 지금 네. 아주 여기 제주도만 그렇게 해줄 거야. 부산은 구별로 쪼개줘. 약간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네. 한번 네.
1: 심지어 뭐 울산도 네. 맛집이 없다 그랬더니 저한테 개인 DM으로 맛집을 엄청 보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0: 조심해요. 그러다가 저희 그 안정환 감독님, 네. 네. 안정환 감독님 이태리 못 들어가시는 것처럼 울산 입장 불가하실 수 있어요.
1: 아니요. 근데 울산 네. 분들도 인정을 하면서 네.
0: 아, 그래요? 아,
1: 최근에 정말 많이 생겼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제주 3주차의 마무리 서쪽까지 다녀왔습니다.
7: 너무 아, 재밌었어요.
5: 행복하네요. 네. 이렇게라도 제주 갔다 오니까.
7: 그러니까요. 아 네. 근데 정말 소개 못한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와 저는 진짜 나중에 또 기회 봐서 전국 한번 쭉 돌고 나서 제주도 한번 나중에 또 가면 되죠 뭐. 아,
5: 또 가면 되지. 네? 언제든 가도 됩니다.
7: 좋습니다. 예.
5: 다음 또 맛쟁이 신사는 어디로 떠날지 기대를 해주시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형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7: 네네.
5: 여러분 해버 굿데이.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0: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힘

0: 힘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휘전근 게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안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명절에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소진할까 고민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미국도 매한가지래요.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 터키 구워서 먹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통닭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라 보통 한 7, 8kg이 넘는답니다. 당연히 남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때쯤에 학생들의 도시락이 거의 칠면조 샌드위치로 통일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많은 게 달라 보여도 사람 사는 거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9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